0: 보수 아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 국민의힘이 싫어서.
2: 계엄 때문에.
1: 아 예, 반성하지 않는 태도.
3: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왜냐면 학연 지연. 근데 새로 오신 분이 오면 그거 무시하거든요.
0: 평택을 유권자 2명 가운데 1명은 20에서 40대. 인지도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우선입니다.
4: 여러 추문들이 많잖아요. 왜 굳이 여기로 오셨나? 어떤 공약을 내시는지 따라서 이제 좀 바뀔 것 같아요.
5: 여기에 여가 생활할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6: 남부 역사 일단 찾아보고 있고요. 버스 우선 대표하는 것도 다 보고 있고요.
0: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구도심과 농촌 지역 분위기는 어떨까? 구도심 안중읍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지지 후보가 뚜렷합니다.
7: 2번만 지금 돼요. 아유, 1번은 지겨워, 아주 지겨워. 노동능도 얼마나 있어. 강경한데 좋지.
8: 종선거 이런 거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나이에도 그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할 텐데 조국 씨가 했으면 좋겠어요.
0: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면서 결국 단일화 여부가 승부를 가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20%대 득표로도 당선될 수 있는 만큼 합치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6: 아무래도 표가 갈리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0: 법력권 주도권 다툼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9: 아, 서로 힘을 맞대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뭐 어떻게 자기들 그 자리싸움만 한 고리야?
0: 거물급 인사들의 각축장이 된 평택을 이번 선거가 정치적 징검다리에 그칠지 아니면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될지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0: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량은 줄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형량은 늘며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며 비슷한 혐의에 대한 형량 키맞추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징역 15년으로 줄어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반대로 7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위증죄입니다. 그런데도 형량 차이가 16년으로 적지 않아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 지위의 차이나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해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는 차이가 6년으로 좁혀지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피고인별 가담 정도를 균형감 있게 따져보며 조정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 전 총리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거부할 권한을 지니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부작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뒤집었습니다.
12: 피고인의 부작위는 앞에서 인정한 공모의 심의
13: 이승철 부장판사입니다.
12: 피고인의 자기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일부 평가되었다고 보임으로 원심과 달리 이후에서 무죄로 판단합니다.
11: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이며 내란죄의 엄중함에 대해 공을 들여 설명했습니다.
14: 만약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들사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13: 부장판사입니다.
14: 되면 그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11: 내란죄는 전례가 드문 만큼 향후 대법원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판례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0: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와 규제 확대로 전세 물건이 줄어든 가운데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매매시장 진입도 쉽지 않아서 세입자들의 고충이 큰데요. 강남권에서는 신규 계약 보증금이 갱신 계약보다 수억 원 비싸게 체결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5: 5월 둘째 주 서울 전셋값이 10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봐도 도심과 강남권 외곽을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 전셋값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은 벌써 2.89%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높은 임차 수요에 더해 빨라진 매물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 강화와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증가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올해 들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16: 매도자가
2: 살던 집에도
13: 서초구 공인중개사를
2: 놓으면서 매수를 하는 이제 그래서 전세 물량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거기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15: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전세 공급이 위축되며 전세값 상승폭이 커졌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우선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올해 2만 7천여 가구, 내년엔 1만 7천여 가구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임차인의 보호하던 갱신권 방어막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본격적인 재계약 구간에 들어가는 올해부터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한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들이 시장가 충격에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선 신규와 갱신계약 보증금이 수억 원대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16: 신축 단지의 첫 갱신 주기가
13: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입니다.
16: 시장가 충격이 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 정부는 투기 차단을 위한 실거주 중심 재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대출 규제 속 실수요자들이 막상 집을 사기도 쉽지 않아 전세 시장에 머물 가능성도 작지 않은 만큼 임대 수요자들을 위한 대책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향후 5년간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 등 자산군별 목표를 정하는 중기자산 배분안을 의결합니다. 유례없는 코스피 급등으로 보유 목표치를 한참 초과한 국내 주식 비중 조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국내 증시 활황에 국민연금은 올해도 잭팟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식 수익률 82%에 힘입어 1,458조 원으로 불어난 기금 적립금이 지금은 1,700조 원을 넘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운용 수익 231조 원을 불과 5달 만에 뛰어넘는 성과를 이룬 겁니다. 하지만 코스피 랠리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25%로 늘어나 목표치인 14.9%를 10%포인트 초과했습니다. 특정 자산이 비중을 크게 벗어나면 매도를 통해 비율을 낮춰야 하지만 이럴 경우 국내 증시엔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5일 8,000포인트 터치 후 검은 금요일이 펼쳐졌지만 코스피가 장기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팔면 추가 수익도 놓치게 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면 정부가 연금을 동원해 증시를 부양한다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채권을 비롯한 다른 자산 투자를 조정해 국내 주식 보유치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18: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의
1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18: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17: 정부는 오는 28일 제5차 기금위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중기 자산 배분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국장 비중 조정 결과가 국내 증시 수급과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10: 최근 식품 업체 등을 상대로 식약처인 것처럼 속여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절대로 기기구비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며 업체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최근 대전에 한 식품 제조업체 식약처라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법이 바뀌어 온도 측정기 등을 새로 구비해야 한다면서 따르지 않으면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20: 네, 안녕하세요. 대전
13: 식약처 사칭범입니다.
20: 저희가 그 한 달 전에 식품위생 공문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식품위생 점검 준비 다 되셨나고 확인차 연락드린 거거든요.
19: 기기를 파는 업체까지 연결해줬고 비용은 전액 환급해준다며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21: 문자로 남겨드렸어요.
13: 기기 판매업체 사칭범입니다.
21: 회사 명의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19: 하지만 식약처 공문에서부터 업체까지 모두 사기였습니다. 이들에게 속아 돈을 건넨 업체만 전국에 4곳, 피해 금액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22: 식품 제조업이다 보니까
13: 피해 업체 관계자입니다.
22: 가장 우선하는 데가 이제 그런 식약처가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말을 들어야겠다, 아니면 큰일 나겠다.
19: 식약처 산하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칭하거나 식약처가 싸게 주사기를 팔 것처럼 속이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사칭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양상도 다양해지면서 식약처는 식품 관련 협회들과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식약처는 어떤 경우라도 정부기관은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공문을 내세우며 구매를 유도할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경찰과 협력해 사칭범 검거와 피해 예방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YTN에서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강원과 경북 지역 동해안 송전탑 공사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산림훼손과 산사태 위험 문제가 큰데요. 행정안전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최근 내린 비로 공사가 완료된 송전탑 일부 구간에서는 이렇게 토사 유출이 시작됐습니다. 이 송전탑을 받치고 있는 바닥도 훤히 드러났습니다.
4: 행정안전부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송전탑 공사 현장은 가는 길부터 위험천만. 자치단체 담당자, 한전 직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살핍니다. 산사태나 붕괴 우려는 없는지 향후 복구공사 일정 등을 확인했습니다.
23: 혹시라도 주민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곳을...
24: 조수창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총괄과장입니다.
23: 일정한 조치를 이렇게 보호막을 한다든지 링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가장 큰 걱정은 다가올 장마철 집중호우입니다.
3: YTN 보도 이후 추가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복구일 뿐 다가올 장마철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4: 한전 측은 송전선 연결 작업이 진행 중이라 낙하물 우려가 있어 하부 복구 작업이 제때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송전탑 설치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닌 만큼 보안 공사도 40% 정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4: 한국전력 관계자입니다.
4: 전문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초 지반 공사라며 이미 균열과 토사 유출이 발생한 만큼 선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5: 기초 지반의 유실, 그다음에 산림 기술사입니다. 대구 3인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껍데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일정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3층 위를 어떻게 할까 복구 중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눈가리가 아움이잖아요.
4: 산불 피해지를 깎고 세운 송전탑. 장마철 집중호우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앞서 황보혜경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경기 평택을 재보궐선거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JTBC의 의뢰로 메타보이스와 리서치랩이 지난 2026년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0: 얘들아,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속에 낮에는 땡볕이 내리쬐면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춘천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짙어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피부를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2026 부처님 오신날 연등회 행사로 도심의 교통 통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종로 1가에서 안국동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면 통제하고 전동 문화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는 조계사에서 안국동 사거리 인사동길 지나 종로 2가에서 1가를 지나서 조계사 일대까지는 연등놀이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시각 자동차 전용도로는 강 서쪽으로 평행량 점차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먼저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도심 안쪽은 한강대로 서울역에서 서울역 광장 사이 이제 교통량이 늘면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교차하는 퇴계로 따라 퇴계로 4가부터 충무로역 쪽으로도 차 간격이 자주 좁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이제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제가 사는 아파트 담벼락에는 새빨간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고 향기를 맡느라 코를 들이댔는데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장미로 쭉 이어진 담벼락 곳곳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사진 찍는 어린아이부터 향기를 맡는 어르신들까지 5월의 화려함을 만끽하는 이웃들이 참 많았습니다. 햇볕이 쨍할수록 더 강렬하게 빛나는 장미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더 밝고 화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캐렌 앤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Not going anywhere.

YTN 라디오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캐렌앤의 Not Going Anywhere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라디오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세요. 또 듣고 싶은 노래 떠오르시면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참여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신청곡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니 텔벗의 그래비티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릴리 알렌의 노래예요. Not Fair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내부 문제로 고객과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기자들 앞에서 준비된 서면을 꺼내 읽으며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삼성 구성원은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만나 미국과의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은 이란을 공식 방문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을 공항에서 영접하고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전했습니다. 나크비 장관은 지역 평화 증진과 대화 촉진을 위해 이틀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리는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가 최근 한 달 새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0곳이 참여하는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올해 19주 차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는 225명으로 15주 차보다 48%나 증가했습니다. 종류별로는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가 39명에서 73명으로 87.2%,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66명에서 91명으로 37.9% 늘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다양한 음악과 실시간 뉴스로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6분에서 37분 향해 막 달려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5270번님, 어제 TV에서 보헤미안 랩소디 봤어요. 영화를 보셨군요. 오랜만에 퀸 노래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 시간대에도 퀸의 Don't Stop Me Now 띄워드렸죠. 이 노래 들으신 4723 황님, 퀸 노래는 듣고 또 들어도 좋아요. 라고 메시지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퀸의 명곡들 너무나도 많죠. 네, 영화를 보시다 보면 또 퀸이 불렀던 여러 노래들 OST로 함께 할 수 있는데 확실히 영화 속에 함께 흘러나오는 노래들을 듣다 보면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그 노래를 들었던 그 추억과 연결돼서 마치 타임슬립해서 추억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8920번님, 시원하게 아침부터 아아 한잔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고 계시는군요. 함께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날이 워낙 덥다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도 또 이렇게 시원하게 아이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죽아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시원한 커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달 전부터 제가 후두염으로 약을 먹다 보니까 병원에서 차가운 거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서 미지근한 물, 따뜻한 거 많이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 커피 못 마신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좀 많이 답답합니다. 대신 8920번님 시원하게 드시고 계시다 이 소식으로 위안을 삼아 보내요.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벤과 시아준수가 함께 부른 노래 먼저 띄워드릴 텐데요. 스윗 멜로디 듣고요. 이어서 레인보우의 슬퍼도 로맨틱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경제와 외교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전쟁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방중기간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회담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만큼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올라 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오른 2011.8원을 나타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8원 오른 2006.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에 하락했지만 회담에서 전쟁 종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대교 근처에서 낚시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사고 지점 주변 수색에 나섰지만 A씨는 2시간여 만에 인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낚시를 하다가 실족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877번님, 안녕하세요. 중학생 아들이 한 달 전에 축구하다가 쇄골골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뼈가 조금씩 붓고 있다고 하네요. 좋아하는 체육활동 못해서 상심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 싶다고 올려주셨어요. 아우, 얼마나 답답할까요? 중학생이면 진짜 한창 뛰어다녀야 되고 또 활동량이 많은 그런 시기인데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하니까 또 특히 쇄골 다치면 숨 쉬면서 웃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뼈가 붓고 또 회복 중이라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스스로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아마 아들을 위해서 뭐 뼈에 좋다는 사골도 푹 끓여서 주시지 않을까, 옆에서 잘 돌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신청곡 띄워드리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우리 987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한철의 슈퍼스타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혁오밴드 톰보이까지 함께 듣고 저는 오전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 아침 맑은 하늘 속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 햇볕이 강하게 내릴 쯤에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 춘천 32도, 대구 34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남해선 지수가 높겠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 속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5km 구간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소래터널 1, 2차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송내 나들목에서 장수 나들목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광교터널에서 북선 나들목까지 2km 정도 차간격이 좁혀집니다. 이제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통행량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지나 탄천 1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0: I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경제와 외교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 해법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중국 상무부는 미중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품목의 관세를 같은 규모로 인하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항공기 구매 계획을 도출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항공기를 얼마나 구매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방중기간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회담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4: 회담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상적인 순방이었어요. 우린 훌륭한 무역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그러나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만큼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금융기업, 경영진을 대거 대동하고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의 구체적인 합의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맥 중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전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 약속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시 주석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발언은 중국의 원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폭풍전의 고요라며 이란을 공격하는 이미지들을 올렸습니다.
4: 저는 더 이상 오래 참지 않을 겁니다. 이란은 합의해야 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이런 가운데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미국과의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네, 중동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파키스탄 고위 관계자가 전격적으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2: 또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정상은 전화회담을 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투건 기자, 우선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 인사가 이란을 방문한 게 눈에 띄는데 구체적 논의 내용은 나왔습니까?
5: 네,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예고도 없이 1박 2일 일정으로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란 내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일단 이란 언론을 통해서 대략적인 논의 내용만 전해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양국 장관이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양국의 국경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당장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물밑에선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란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농축 우라늄 제거와 20년 농축 중단 등 기존 요구를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1: 네, 이런 상황에서 걸프 국가들 가운데는 이란과 가장 충돌을 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또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5: 네, 양측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선 러시아 크렘린궁 성명을 보면 타협에 기말한 평화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쪽에선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통항의 자유, 에너지 안보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가장 강경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대표적 친이란 국가인 러시아 정상이 접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과거 이란 봉토를 공습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극비리에 만났던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0: 긴장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1: 네, 이란은 공식적으로 항전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추가로 나온 입장 있습니까?
0: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중동 정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의 문턱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70일간의 이란 국민의 저항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고 적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어제는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국방부가 최대 규모의 준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뉴스관입니다.
2: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에브라임 아지지 이란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현지 시간 16일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 IB 방송 등에 따르면 아지지 위원장은 국가 주권 수호와 국제무역 안보 확보의 틀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했으며 이를 조만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력하는 국가만이 이 새로운 체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해당 항로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의 대리인들에게는 철저히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이란 국영방송 IRIB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통제 질서가 여전히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통제는 호르무즈 섬 남쪽 진입구역부터 라라크 섬 남쪽 진출구역까지 아무 차질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파키스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박이 해당 해역을 통과한 데 이어 유럽 국가들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과 협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2: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자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1: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신중하지 못하면 미중 양국 관계가 위험할 수 있다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타이완에 무기를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타이완 정부와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4: 추후 확인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담긴 진정한 의도는 좀 더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민치 타이완 외교부 차관입니다.
3: 미국의 타이완 안보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 미국의 무기 판매는 타이완 관계법에 명시돼 있고 타이완 안보 약속은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 억지력이기도 합니다. 거캐런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입니다.
3: 하지만 트럼프는 타이완 무기 판매를 시진핑 주석과 자세히 논의했다고 공개해 레이건 시절부터 44년간 이어진 미국의 정책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시 주석과 타이완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무기 판매 문제도 아주 자세히 다뤘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릴 거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무엇보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타이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대의 무기 판매 승인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추가로 21조 규모의 2차 승인을 앞두고 재고할 수 있다는 트럼프 발언이 나오자 타이완 집권당의 고심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타이완 독립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완 교사입니다.
3: 반면 미국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세트를 제시한 중국은 타이완 문제 불개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당 기관지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방중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최근 국제 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신입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대담이 이어집니다.
2: 네,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다시 이란 문제가 놓였습니다. 관련

0: 내용 지금부터는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공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뭐 안 그래도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고 또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또 마련을 했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이제 이란이 이런 휴전의 협상에 또 교착 상태를 어떻게 보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시간이 길어지면서.
3: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입니다.
2: 이것에 대해서 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화 작업도 자신들의 이제 국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될 경우에는 그 전만 해도 그냥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자신의 주권만 주장하면서 미국과 협상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떤 협상용 카드로 쓰지 않겠나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떤 예. 체제 유지의 사활을 걸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또 어렵기 때문에 원유 수출이 좀 원만치 않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자신들한테 수익원으로 삼는 미래 사업 모델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죠. 일단 자신들은 뭐 통과하는 배 배럴당 뭐 1달러씩만 받겠다고 예. 얘기하지만 그것이 또 대형 유조선인 경우에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겠고요. 그리고 또 국가별로 등급을 나눠서 자신들에게 협력적인 국가와 또 비협력적인 국가, 적대 국가를 나눠서 지금 자신들이 차등적으로 뭐 어떤 자신들의 어떤 부과 요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자신들이 어떤 통행료를 징수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국제적인 어떤 항행의 자유의 질서 같은 것들을 허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계속해서 실현 가능성은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협상에서도 이걸 카드로 과연 쓸 수 있을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대응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0: 예. 그러면 이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뭔가 이 미중 정상회담 후에 예. 뭐 있을 수도 있는 이란과 미국의 어떤 협상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협상 카드를 쓰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냈을까요?
2: 이런 조치를 이제 더 강화하는 이유는 우선 미중 정상회담 때 백악관 발표였긴 했지만은 뭐 시진핑 주석도 뭐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찬성했다, 뭐 지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그 사이에 또 이란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를 쓴 것이 미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또 중국과 관련된 선박, 중국 선박 측은 중국 선박 같은 경우에는 30척 정도는 또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이렇게 자유롭게도 나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굳이 이란과 척을 지지 않게끔 또 이란이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의 주권으로 이것은 원래 권리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거 권리처럼 만들어서 이걸 협상용 카드로 쓰겠다는 예. 거죠. 예,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사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물겠다라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뭐 주도했던 기존에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된 관련국들은 해당 항로를 또 이용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어떤 배경일까요?
1: 뭐 이란 측의 이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한다면 국제법상으로는
3: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관 교수입니다.
1: 이런 식으로 주권국가 일방적인 권리 행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적인 지역물, 예를 들면 운하를 건설했다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운임료라든지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이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공해일지는 몰라도 지금 미국의 이런 무력 사용 때문에 안전 항행이 불가능하고 있는데 이 안전 항행을 재개할 수 있는 서비스와 보호를 이란군이 제공하니까 거기에 대한 서비스료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뢰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한다면은 통행료 부과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거는 이제 자연지역물을 그냥 일방적으로 사용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0: 왜냐하면
1: 이름을 예. 앞으로는 통행료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뭐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단 급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제 선박 항행에 지대한 그 이익이 갖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식의 새로운 프레임을 적용한다면은 이란 측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미국 측의 대안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젝트 프리덤이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오히려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더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0: 네, 이란의 주장이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미국 측이 제시한 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그리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되 상호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 포장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란 측은 이란에 대해서 지금 적대행위를 하는 국가라든지 거기에 협조하는 국가,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배제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이런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든지 이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란 측과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순방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하고 그중에 하나로 내세우는 것이 시진핑 주석과 자기가 미국과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일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료 부과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니까 중국과 미국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데 이란 측뿐만 아니라 이 선박 호르무즈 해협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합의를 한다면 이런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합의가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고 중국 측 입장에서는 통행료를 부과하더라도 이란이 중국 상선에 대해서는 통행료 부과를 안 한다면 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그냥 종이 호랑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자화자찬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중미 정상회담의 성공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일단은 뭐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영향은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자 HMM의 그 남우호가 피격당한 것도 해방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에 역사적인 방문이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번 방중이 빈손 방문이었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방중 이후 이란 전쟁 상황과 관련해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 교수,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의 대담으로 함께 짚어봤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우리 집 도어락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내내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한여름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 햇볕도 강하게 내릴 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농도가 짙어져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때일은 고온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다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도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행사로 교통통제가 있습니다. 오전 9시

부터 자정까지 종로 일가에서 안국동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면 통제하고 전통 문화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오전 11시부터 낮 1시까지는 동화 면세점 앞 인도에서 집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강남의 10번 출구 바비 한계차로 점유하고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시각 자동차 전용도로 강서쪽으로 교통량이 점차 모아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주말.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오전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활기차게 시작하는 일요일 오전. 이번 시간 첫 곡은 한도로가 부릅니다. 1111.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6: FM 94.5MHz 오전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한로루의 1111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하루를 일찍 시작해서 뭔가 바쁘게 일정 소화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주말의 여유 즐기면서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늦잠 부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청취자 가족분들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뉴스 앤 뮤직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 받고 있어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이미지 남겨주실 때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신나는 최신 가요로 한번 꾸며볼게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아이브의 키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르세라핌이 부릅니다. 안티프레질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오전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두고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현지 시간 16일 사설에서 적대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선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기준에서 보면 이번 회담은 성공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시 주석은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에 대한 거부권을 획득하게 된다며 이는 지역 동맹국들의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북부 얕은 바다에 갇혀있던 혹등고래 티미가 국민적 관심 속에 이루어진 구조작업 끝에 북해의 넓은 바다로 방사됐지만 끝내 숨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덴마크 아놀트섬 인근에서 발견된 고래의 사체가 티미로 밝혀졌다고 덴마크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3일 독일의 발트해 연안 도시 리벡의 티멘도르프 해안 인근에 모래톱에 갇힌 채 처음 목격된 티미는 여러 차례 구조 시도가 실패한 끝에 1개월여 만에 바지선에 실려 지난 2일 덴마크 북해 앞바다에 방사됐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아파트 29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29층에 있는 분리수거 처리장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오전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36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대긴 하지만 날이 그래도 꽤나 더워진 느낌입니다. 기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시골에서는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 가급적이면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7930번님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골에서 이맘때쯤 뽑을 수 있는 마늘종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살 당기면 쓱 뽕 하고 뽑히는데 뽑는 중독성이 장난 아니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날도 더운데 새우깡도 아니고 계속 손이 가요 손이 가 라고 하시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유 얼마나 재미날까요. 이게 쓱 뽕 하고 뽑힌다고 하셨는데 수확하는 재미 그렇죠. 밭에서 직접 걷어서 이걸 또 우리 밥상에 반찬으로 올리면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때 그 재미가 남다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직접 농사 지으셔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들 많이 해서 보내주시는데 어우 맛있겠습니다. 마늘종 보리새우 요즘 한창 나오고 있는데 보리새우 넣고 같이 무쳐가지고 매콤하게 무쳐도 맛있고요. 아니면 뭐 고춧가루 넣지 않고 그냥 간간하게 무쳐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방송하는 제 입에서 지금 침이 고일 정도네요. 네,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마무리하시고 요즘 열사병으로 병원 찾는 분들 많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온열질환 걸리지 않게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9849번님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거든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할 텐데요. 9849번님의 신청곡 주디 콜린스의 Both Sides Now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일릿의 It's Me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Judy Collins, Both Sides Now, Eyelid It's Me에 이어서 리센의 Glow Up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오전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흘러가는 서울시장 선거에 아쉬움을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오죽하면 홍 전 시장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쪽의 공작 정치와 저질 네거티브의 회초리를 들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SNS에 오 후보는 비리 백화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스승으로 모실 게 아니라 홍 전 시장에게 보수의 품격을 배워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저질 네거티브 정치를 멈추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비판에 토론을 피하는 정치가 바로 가장 저급한 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 SNS를 통해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품격 있는 선거운동은 바로 토론이라며 말로만 정책 승부하자고 하지 말고 토론에 응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정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 양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발언을 언급한 걸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로도 모자라 이번엔 홍 전 시장에 얹혀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북 청주시 내수읍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핵심축인 만큼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이 없도록 당부하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자면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우리 경제 부담이 없도록 당부하는 이야기들이 담겼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뉴스는 이어지는 뉴스 수중계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하츠 투 하츠의 스타일, 이어서 이영지의 스몰 걸, 수지 백현의 드림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아직 5월이지만 계절이 한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의 기온이 31도를 웃돌겠고 대구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모두 높아지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피부를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더위 기세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주춤해지겠습니다. 오전 11시를 가까이 하면서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의 교통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광명역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6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중동 나들목에서 소래터널까지 이제 6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한편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동광주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1km 구간에서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잇따라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미보고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또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박광렬 기자, 특검이 기소한 재판 일정, 이번 주에도 연이어 진행되죠?
1: 네, 그렇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이뤄집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가 핵심입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움직임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혐의, 이 국회의 국정원 CCTV 영상을 이 특정 정당에 선별 제공해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인데요. 계엄 선포 전날 경호처를 속여 확보한 비화폰을 내란 공범인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단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특검에 의해서 가장 먼저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지연된 끝에 기소 11개월 만에야 1심 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김건희 씨 관련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김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립니다. 앞서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8천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을 했고요. 오는 21일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당대표 당선 직후 로저비비의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혐의인데 특검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0: 네,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 무마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되죠?
1: 네, 오는 20일 쿠팡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김동희 검사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상설특검팀은 지난 2월 엄검사와 김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쿠팡 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실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담당 검사 패싱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두 사람이 공모해서 쿠팡 사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담당 검사를 배제하는 데 관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엄검사는 담당 검사와의 회의를 거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당시 주임 검사가 자신에게 무혐의 의견을 개진한 물증을 특검 측이 고의로 배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수사기밀 유출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5월 00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리면서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2: 네, 국립 5.18 민주묘지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추모식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네, 5.18 민주화운동 공식 추모식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5.18 유족회 주관으로 열리는데요. 5월 가족과 유가족,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사말과 추모사를 시작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요. 이후 헌화와 분향을 끝으로 50여 분 뒤에는 추모식이 끝납니다. 앞서 오전 9시 반은 민주화 열사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전통 제례 방식으로 추모제도 열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광주는 추모 열기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에도 민주묘지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추모탑 앞에 선 방문객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묵념하며 5월 00을 기렸습니다. 이곳 민주묘지뿐 아니라 광주 곳곳에서도 1980년 5월을 기억하는 기념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남로엔 공동체를 상징하는 주먹밥 나누기 등 5월을 주제로 한 6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5.18 최후 항쟁 장소로 알려진 옛 전남도청도 1980년 당시 모습으로

0: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1: 네,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당분간 불볕더위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5월인데 벌써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례가 나왔다고요?
2: 네, 서울 동대문구에서 80대 남성이 더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하루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때이른 무더위 속에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벌써 발생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한 이래 가장 이른 사망 사례고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릅니다. 사고 당일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28.2도에 달했고 특히 서울의 최고 기온은 31.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하루 만에 7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서울 2명과 인천 1명, 경기 4명으로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1: 네, 오늘도 무척 더운데 온열 질환이 계속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2: 네, 오늘도 서울과 대구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최고 기온이 30도가 웃도는 불볕더위가 예보됐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국 온열 질환자 예측 수준은 2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단계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라면 2단계는 일부 지역에서 실제 환자가 발생하는 수준을 뜻합니다. 보건당국은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과 두통, 의식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실내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스터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3: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도 여름 날씨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아직 오전 시간대지만 서울 기온은 24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31도까지 올라 나흘 연속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때이른 더위에 온열 질환도 비상입니다.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덩달아 오후 시간대에는 뜨거운 볕에 오존 생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대부분 지역의 농도가 나쁨, 특히 남해안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에 서울 31도,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주춤할 전망입니다. 낮 동안에는 시원한 옷차림이 좋겠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나오실 때는 겉옷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TV로 방송되는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로 함께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보도 전문 편성 라디오 채널 YTN 뉴스 FM은 매시각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5: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압박용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1: 수십 년간 미중 관계의 버팀목이었던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 근간을 사실상 완전히 뒤엎겠다는 선언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7: 제가 결정할 겁니다. 상황을 더 봐야겠고 지금 타이완을 이끄는 사람과도 얘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심지어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딜을 위한 협상 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의무인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0: 안보 공약을 한순간에 뒤엎고 철저한 장사꾼식 거래주의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거리를 수치로 비교하며 군사 개입에도 강한 회의론을 폈습니다.
1: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없는 건 15,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 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1: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에 큰 틀을 짜려 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에만 집중했죠.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 센터 소장입니다.
0: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두고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현지 시간 16일 사설에서 적대 국가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선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기준에서 보면 이번 회담은 성공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타이완의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시 주석은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에 대한 거부권을 획득하게 된다며 이는 지역 동맹국들의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모흐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현지 시간 16일 테헤란을 방문해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란 언론은 두 사람이 양국 관계와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의 국경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국경 검문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크비 장관은 1박 2일 일정으로 이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힘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체계와 지정 항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지지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도 이란은 이란 해군과 협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 우리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돼 있고 우리와 전쟁 중인 국가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4: 이란 국영 IRIB 방송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이란의 통제 질서가 차질 없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혁명수비대 해군과 해역 통과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항로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란은 국가주권과 국제무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미중 양국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통행료 징수 반대의 뜻을 같이 하자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6: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1: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화창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땡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 춘천 32도, 대구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갑자기 더워진 날씨 속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부처님 50날 연등회 행사로 도심의 교통 통제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종로 1가에서 안국동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면 통제하고 전통 문화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는 조계사에서 안국동 사거리 인사동길 종로 2가에서 1가를 지나 조계사 앞까지 연등놀이가 진행됩니다. 한편 조금 전 11시부터 동화면세 점앞 인도에서 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심 퇴계로 따라 서울역 방향 교통량이 서서히 늘고 있는데요. 퇴계로 4가에서 충무로역, 퇴계로 2가 지나 서울역까지 자주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교차하는 한강대로 서울역에서 서울역 광장 사이도 이제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 구간까지는 36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제 북부간선으로도 외곽 구리 쪽으로는 종암분기점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차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청주휴게소부터 청주 일대까지는 5km 구간 밀리고 있고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이제 7km 구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주말의 둘째 날, 일요일 오전에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확실히 아침보다는 기온이 확 오르면서 벌써부터 슬슬 덥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주말, 아쉬움이 남지 않게 마음껏 즐기면서 재충전의 시간도 가져야 할 텐데요. 그 쉼의 시간을 저희 YTN 라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제프 버넷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Once Upon a Time.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0: 인천 글로벌 시티
1: YTN 라디오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제프 버넷의 Once Upon a Time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뉴스 앤 뮤직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라디오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듣고 싶은 노래 떠오르시면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예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캐리언의 I Like It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Emotional Oranges의 West Coast Love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오전 11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은 반도체 생산 차질 뿐 아니라 개별 기업을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 있을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미 월가에서 투자의 스승으로 꼽히는 레이 달리오는 동맹국 사이에서 유사시 미국이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달리오는 현지 시간 16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세계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 80개국에 약 750개 기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유사시 미국이 와서 지켜줄 거란 전제에 따른 거라며 그런데 이란과의 전쟁에서조차 이길 수 있냐는 의문이 커지면서 지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단반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는 우리 국민 두 명을 잇따라 구조하고 용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7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에 감금된 30대 남성 A씨를 구출하고 중국인 용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10일에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는다는 20대 여성 B씨의 신고를 접수해 하루 만에 피해자를 구출하고 중국인 용의자 4명을 검거했습니다. A씨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채용 공고를 보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공고를 작성한 브로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오전 11시 뉴스앤뮤직 다양한 음악과 실시간 뉴스로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신청곡입니다. 8920번님,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라고 하시면서 화사의 Good Goodbye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코난 그레이의 Memories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화사의 Good Goodbye, 코난 그레이 Memories까지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모두 7,82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 등의 경쟁률은 1.8:1로 역대 최저로 꼽히는 지난 2022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모두 54명이 등록했고 경쟁률은 3.4:1을 기록했습니다. 시군구 등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는 각각 2.6:1, 2.1: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804명, 기초의원 2,650명 등 모두 4,241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14명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47명이 후보로 등록해 경쟁률이 3.4:1이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다음 날인 22일 선거인 명부 확정, 24일까지 선거 공보, 안내문과 투표 안내문 등이 발송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38.4: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 결과 선발 예정 인원 668명에 25,650명이 지원한 것으로 2024년 40.6:1에서 2025년 44.6:1로 상승했던 경쟁률이 올해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7세로 지난해 30.6세와 비슷했습니다. 1차 시험은 7월 18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되며 시험 장소는 같은 달 10일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안내됩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대교 근처에서 낚시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사고 지점 주변 수색에 나섰지만 A씨는 2시간여 만에 인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낚시하다가 실족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정오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남부지역, 특히 경상도 측은 창원, 울산, 양산, 김해 이 지역 이미 30도를 넘어섰어요. 온열질환 주의하셔야겠고요. 가급적이면 그늘 이용하시고 또 외출하실 때 물 한 병씩 꼭 챙겨서 나가셔야겠습니다. 오전 11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낮 12시부터는 트로트와 성인가요로 채워지는 뉴스앤트롯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Imagine Dragons의 Bad Liar, 이어서 5 Seconds of Summer의 Teeth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0: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0: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속에 땡볕에 한더위가 이어져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 춘천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온열질에는 걸리지 않도록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때이른 고온현상은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의 정체가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6km 구간 정체인데요. 청주 휴게소 갓길에 고장차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구리 나들목 3, 4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불암산 톨게이트에서 구리 나들목까지 3km 정도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사는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해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에 대해 조기 신변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협상의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의 고위관

0: 관계자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이란을 찾았습니다.
1: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무기 판매를 향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고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0: 내일은 무더위에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올해도 한여름 더위가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한낮 기온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노사 간 합의점 도출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1: 파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조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김 총리의 담화 내용 정리해 주시죠.
2: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선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재개될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예, 노사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죠?
2: 네, 그렇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런데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웨이퍼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성과를 내주길 당부하며 긴급 조정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포함해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쟁의 행위, 즉 파업을 일정 기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노사 양측의 타협을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0: 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합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 등으로 다시 대화의 장을 열기로 했는데요.
1: 파업을 나흘 앞두고 서로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세종시 중노위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각각 10시간이 넘는 두 차례의 사후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후조정 결렬 당시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컸다면서도 노사 양측의 추가 사후조정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제 노조 측을 만났고 중단된 교섭 재개를 위해선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와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청을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노조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어제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노동자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4: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3: 김 김영훈 장관과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면서 노사 양측은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사측은 노조 요구에 따라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김형로 부사장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 팀장인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했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일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화를 통해 상생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내일 사후조정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6: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5: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3: 앞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과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6: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경제와 외교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교착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7: 중국 상무부는 미중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품목의 관세를 같은 규모로 인하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항공기 구매 계획을 도출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항공기를 얼마나 구매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방중기간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회담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8: 회담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상적 순방이었어요. 우리는 훌륭한 무역 합의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만큼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금융기업 경영진을 대거 대동하고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의 구체적인 합의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맥 중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전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 약속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시 주석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발언은 중국의 원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폭풍전의 고요라며 이란을 공격하는 이미지들을 올렸습니다.
8: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오래 참지 않을 겁니다. 이란은 합의해야 합니다.
7: 이런 가운데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미국과의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중동전쟁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던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파키스탄 고위 관계자가 전격적으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정상은 전화회담을 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유투건 기자, 우선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 인사가 이란을 방문한 게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인 논의 내용 나왔습니까?
9: 네,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예고도 없이 1박 2일 일정으로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란 내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일단 이란 언론을 통해서만 대략적인 논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양국 장관이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양국의 국경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당장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물밑에선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란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농축 우라늄 제거와 20년 농축 중단 등 기존 요구를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0: 예, 걸프 국가들 가운데 이란과 가장 대립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서 외교적인 해결을 강조했다고요?
9: 네, 양측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선 러시아 크렘린궁 성명을 보면 타협에 기반한 평화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쪽에선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통항의 자유, 에너지 안보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가장 강경한 아랍에미리트와 또 대표적 친이란 국가인 러시아 정상이 접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한 상태였는데요. 특히 과거 이란 본토를 공습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극비리에 만났던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0: 예, 이란은 공식적으로 항전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추가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9: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의 문턱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70일간의 이란 국민의 저항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어제는 그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이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에 대비해서 국방부가 최대 규모의 전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버입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입니다.
10: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힘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체계와 지정 항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지지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도 이란은 이란 해군과 협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1: 우리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돼 있으며 우리와 전쟁 중인 국가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10: 이란 국영 IRIB 방송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이란의 통제 질서가 차질 없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혁명수비대 해군과 해역 통과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항로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란은 국가주권과 국제무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미중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통행료 징수 반대의 뜻을 같이 하자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중동에 배치됐던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가 현지 시간 16일 버지니아주로 귀항했습니다. 포드호는 지난해 6월 출항한 뒤에 326일간 해상에 머물러서 베트남 전쟁 이후 최장기간 해상 임무 수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군의 항공모함 배치 기간은 통상 6개월 안팎입니다. 애초 지중해에 배치됐던 포드호는 지난해 11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카리브해에 파견됐다가 올해 초에 다시 중동으로 이전 배치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0: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자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신중하지 못하면 미중 양국 관계가 위험할 수 있다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1: 타이완에 무기를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타이완 정부와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2: 주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담긴 진정한 의도는 좀 더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차관입니다.
1: 미국의 타이완 안보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 미국의 무기 판매는 타이완 관계법에 명시되어 있고 타이완 안보 약속은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 억지력이기도 합니다.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입니다.
1: 하지만 트럼프는 타이완 무기 판매를 시진핑 주석과 자세히 논의했다고 공개해 레이건 시절부터 44년간 이어진 미국의 정책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시 주석과 타이완에 대해 논의했고 무기 판매 문제도 아주 자세히 다뤘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릴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 무엇보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타이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대의 무기 판매 승인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추가로 21조 규모의 2차 승인을 앞두고 재고할 수 있다는 트럼프 발언이 나오자 타이완 집권당의 고심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타이완 독립 문제에 부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완 교사입니다.
1: 반면 미국과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라는 세트를 제시한 중국은 타이완 문제 불개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당 기관지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방중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최근 국제 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신입니다.

0: 오빠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화창한 봄날씨 속에 주말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속도로 위로 맑은 날씨만큼이나 야외활동 차량이 늘면서 지난주보다 교통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전국 예상 교통량 496만 대고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40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5만 대 이동하는데요. 주말을 보내고 돌아오는 차량들로 인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서울 방향 노선들이 이제 정체가 점점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오를 지나면서 조금씩 더 보이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분기점에서 청주유기소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남사부근 2차로에서는 12시 15분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자 부근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한 번 더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 화도를 통과할 때 속도 내려가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에서 용담 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94.5 MHz YTN 라디오 신나는 성인 가요와 트로트 들려드리는 뉴스앤트롯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늦은 오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5월 17일 일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 이번 한 주 고생하셨으니까 트로트와 성인 가요로 신나게 마무리해보시죠. YTN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문자 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한 주간 있었던 재미난 일 혹은 듣고 싶은 트로트나 성인가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듣고 계시죠? 하단에 라이브 채팅 기능 있습니다. 채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죠. 먼저 노래 듣고 올게요. 허찬미의 토요일 밤에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허찬미의 토요일 밤에 12시 뉴센트로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갑자기 여름이 됐어요. 이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름이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서울은 지금 현재 온도가 26.6도 선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하루 중 가장 더운 날이 오후 2, 3시경일 테니까 그때가 되면 30도를 웃도는 날씨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갑작스럽게 더워진 날씨를 체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9080번님, 이제는 낮에 산책을 못 갈 것 같아요. 봄이 조금 더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그래도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기엔 좋네요 하셨습니다. 낮에 산책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무더위를 피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야외 활동을 장시간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니 만큼 낮에 땡볕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봄이 좀 더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 너무 공감합니다.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기엔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어제 올 여름, 아직 여름은 아니지만 올해 들어 거의 처음으로 포장해서 빙수를 사와서 먹었습니다.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집에서 선풍기 켜놓고 이제는 방 문 열고 선풍기 꼭 켜야지만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봄을 더 잡아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름을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찐사랑 옹바라기님 어서 오시죠. YTN 뉴스앤트롯 시원한 아이스커피 같은 방송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시원한 아이스커피 꼭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꼭 필요한 방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마스크를 오랜만에 썼더니 힘드네요 하셨는데 여름 감기에 걸리셨군요. 날씨 더울 때 마스크 쓰면 너무 찝찝하고 되게 불편한데 그래도 조금만 참고 마스크 잘 쓰시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3693번님, 저는 오늘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와 함께 합니다 하셨어요. 날씨가 어떻든 우리는 출근을 해야겠죠. 출근이 늘 기분 좋고 유쾌한 일만은 아니겠지만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그 시간이 행복하고 편안해진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트롯 노래 두 곡 듣고 돌아와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김희재의 꽃피는 사랑 노래, 주현미의 야래향입니다.

김희재의 꽃피는 사랑 노래, 주현미의 야래향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은 반도체 생산 차질 뿐 아니라 개별 기업을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 있을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내부 문제로 고객과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기자들 앞에서 준비된 서면을 꺼내 읽으며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삼성 구성원은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 회장은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있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위기와 관련해 노조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귀족노조를 넘어선 황제노조 투쟁으로 규정하고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과급 논쟁도 과도한 요구로 여길 사안이 아니라며 이번 사안은 특정 집단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12시 39분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전문 지상파 채널 YTN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트로트와 성인가요 들려드리는 뉴스앤트롯 12시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더 들려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정서주의 우리 어머니, 나상도의 미운 사랑 두 곡입니다.

노래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정서주의 우리 어머니, 나상도의 미운 사랑이었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무총리 담화문을 확인했다며 사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긴급 조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삼성전자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간략히 입장을 전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일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초과세수 국민배당 제안을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14일 밤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블룸버그 측의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은 인공지능 부문 기업의 초과 이윤으로 발생한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 구상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 중대한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의 사과 요구에 블룸버그 측은 아직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청와대의 미국 블룸버그 통신 사과 요구와 관련해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피해를 본 투자자와 국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어제 SNS에 이 대통령이 많이 억울한 모양이라면서 블룸버그에 공식 사과까지 요구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초과 이윤과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며 아무리 오해라 우겨도 여기저기에 본심이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억울해하며 언론과 싸울 일이냐고 되물으며 언론들이 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사부터 삭제하는 참 무서운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라이브 채팅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파란수국님, 요양원에 계신 엄마 모시고 퇴근길에 공원에 왔어요 하시면서 김치만두랑 고기만두 싸들고 왔어요. 공원에서 먹는 맛 꿀맛입니다 하셨거든요. 아, 저 이거 보는데 갑자기 만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김치만두 한 팩, 고기만두 한 팩 딱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좀 덥긴 하지만 지금 정도면 공원에서 바람 쐬기에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곰님이님께서는 너무 더워요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제 이 더위를 받아들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더운 거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여름이 오는 게 그렇게 싫진 않은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찝찝하고 불쾌한 계절이 될 수도 있겠죠. 최대한 손 선풍기, 에어컨, 그늘, 물 총 동원하셔서 더위를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P74279번님도 저희 방송 끝나갈 지금 무렵 채팅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새벽 출근 시 음악 프로그램과 평일 아침 뉴스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사연
이어지는 한시 뉴스 앤 트롯에도 보내주시면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곡으로 오재복의 오늘은 좋은 날 먼저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정미애의 허이까지 두 곡으로 마무리할게요. 한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다만 화요일인 모레까지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돌발구가 간이 좀 생겨났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가는 게 자유로 부근 2차로 일산 방향으로 사고가 12시 43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포에서 자유로 통과할 때 약 3km가량 속도 내려가고 있고요.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도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갔다 서울 오는 길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서종에서 하도까지 답답하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분기점에서 형주휴게소,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부산 쪽으로는 괜찮은데 오산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여기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 양측이 화답한 겁니다.
2: 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마음을 돌린 데는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하루씩 비공개로 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사 교섭 대표를 교체해달라는 노조 요구 역시 김 장관을 통해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직원 85%가 해당 노조원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여명구 부사장이 사측 새 교섭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양측의 양보로 파행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성과급 제도

0: 우화와 상한 폐지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번 사후 조정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라면서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은 반도체 생산 차질 뿐 아니라 개별 기업을 넘어서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긴급 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 있을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 요청했습니다.
2: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무총리 담화문을 확인했다며 사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긴급 조정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삼성전자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간략히 입장을 전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위기와 관련해서 노조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논평을 내고 중노위 사후 조정회의까지 결렬되자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부에서는 이를 귀족 노조를 넘어선 황제 노조 투쟁으로 규정하고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 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 갈등 속에 반도체 공정을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 파업 예고일이 당장 오는 21일인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요 참고 사례로 거론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만큼은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된 심문에서 쟁점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 웨이퍼였습니다. 사측은 법정에서 온도, 전력, 진동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다며 최소 생산 유지 인력만큼은 두게 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유지 보수 인원만으로도 설비 보호는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평시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건 파업권 제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판례를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세포 배양과 정제 공정이 한 번 멈추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서 파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독일 판례를 들어 파업은 사업 이익을 멈추기 위한 게 목적이지 생산 수단 자체를 손상하려는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 3개만 인정해줬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관할 법원이 다른데다 삼성전자의 경우 생물이 아닌 초미세 반도체 공정이 핵심이라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생산 유지와 설비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란 점에선 맥락이 비슷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1: 재판부 논리를 차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2: 양태정
1: 반도체
2: 변호사입니다.
1: 산업의 특성상 연속 공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파업이 인정되는 범위는 훨씬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0: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노동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향후 5년간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 등 자산군별 목표를 정하는 중기 자산 배분안을 의결합니다. 유례 없는 코스피 급등으로 보유 목표치를 한참 초과한 국내 주식 비중 조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4: 국내 증시 활황에 국민연금은 올해도 잭팟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식 수익률 82%에 힘입어 1,458조 원으로 불어난 기금 적립금이 지금은 1,700조 원을 넘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운용 수익 231조 원을 불과 5달 만에 뛰어넘는 성과를 이룬 겁니다. 하지만 코스피 랠리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25%로 늘어나 목표치인 14.9%를 10%포인트 초과했습니다. 특정 자산이 비중을 크게 벗어나면 매도를 통해 비율을 낮춰야 하지만 이럴 경우 국내 증시엔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5일 8,000포인트 터치 후 검은 금요일이 펼쳐졌지만 코스피가 장기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팔면 추가 수익도 놓치게 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면 정부가 연금을 동원해 증시를 부양한다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채권을 비롯한 다른 자산 투자를 조정해 국내 주식 보유치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5: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유례 없는 수준으로
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5: 지속되고 있어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4: 정부는 오는 28일 제5차 기금위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중기 자산 배분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국장 비중 조정 결과가 국내 증시 수급과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3: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에 이른바 B2 신용거래 융자로 6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자본 기준 국내 10개 대형 증권사의 1분기 신용거래 융자 이자 수익은 모두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846억 원보다 55.9%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4분기 5,262억 원보다도 14%가 증가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복귀 정책으로 주춤하는 듯했던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300조 2,7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AI 관련 빅테크 상승세에 서학개미는 주요 기술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이 취임 전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 주식의 대거 매각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워시 차기 의장은 보유 중인 쿠팡의 A형 보통주 10만 2,363주를 매각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워시 차기 의장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사회 활동 보상으로 4차례에 걸쳐서 받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입니다. 신고서상 매각 예정 주식의 시장 가치는 우리 돈으로 약 25억 2천만 원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압박용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중 관계의 버팀목이었던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 근간을

0: 사실상 완전히 뒤엎겠다는 선언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2: 제가 결정할 겁니다. 상황을 더 봐야겠고 지금 타이완을 이끄는 사람과도 얘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 협상 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의무인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안보 공약을 한순간에 뒤엎고 철저한 장사꾼식 거래주의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거리를 수치로 비교하며 군사 개입에도 강한 회의론을 폈습니다.
2: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 없는 건 15,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1: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 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2: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의 큰 틀을 짜려 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에만 집중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센터 소장입니다.
1: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두고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현지 시간 16일 사설에서 적대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선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기준에서 보면 이번 회담은 성공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타이완의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시 주석은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에 대한 거부권을 획득하게 된다며 이는 지역 동맹국들의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가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양국이 지난 13일 중국 한국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과 14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으로 경제, 무역 분야에서 초보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양국이 무역위원회를 통해 관련 제품의 관세 인하 등 문제를 토론하고 동등한 규모로 각자 중시하는 제품에 관세를 인하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이 중국이 미국에서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과 미국이 항공기 엔진과 부품의 중국 공급을 보장하는 것 등에서 계획을 도출했다고 상무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모우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현지 시간 16일 테헤란을 방문해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란 언론은 두 사람이 양국 관계와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오른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와 규제 확대로 전세 물건이 줄어든 가운데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매매 시장 진입도 쉽지 않은 세입자들의 고충이 큽니다. 강남권에선 신규 계약 보증금이 5% 인상률 상한 적용을 받는 갱신 계약보다 수억 원 비싸게 체결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5월 둘째 주 서울 전셋값이 10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봐도 도심과 강

0: 강남권 외곽을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 전셋값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은 벌써 2.89%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높은 임차 수요에 더해 빨라진 매물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 강화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증가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올해 들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1: 매도자가 살던 집이라도 잔금 때 전세를 놓으면서
0: 서초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수를 하는 이제 그래서 전세 물량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거기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0: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전세 공급이 위축되며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우선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올해 2만 7천여 가구, 내년엔 1만 7천여 가구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던 갱신권 방어막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본격적인 재계약 구간에 들어가는 올해부터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한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들이 시장가 충격에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선 신규와 갱신 계약 보증금이 수억 원대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신축 단지의 첫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0: 신한 프리미어
2: 올해부터
0: 패스파인더
2: 시장가 충격이 좀
0: 전문위원입니다.
2: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정부는 투기 차단을 위한 실거주 중심 재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대출 규제 속 실수요자들이 막상 집을 사기도 쉽지 않아 전세 시장에 머물 가능성도 작지 않은 만큼 임대 수요자들을 위한 대책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 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 피아.
4: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 피아.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7: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가자.
9: 어딜요?
10: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1: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2: 평택시!
13: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3: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0: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3: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9: 세계 반도체 수도.
10: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2: 바로 평택시.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도심에서는 연등의 행사가 있어서 종로 일가에서 안국동 사거리 양방향 도로가 오늘 밤 자정까지 통제됩니다. 저녁 7시부터는 조계사와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연등 행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한강 잠수교도 오늘 밤 11시까지 뚜벅뚜벅 축제로 인해서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요. 잠수교 대신 마포 반포대교로 우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분당수호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과 수서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고장차 구간을 앞뒤로 해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들어가는 길은 한남대교를 통과해서 마포대교까지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반대 올림픽대로 쪽으로 가는 게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속도 안 나고 있고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에서 청주유기소,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내린천유기소, 이제 설악 부근으로 다시 밀리기 시작하고요. 서종에서 화도 미사에서 강일까지 더딥니다. 웨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지난 12시 뉴스앤 트롯에서 인사드렸죠. 12시에 이어 1시에도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면서 밑에 라이브 채팅 기능 통해서 저희에게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실 수 있습니다. 12시 때 이어서 1시에도 좋은 곡 많이 선곡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시간 첫 곡 들을게요. 진성의 안동역에서 띄워드립니다.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진성의 안동역에서 한시 뉴스엔트로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날씨 얘기를 앞선 12시 때도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날씨 확인해 보니까 서울이 지금 28도입니다. 빠르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무더위에 대한 대비가 미처 이루어지기도 전에 갑자기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온열질환자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거든요. 5월부터 걱정이 됩니다. 너무 빨리 더위가 찾아와서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벌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보면 서울의 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신고가 됐거든요. 이 사망 사례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확실히 지구가 더 더워지고 있고 더위가 찾아오는 시점도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너무 갑자기 날이 더워지면 땀을 많이 흘리면서 염분을 몸에서 빼앗아가서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너무 더우면 우리가 흔히 더위 먹었다고 하죠. 그런 온열 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으니까 건강관리를 무엇보다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밖은 너무 덥고 또 안은 에어컨 때문에 갑자기 시원해지기 때문에 그런 기온차로 인한 감기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여러모로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인지 특히나 저도 요새 밥 좀 잘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름 하면 또 사실 보양식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아직 나만의 보양식 이렇게 뭐 챙겨 먹는 그런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나이가 좀 더 들면 그런 게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만의 보양식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좀 챙겨 먹어볼게요. 나만의 보양식 나눠주실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으로 편하게, 재밌게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인데요. 더우니까 뭐 감기 안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밖에서 이제 PD님께서 보양식으로 저는 평양냉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엔 아직 피디님이 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열치열을 실현하지 못하고 계신데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윤태화의 조사하면 다 나온다. 남진의 출입금지 함께 하시죠.

노래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윤태화의 조사하면 다 나온다, 남진의 출입금지였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은 반도체 생산 차질 뿐 아니라 개별 기업을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노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위기와 관련해 노조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논평을 내고 중노위 사후조정회의까지 결렬되자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일방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이를 귀족 노조를 넘어선 황제 노조 투쟁으로 규정하고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 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과급 논쟁도 과도한 요구로 여길 사안이 아니라며 이번 사안은 특정 집단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관련 조치 시기를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조기 신변보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에 맞춰 신변보호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암살 모의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 제가 보양식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연달아서 추어탕을 추천한다는 문자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먼저 0903번님이 40대 후반 여성인데요. 저만의 보양식이 추어탕입니다. 남편은 설렁탕이라고 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문자에서 보양식 추어탕 추천합니다 하시길래 저는 0903번님께서 문자를 또 보내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4833번님도 추어탕을 추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6002번님께서도 저의 보양식은 추어탕입니다 하셔서 야 추어탕이 정말 좋은 음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추어탕 안 먹은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올여름 뭔가 허할 때 추어탕 꼭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파란수국님은 여름 보양식은 뭐니뭐니 해도 삼계탕 백숙이 최고입니다 하셨고요. P74279번님은 소고기 추천합니다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두 음식도 너무나 기운나는 음식이죠. 추어탕, 설렁탕, 소고기, 백숙.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맛있는 음식들인데 올여름 보양을 핑계 삼아서 많이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이번에는 서지오의 안지요, 김다현의 당신만이 내 사랑 두 곡 들려드립니다.

서지호의 안지요, 김다현의 당신만이 내 사랑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애토미데이트 3,600 앰플 불법 유통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이 오남용할 경우 자칫 호흡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량 유통했다며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도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애토미데이트는 수면장애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증가해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4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4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안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직전 차량은 연석과 버스 정류장 인근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과속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쉽지만 12시에 이어서 1시의 뉴스앤트로까지 모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팝과 가요 들려드리는 뉴스앤뮤직 이어지니까요. 계속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끝곡으로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일민의 상위 1%, 양지원의 헛소리 띄워드릴게요.

0: 입니다.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0: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은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여름에 많이 가깝습니다. 일교차 크게 벌어져서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심에서는 연등 행사가 있어서 종로 1가에서 안국동 사거리 구간 양방향 도로가 자정까지 통제되고요. 저녁 7시 부터는 조계사와 종로 일대 대규모 연등 행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강 잠수교도 오늘 밤 11시까지 진입이 안 되고요. 지금 분당 수서간 도시 고속화도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청담대교 쪽이고요. 수서와 탄천 일교 사이 1차로 쪽에 1시 45분경에 발생한 사고로 사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로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가는데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도 돌발 구간이 보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입장 거봉포도유기소 부근에 5차로상에 고장차가 있어서 여기 주의하셔야겠고요. 옥산분기점에서 청주유기소까지 차가 많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교섭을 재개키로 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 도출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파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조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김 총리의 담화 내용 정리해 주시죠.
4: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선 정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자율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재개될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네, 노사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죠.
4: 네, 그렇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런데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웨이퍼, 즉 반도체 회로를 새겨넣는 원판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성과를 내주길 당부하며 긴급 조정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0: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포함해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쟁의 행위, 즉 파업을 일정 기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면서 노사 양측의 타협을 사실상 압박한 거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합니다. 파업을 나흘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조 측은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각각 10시간이 넘는 두 차례의 사후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후조정 결렬 당시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컸다면서도 또 노사 양측의 추가 사후조정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제 노조 측을 만났고 중단된 교섭 재개를 위해선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와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청을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노조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어제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노동조합 여러분,
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3: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 김영훈 장관과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면서 노사 양측은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사측은 노조 요구에 따라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김형록 부사장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팀장인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했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일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화를 통해 상생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내일 사후조정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4: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5: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위원장도 김 총리의 담화에 대해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김 총리가 언급했던 긴급조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과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조합원들의 탈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탈퇴를 신청한 인원은 4천 명에 육박하고 이는 DX 부문 전체 조합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DX 부문 조합원들은 이번 임금 교섭이 반도체 DS 부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자신들이 소외됐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된 탈퇴가 모두 확정되면 조합원 수는 6만 7천 명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최승호 위원장은 DS 부문 조합원이 6만 4천여 명, DX 부문 조합원이 7,500명 정도라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당분간 초여름 날씨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5월인데 여전히 벌써 온열질환 사망 사례가 나왔다고요?
6: 네, 서울 동대문구에서 그제 80대 남성이 더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때이른 무더위 속에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벌써 발생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한 이래 가장 이른 사망 사례고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릅니다. 사고 당일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28.2도에 달했고 특히

0: 최고 기온은 31.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하루 만에 7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서울 2명과 인천 1명, 경기 4명으로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1: 오늘도 무척 더운데 건강관리에 주의해야겠군요.
0: 네, 오늘도 서울과 대구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예보됐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국 온열질환자 예측 수준은 2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단계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라면 2단계는 일부 지역에서 실제 환자가 발생하는 수준을 뜻합니다. 보건당국은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과 두통, 의식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실내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 5월 중순 때이른 더위가 전국 곳곳을 데우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고 특히 대구는 34도까지 오를 거로 예보됐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2: 네,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대구는 벌써 30도 넘게 올랐다고요?
2: 그렇습니다. 오후 1시 기준 대구의 낮 기온은 31.8도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온이 점점 더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또 내리쬐는 햇볕이 워낙 강해서 이렇게 조금만 서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도심을 걷는 사람들은 저마다 손으로 부채질하고 또 작은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시원한 얼음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며 걷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옷차림도 가벼워졌는데요. 대부분 반소매, 반바지 차림이고 아예 민소매 옷을 입은 사람도 많이 눈에 띕니다. 햇볕도 워낙 강해서 대부분 그늘을 찾거나 양산이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걷는 모습입니다. 어제 대구 최고 기온은 33.2도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경북 김천은 34.8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기온이 오를 거로 예보됐습니다. 영남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전국 대부분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특히 대구는 최고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 이런 더위는 내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일교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0: 이란 전쟁 종전과 관련해 역할이 기대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고 중동에선 물밑 협상이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지정 항로 도입과 통행료 징수를 예고한 데 이어 전쟁으로 중단됐던 증시 재개장도 준비 중입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일억 특파원.
1: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미국과 이란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예고 없이 이란 테헤란을 전격 방문했는데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1: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입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두 나라 사이의 무역과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은 파키스탄 측과의 논의가 주로 무역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양국 정부가 서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두 나라가 경제와 무역 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양측 국경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가장 논의를 모으는 종전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따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이 일요일 다른 이란 관료들과의 회담이 있다고 IRNA 통신이 전하고 있어서 이날 종전 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0: 미국 이스라엘과 벌인 전쟁으로 가도

0: 유통을 멈췄던 이란 증시가 다시 재개장한다고요.
1: 네, 전쟁 여파로 중단됐던 이란 증시, 오늘 화요일에 재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한 이란 국영통신사 보도를 전한 건데요. 주식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모든 자본시장 부문이 완전히 재개될 것이라고 이란 증권거래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시작과 함께 주식시장 활동이 중단된 데에 대해선 주주자산을 보호하고 공황 상태에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이란이 어제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또 통행료도 걷겠다고 예고했는데 구체적인 발표가 나왔습니까?
1: 아직 이후에 추가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내용을 보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 항로를 이용하는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고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지지 위원장은 상업용 선박과 이란이 협력하는 국가만이 지정 항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선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을 겨냥해 해당 항로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의 관련국들에는 폐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도 중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혁명수비대 해군과 해역 통과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동시에 미국의 전면전 재개에 대비한 항전 의지도 거듭 가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칼리바프 의회 의장이 소셜미디어 X에 새로 올린 글에서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의 문턱에 서 있다고 주장하면서 70일 동안 이어진 이란 국민의 저항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며 미래는 남반구 국가들의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칼리바프 의장은 이에 앞서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1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0: 마음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고 투명한 하늘 아래 나들이 갔다 돌아오는 차량들 고속도로 위로 이제 좀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까지 밀리고 있고요. 내촌 부근으로도 밀리고 설악에서 화도 구간으로 가장 교통량이 많은데 19km 구간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까이 하는 미사에서 강일까지도 한 번 더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1시 이후부터 차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1시 중반까지도 계속 통행량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먼저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그리고 경기권 들어와서는 화성휴게소 부근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줄여 통과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밀리진 않는데 이천 부근에 고장차 있고요. 인천 쪽으로는 진부에서 진부 2터널, 둔내에서 둔내터널, 새말 부근 여주 양지에서 양지터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속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가는 길은 감곡 부근 또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아직은 흥행량이 많아서 정상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들어오는 길은 그래도 1시간 전에 비해서는 차가 약간 줄었는데요.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지나갈 때 양지에서 반포까지는 제속도 안 납니다. 부산 쪽으로는 칠곡휴게소 부근 4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 전해드리는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죠.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2시부터는 팝과 가요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좋은 곡들 선곡표로 잘 준비해놨는데 그뿐 아니라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곡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앱으로 함께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채팅 기능 알고 계시죠? 채팅으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역시 저희 제작진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 들려드릴게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올데이 프로젝트의 Famous 2시 뉴스앤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직 5월 중순이긴 하지만 기온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이 현재 기온이 28.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사실 더위도 걱정이지만 더위에 버금가는 또 걱정할 부분들이 아마 재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갑작스럽게 내리는 호우 그리고 그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느끼기에는 이 여름철에 재난 문자를 우리가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 재난 문자의 글자 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문자의 수, 글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는 거죠. 원래 재난 문자의 글자 수 제한이 몇 글자였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희는 그냥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몇 글자로 오는지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원래는 90자, 90자로 제한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재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그러니까 이미 17일이니까 지난 15일부터 재난 문자를 이제 157자로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 지역이나 위험 상황, 대피 방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적은 것만큼이나 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게 유사한 문자들이 중복적으로 계속 오는 것 그런 부분들도 문자를 받아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피로도를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자 유사 중복 재난 문자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기능까지 도입을 해서 똑같은 내용이 계속 피로감 있게 수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글자 수 확대는 안전재난문자에만 적용이 된다고 해요. 위급재난문자나 긴급재난문자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90자로 제한해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올여름 또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판단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난 문자 미리미리 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글자 수가 또 늘어난 만큼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행동 요령까지 전달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재난 문자 받으시게 되면 꼭 그에 맞는 행동 절차를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모두가 안전하고 피해 없는 이번 여름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피프티 피프티가 부른 큐피드 그리고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한 곡 더 들을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내일에서 기다릴게까지 함께 하시죠.

5050가 부른 큐피드,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내일에서 기다릴게, 이렇게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미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조건도 대체로 돼 있고 시점도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시기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두고 5에서 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근접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군과 군이 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또 이재명 정부의 목표 전환 시기는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시사한 2029년보다 이른 거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표방하는 건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조합원들의 탈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탈퇴를 신청한 인원은 4천 명에 육박하며 이는 DX 부문 전체 조합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DX 부문 조합원들은 이번 임금 교섭이 반도체, DS 부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자신들이 소외됐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퇴 처리가 지연되자 사내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의 지연 아니냐는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초기업 노조 측은 한 달 새 탈퇴 신청 4천 건가량이 몰리며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DX 부문 조합원들의 대규모 이탈이 초기업 노조의 과반 지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청과 성평등 가족부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관계성 범죄 피해자 4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피해자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중심의 집중 모니터링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에게는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바로 이어서 노래 세 곡 더 들으시죠. 지수가 부른 꽃, 제니의 솔로, 로즈의 Toxic Till the End까지 세 곡입니다.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지수의 꽃, 제니의 솔로, 로제의 톡식 필 디 엔드였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북한 스포츠팀이 8년 만에 남한을 방문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는 관련 소식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지난 3월 내고향 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른 이후 두 달 가까이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기조는 축구팀의 방남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하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서 벗어나는 남북 교류의 계기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이자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남한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충남 아산시 온천동 옥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경유 5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사거리 일대에 기름이 쏟아지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흡착포를 이용해 기름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에 실려있던 경유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시 뉴스앤뮤직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3시 뉴스앤뮤직에 다시 찾아올게요.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교통안전 1분 턱.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4: 엄마
5: 민준아
6: 유정아
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7: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5: 아빠 늦게 와도 돼.
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5: 나도 바쁘니까 끊어.
0: 주말에도 긴급 돌봄.
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대.

1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을 앞선 더위가 한낮에는 잠시 아찔해질 정도로 지쳐가기 쉬운데요. 특히 영남 지역은 대구가 34도, 청주, 광주 32도, 서울은 31도까지 오르며 한여름 못지않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오존 농도도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호흡기 관리 그리고서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셔야겠고요. 고속도로 본격적인 정체가 상행선을 중심으로 살펴지는 가운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까지 밀리고요.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도 차량이 많습니다. 거기에 바란 부근에서는 2시 51분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바란 부근 서평택에서 바란까지 그 사고 여파로 막히고 있고요. 화성휴게소에서 팔탄분기점,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 줄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전체적인 통행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서하남 부근 판교 쪽으로 사고가 나서 하남 분기점에서 서하남 나들목까지 진입하는데 속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로 부천 지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에서 김포, 서운에서 송내, 반대쪽으로도 소래터널에서 송내 쪽으로 합류하는데 차간격 좁힙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안녕하십니까 YTN 24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 양측이 화답한 건데요 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8: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마음을 돌린 데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하루씩 비공개로 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사 교섭 대표를 교체해달라는 노조 요구 역시 김 장관을 통해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직원 85%가 해당 노조원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여명구 부사장이 사측 새 교섭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양측의 양보로 파행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번 사후 조정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7: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라면서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삼성전자 파업은 반도체 생산 차질 뿐 아니라 개별 기업을 넘어서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해서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긴급 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 있을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면서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확인했다며 사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긴급 조정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삼성전자

0: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 간략히 입장을 전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위기와 관련해서 노조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논평을 내고 중노위 사후조정회의까지 결렬되자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부에서는 이를 귀족 노조를 넘어선 황제 노조 투쟁으로 규정하고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다면서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조합원들의 탈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탈퇴를 신청한 인원은 4천 명에 육박하며 이는 DX 부문 전체 조합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DX 부문 조합원들은 이번 임금 교섭이 반도체 DS 부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자신들이 소외됐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퇴 처리가 지연되자 사내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의 지연 아니냐는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상황만은 막기 위해서 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난 14일 SNS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장관급 최고위 인사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정부의 긴급 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에 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가 반도체 산업 주무부처 수장에게서 나온 셈인데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2: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줄이
3: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2: 이런 질문들도 아까 전화를 좀 받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1: 반면 긴급조정 발동 권한이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기 전에 노조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듣고 사측과 중재에 나선 건데 이 역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2: 절대로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길 또 산업부 역할, 노동부 역할 같은 것들을 장관으로서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1: 관계부처가 노와사를 함께 압박하며 이른바 투트랙 중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부 추산 하루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생산 차질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도, 헌법상의 노동권을 선뜻 제한하기도 쉽지 않아서입니다. 청와대가 긴급조정과 같은 최후 수단에 앞서 노사 대화를 여전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4: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파국을 막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전방위 중재 노력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극적 타결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네,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기 위해서 북한 여자 클럽 내고향 축구팀이 조금 전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인천공항 입국장을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북한 관계자들이 먼저 모습을 드러내고요. 이어서 축구 선수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 중국 베이징을 통해서 조금 전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별도 입국 절차를 마치고 입국장으로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짧은 머리 스타일의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치마 정장 차림인데요. 통일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왼쪽 가슴에는 북한에서 초상휘장으로 불리는 그 배지를 모두 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인천공항 정부 관계자와 공항 보안인력 또 경찰까지 동원돼서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 취재진뿐 아니라 일본 또 외신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또 환영 인파도 있었습니다. 북한식

0: 표현, 여자 축구단이라고 표현한 현수막도 보였었고요. 네, 이번에 입국하는 선수단 규모, 평양국제축구학교 교장 출신인 현철윤 단장을 포함해서 39명입니다. 앞서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내 고향 축구단 일행 39명에 대해서 오늘부터 24일까지 방남을 승인했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의 한국 방문은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또 북한 선수로는 2018년 인천에서 열렸던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이후 8년 만입니다. 내 고향 축구단 오는 20일 저녁 7시에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펼치는데요.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 수원 FC 위민과 결승 진출을 놓고서 남북 대결을 펼칩니다.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한 차례 맞붙었었는데요. 당시에는 내 고향 축구단, 지금 보시는 이 선수들이 경기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3대0으로 수원 FC 위민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오늘 북한 선수단 39명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 고향 축구단 수원 FC 선수단이 머무는 수원 시내 호텔에서 함께 투숙할 예정인데요. 보안을 위해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별도의 경기장에서 훈련과 컨디션 조절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경제와 외교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 중국 상무부는 미중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품목의 관세를 같은 규모로 인하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항공기 구매 계획을 도출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항공기를 얼마나 구매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방중기간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회담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2: 회담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상적인 순방이었어요. 우린 훌륭한 무역 합의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및 대통령입니다.
1: 그만큼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금융기업 경영진을 대거 대동하고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의 구체적인 합의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맥 중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전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 약속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시 주석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발언은 중국의 원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폭풍전을 고요라며 이란을 공격하는 이미지들을 올렸습니다.
2: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오래 참지 않을 겁니다. 이란은 합의해야 합니다.
1: 이런 가운데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미국과의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현지 시간 16일에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아지지 위원장은 국가 주권 수호와 국제 무역 안보 확보의 틀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했으며 이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력하는 국가만이 새로운 체제의 혜택을 받게 될 거라면서 해당 항로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의 대리인들에게는 철저히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전쟁을 계기로 친이스라엘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셰이크 모하메드 반 자에드 알 나얀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중동 전세를 논의했습니다. 에미리트 통신은 두 정상이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에너지 안보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3: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외벌이 기준 4인 가구는 월 납부액 32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한 명을 더한 5인 기준을 적용해 3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12억 원을 초과한 250만 명입니다.
4: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1주택자 같은
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4: 배당 수익률은 연 2%를 또 가정했을 때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3: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를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5: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0: 예, 오늘 서울 얼마나 덥습니까?
5: 네, 현재 서울 기온은 28.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3도 정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때이른 더위 속 도심 풍경은 그야말로 한여름입니다. 아이들은 시원한 물줄기를 가르며 분수 근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뜨거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양산과 밀양이 34.5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이들 지역을 비롯한 경주와 창원 등 곳곳에서 5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계절의 시계는 한여름을 가리키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0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 등 곳곳에서 또 한 번 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볕이 기온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자외선과 오존도 만들어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제주를 제외하고는 오존 농도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5월에 찾아온 이례적인 고온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주춤할 전망입니다. 때이른 더위 속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0: 아직 5월 중순인데 벌써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때이른 무더위 탓으로 보건당국은 급격한 기후 변화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6: 질병관리청은 지난해와 똑같이 그제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전국 응급실 516곳을 통해 열사병이나 열실신 등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매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시 첫날 7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급기야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길가에서 80대 남성이 더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그제 서울 수온주는 31.3도까지 치솟아 평년보다 훨씬 무더웠습니다. 응급실 감시를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이른 사망 사례로 작년보다 한 달 이상 빠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명, 인천 1명, 경기 4명으로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온열질 환자는 4,460명으로 기록적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도 일찍 사망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5월이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며 온열질환에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임신부,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폭염특보가 없더라도 더운 시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7: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나 일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서강대교 위에서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차량이 적은 편인데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1차로 쪽에 고장차가 서게 됐습니다. 1차로는 잘 살피셔야겠고요. 내부순환 후 성수 쪽으로는 홍제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공사 구간이 있는데요. 덕릉로 번동사 거리에서 강북경찰서 가는 길 2차로 막고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도산대로는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나와서 청담사거리 가는 길 하위 2개 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상행선을 중심으로 길어지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상서에서 신탄진까지, 청주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차가 많아졌고요.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군산에서 동서천, 당진에서 행담도까지는 꾸준하게 비슷한 구간에서 여러 시간째 밀리고 있고요. 바람 부근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처리가 좀 길어지고 있고 그 때문에 사고 여파도 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바람 나들목까지 6km 꽤 길게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화성 매송 일직에서 금천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여러분의 일상 속 배경음악이 되드립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3시에도 이어갈게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지금 3시가 되면서 낮 기온이 더 높아졌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지금 29도를 웃도는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가 강하기 때문에 긴 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그늘 잘 찾아 다니시고 수분 충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시 뉴스앤뮤직도 계속 함께해 주시죠.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함께하시는 분들 YTN 라디오 앱 하단 라이브 채팅으로 함께해 주시죠. 3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듣고 올게요.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3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저희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18일 월요일. 단순히 월요일일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일정 놓치지 말고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2차 대상자는 1차 지급 대상이었던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데요. 총 3,600만 명에 달하니까 우리 국민 중 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또 다르더라고요.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기본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인구 감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당신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근로소득이 낮아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로소득은 낮은데 내가 자산소득이 많다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지난

내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액이 12억 원이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은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그리고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한 번에 사람들이 신청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요일제가 적용이 됩니다. 지난 1차 신청 때와 같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이 되고 7월 3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받는 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그리고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빨리 사용을 해야 되네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실시간 뉴스와 음악 전해드리는 뉴스앤뮤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노래 두곡더 듣고 다시 돌아와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이원진과 류금덕이 부른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두 곡입니다.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이원진과 류금덕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 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1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수요 시위 현장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위안부는 거짓말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발언별 혐의를 다시 검토한 경찰은 이들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시는 김성보 시장 권한대행이 철근 누락 오류가 발생한 GTX-A 노선 구간인 삼성역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장을 어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지하 5층의 구조물 안전관리를 살피고 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 보강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또 현장 관계자들에게 구조물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가 정밀안전 점검을 지시하고 시공 감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GTX-A 삼성역 구간 시공 과정에서 한 개 공구의 기둥 80개 전부의 뼈대로 쓰여야 할 철근이 도면의 절반가량만 사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이 불법 체류자 적발을 위해 SNS 정보 수집과 분석에 나설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전했습니다.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자국에 머물거나 취업 중인 외국인을 적발하기 위해 SNS상의 불법 부인 정보와 재류 자격 위조 등에 대한 내용을 검열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출국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퇴거 수속을 진행했습니다. 재류관리청은 또 이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거나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련 SNS 정보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노래 두 곡 더 들을게요.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양파의 아디오 두 곡입니다.

노래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양파의 아디오였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국내에서 펼쳐지는 아시아클럽 축구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 선수로는 8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내 고향 축구단은 오늘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북한 축구단은 평양국제축구학교 교장 출신인 현철윤 단장을 포함해 모두 39명으로 이뤄졌습니다. 북한 선수가 한국에 들어와 경기를 치르는 건 지난 2018년 12월 탁구 월드투어 그랜드 파이널스 이후 8년 만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강원 양양군 죽도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40대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A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시 뉴스앤뮤직 이상은의 언젠가는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 두 곡 들려드립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라이프가 방송되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5시 뉴스앤뮤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독서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촌 부근 그리고 설악에서 화도까지도 17km 구간 정체가 좀 길게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와서 서울 다와서 덕수 삼패에서 강일까지도 한 번 더 속도가 내려갑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진주 이터널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고덕터널 부근 초이 부근까지 약 2km 구간 서행 운전하고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러생입니다. 슬러슬러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러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 도출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5: 파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조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진원 기자, 김 총리의 담화 내용 정리해 주시죠.
6: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선 정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재개될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네, 노사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죠.
6: 네, 그렇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런데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웨이퍼, 즉 반도체 회로를 새겨넣는 원판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성과를 내주길 당부하며 긴급 조정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포함해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쟁의 행위, 즉 파업을 일정 기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노사 양측의 타협을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4: 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합니다.
5: 파업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노조 측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태인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교섭을 재개한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각각 10시간이 넘는 두 차례의 사후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후조정 결렬 당시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컸다면서도 노사 양측의 추가 사후조정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제 노조 측을 만났고 중단된 교섭 재개를 위해선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청을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노조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

0: 또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어제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 여러분,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1: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0: 김영훈 장관과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면서 노사 양측은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사측은 노조 요구에 따라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김영로 부사장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 팀장인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했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일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화를 통해 상생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내일 사후조정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2: 김민석
3: 내일 사후조정에서
2: 국무총리입니다.
3: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0: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위원장도 김 총리의 담화에 대해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김 총리가 언급했던 긴급조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과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에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사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4: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위기와 관련해서 노조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논평을 내고 중노위 사후조정회의까지 결렬되자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일방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이를 귀족 노조를 넘어선 황제 노조 투쟁으로 규정하고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 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노총은 긴급 조정권이 노동 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과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돼 왔다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하는 건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 갈등 속 반도체의 공정을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 파업 예고일이 당장 오는 21일인데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요 참고 사례로 거론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6: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만큼은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된 심문에서 쟁점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 웨이퍼였습니다. 사측은 법정에서 온도, 전력, 진동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다며 최소 생산 유지 인력만큼은 두게 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유지 보수 인원만으로도 설비 보호는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평시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건 파업권 제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판례를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세포 배양과 정제 공정이 한 번 멈추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서 파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독일 판례를 들어 파업은 사업 이익을 멈추기 위한 게 목적이지 생산수단 자체를 손상하려는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정 전체를 변질 부패 방지 작업으로 볼 순 없다며 사측이 쟁의 행위 금지를 요구한 작업 9개 가운데 3개만 인정해줬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관할 법원이 다른 데다 삼성전자의 경우 생물이 아닌 초미세 반도체 공정이 핵심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생산 유지와 설비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란 점에선 맥락이 비슷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7: 재판부 논리를 차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2: 양태정 변호사입니다.

0: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속 공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파업이 인정되는 범위는 훨씬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노동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3: 미중 정상회담에 기대했던 이란 전쟁 중재 역할이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중재국인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4: 이란은 현재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 항로와 통행료 도입을 예고한 데 이어 전쟁으로 중단됐던 주식 시장을 곧 재개장합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일혁 특파원.
5: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예고 없이 이란 테헤란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어떤 진전이 있었던 겁니까?
5: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입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두 나라 사이의 무역과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은 파키스탄 측과의 논의가 주로 무역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양국 정부가 서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두 나라가 경제와 무역 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양측 국경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종전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이 일요일 다른 이란 관료들과의 회담이 있다고 IRNA 통신이 전하고 있어 이날 종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4: 네, 미국, 이스라엘과 벌인 전쟁으로 가동을 멈췄던 이란 증시가 다시 재개장한다고요?
5: 네, 전쟁 여파로 중단됐던 이란 증시 오늘 화요일 재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한 이란 국영 통신사 보도를 전한 건데요. 주식 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모든 자본 시장 부문이 완전히 재개될 것이라고 이란 증권거래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시작과 함께 주식 시장 활동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주주 자산을 보호하고 공황 상태에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네, 이란이 앞서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도 걷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구체적인 발표가 나왔습니까?
5: 이후 추가로 발표된 건 아직 없습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내용을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 항로를 이용하는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고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지지 위원장은 상업용 선박과 이란이 협력하는 국가만이 지정 항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을 겨냥해 해당 항로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의 관련국들에는 폐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도 중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혁명수비대 해군과 해역 통과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하면서 호르무즈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명분쌓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동시에 미국의 전면전 재개에 대비한 항전 의지도 거듭 다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소셜미디어 X에 새로 올린 글에서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의 문턱에 서 있다고 주장하며 70일 동안 이어진 이란 국민의 저항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했다면서 미래는 남반구 국가들의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모하메드 레자 아레프 이란 제1부통령이 현지 시각 오늘 오전에 이란을 겨누는 용도로 쓰일 군사 장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고 알자지라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경제와 외교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4: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6: 중국 상무부는 미중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품목의 관세를 같은 규모로 인하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항공기 구매 계획을 도출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항공기를 얼마나 구매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방중기간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회담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2: 회담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상적인 순방이었어요. 우리는 훌륭한 무역 합의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만큼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금융기업, 경영진을 대거 대동하고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의 구체적인 합의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맥 중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전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 약속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시 주석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발언은 중국의 원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폭풍전의 고요라며 이란을 공격하는 이미지들을 올렸습니다.
2: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오래 참지 않을 겁니다. 이란은 합의해야 합니다.
6: 이런 가운데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미국과의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0: 열혈 강호 온라인.
11: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0: 열혈강호 온라인.
11: 열혈강호 온라인.
1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1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6: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

0: 소개합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화창한 하늘로 햇살이 눈부십니다. 도심에서는 연등놀이 행사로 우정국로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사거리 구간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주변에서는 같이 가는 율곡로가 안국동 사거리에서 사직로 광화문 쪽으로 합류하는데 차량들 속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율곡로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는 데는 양방향으로 차량들 정체를 겪고 있고요. 사직로로 지나와서는 경복궁 쪽으로 조금 더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청계로 무교동 사거리 부근으로는 동화 면세점 방향으로 신호대기에서만 속도가 좀 내려가 있고요. 을지로는 3가에서 1가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동으로 청계의 5가 부근으로는 퇴계로 5가 쪽으로 신호의 흐름에 따라서만 속도가 내려가고요. 청계의 6가를 통과하는 데는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쪽으로 가는 길 밀려서 통과하고 있고 퇴계로 신당 로터리 통과할 때는 한양공고 쪽이나 상왕십리 쪽 모두 정상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왕십리역 부근으로는 왕십리역 쪽으로 신호대기 약간 길게 받고 있고요.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만 막히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1차로 쪽에 고장차 지금 견인이 시도되고 있고요.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은 서행의 흐름을 보입니다. 분당 수호로는 수서에서 탄천 일교까지 짧게 지체고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계속 남단 쪽으로만 속도 올리기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장안교를 통과해서 중랑교 월릉분기점까지 차간격 좁혀가고 있고요. 그 후로는 좀 괜찮은데 다시 한번 창동교에서 상계교 사이로는 차간격 좁힙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직장인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1위가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성공보다 무려 4배나 높게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건 참 서투릅니다. 재밌는 건요. 연령대별로 하기 힘들어하는 말도 다 달랐는데요. 2040 젊은 층은 사랑해라는 말을 가장 어려워하는 반면에 50대 이상은 나 요즘 힘들다라는 이 말을 꺼내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가족 사랑하는 마음은 뭐 굴뚝 같겠지만요. 정작 돈 나갈 곳 많은 요즘의 속마음은 나 좀 힘들었는데 이걸 표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혹시 겉으로 묵묵하게 버티고만 계시진 않나요? 혼자 고민하면 그게 다 짐이 되지만 나누면 전략이 됩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드릴 재무적인 위로와 실질적인 해답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자, 2040 세대에 속하시잖아요. 두 분은 배우자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언제 하셨어요? 언제 마지막이에요?
2: 저는 조금 낯뜨겁긴 하지만 거의 매일 하긴 합니다.
0: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침에 아내분한테 화내셨다면서요.
2: 아니요. 화가 났지만 화를 내진 않았다. 전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정말 매일 하신다고요?
2: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김소민 팀장님은요?
3: 저는 오늘 싸우지도 않았고 아침에
0: 오늘?
3: 네. 오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주 하려고 노력해요. 좋은 건 다 갖다 써야 됩니다.
0: 근데 뭐 두 분 약간 말이 이상해요. 했던 것 같아요. 의사생 보니까 그러면은 두 분은 가족에게 배우자를 떠나서 가족들에게 특히 뭐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어떤 말을 가장 하기가

0: 어렵다고 느끼세요?
1: 고맙다.
0: 고맙다.
1: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를 가끔 봐주시는데 고마운 건 마음으로는 아는데 이게 겉으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0: 이래서 아들 키우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아내분한테 사랑을 맨날 해주면서 왜 부모님한테 고맙다 말을 못 지금 하세요. 지금 기회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0: 소미 팀장님은요?
2: 아, 저는 50대 분들이 힘들다는 말을 하기 힘들다라는 게 너무 공감돼요. 부모님한테 아 좋은 건 다 갖다 써야 돼. 고맙다고 말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0: 맞습니다. 은퇴 이후 세대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아우 나 힘들다 이 말 못하고 이제 막 노후를 겪고 계시는 부모님한테도 저 힘들어요 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낀 세대들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깨가 무거울수록 힘든다는 말이 절로 나오기 마련인데 이럴 때 같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정말 든든하잖아요. 굿모닝 굿나이프가 그런 역할을 드립니다. 우리 집 가계부 들여다봤는데 한숨만 푹푹 나온다. 어디서부터 지출을 점검하고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오늘도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8401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자영업을 하고 있는 20대 딸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제 딸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상담을 받았는데요. 한 달 보험료는 10만 원이었는데 모두 갱신형이었습니다. 제안서를 좀 들여다보니까 납입 기간이 20년 갱신이라고 돼 있어서 문의를 했더니 100세 만기 상품이라 100세까지는 납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보험료를 74년이나 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인가요? 네. 20대 딸을 둔 어머님이에요. 어머님은 50대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갱신형 보험 가입 제안서를 받으셨대요. 일단은 요거 짚고 가야 돼요. 갱신형은 납입에 그 만료라는 게 없어요.
2: 그렇죠.
0: 그렇죠. 그냥 계속 이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한 평생 내야 하는 건데 따님 기준으로 100세 만기를 가정했을 때 74년을 보험료 내면서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되게 아찔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2: 안타깝게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갱신형 보험으로 설계가 되면 처음에는 좀 저렴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기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연을 주신 청취자님처럼 납입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가입 전에 정말 잘 확인했다는 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리 따져보면 아찔하죠. 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갱신형의 납입기간이 만기까지라는 걸 바로 아는 경우보다 보통 그냥 가입 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0: 그 생각해서는 당연히 비갱신형, 갱신형 다 알고 가입할 것 같은데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보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봐요.
1: 맞아요. 정말 모두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정말 같이 따져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앞으로 10만 원씩 74년을 납입하면 갱신을 고려하지 않아도 총액이 8,880만 원을 내요. 반면 같은 10만 원을 20년이나 비갱신형으로 한다면 총 보험료는 2,400이면 됩니다. 차익만 따져도 6,480만 원이죠. 만약 지금 가입되어 있는 내 보험이 갱신형이고 74년을 납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선뜻 가입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50대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100세 만기면 50년을 납입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 쉬운 선택이 절대 아니죠.
0: 그렇죠. 갱신형 보험은 갱신 주기에 따라서 그 주기가 도래하면 이제 보험료가 오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보험료가 오릅니다. 자, 그럼요. 그 차액이 점점점 더 커지면서 지금 20대인 따님이 이 보험 진짜 써야 된다라고 느끼는 중장년이 됐을 때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오늘 상당히 날카로우신데요.
0: 날카롭나요?
2: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갱신이 거듭될수록 보험료가 오르니까 실제로 납입한 총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대에 가입한 자녀분이 평생 이 보험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갱신을 감안했을 때 수억 원까지 달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갱신형이 든든하게 중요한 보장의 역할을 다 해준다면 갱신형 보험은 추가로 가입했을 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비갱신형으로 기본을 먼저 탄탄하게 잡고 갱신형은 그 위에 얻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만으로 모든 보장을 설계한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사실 같아요. 20, 30대는요. 위험률이 낮아요. 아플 확률도 너무 낮고요. 갱신이 돼도 보험료가 생각보다 정말 조금밖에 안 오르네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오른다는데 요만큼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싶은 거죠. 이렇게 별로 안 오르네 하다가 안심하면 갱신형의 단점은 기억 저편으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만약 50, 60대가 된다면 그땐 정말 늦겠죠. 우리 8401 청취자님은 다행히 이번에 상담을 통해 미리 잡을 수 있었는데요. 26살 따님의 보험은 전부 비긴 신형으로 바꿨고요. 20년 난 100세 만기로 설계를 도와드렸는데 보험료 12만 원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 안에는 암진단금 5천만 원, 암주요 3천,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2천과 수술비 3천만 원, 엔대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 모두,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그 안에 모두 보장이 이제 가능합니다.
3: 이걸 이제 비갱신형으로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1: 맞아요.
2: 맞습니다. 갱신형 보험은 잘 쓰면 득이 되고 잘면 쓰면 독이 됩니다. 경제활동하는 기간 동안 보장의 크기를 일시적으로 키우기 위해 잠깐 활용하는 거라면 충분히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보험이 갱신형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특히 실손의료비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정작 보험이 필요한, 가장 필요한 나이가 됐을 때 감당하기 힘든 보험료 앞에서 유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이 되는 순간이죠.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들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뭐 그렇다면 걱정될 게 없잖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도 보험료 인상이 안 되면 유지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르는데 많이 오르니까 문제겠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아, 오늘은 똑바로 치시네요. 지지난주는 거꾸로 치시더니. 퀴즈 네. 너무 쉬웠어요.
2: 아, 그렇죠. 조금.
3: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1: 맞아요.
2: 그렇죠.
1: 맞아요.
2: 뭐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갱신 횟수가 쌓일수록 보험료가 계속 오릅니다. 반면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할 때 정해진 보험료가 납입 끝날 때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비갱신형으로 미리 잡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3: 맞습니다. 바야흐로 한 20여 년 전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모아봤었을 때 제가 7천 원짜리 암진단금 5천만 원만 딱 들어있는 갱신형 보험을 가입했던 적이 있어요.
1: 어머,
3: 겁도 없었죠?
2: 훌륭한데요?
3: 그 당시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뭐 5천만 원을 암 걸리면 주는데 7천 원밖에 안 돼? 하면서 가입을 했거든요. 이게 5년 주기의 갱신형이었는데 무섭더라고요. 이게 20대 때 두 번 갱신될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그 마흔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에 갱신장 받았는데 많이 갱신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40대, 50대, 60대 때까지 이거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을까? 암진단금 5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르는 보험료 감당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따님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이 느끼시기에 20대니까 뭐 괜찮다 싶긴 하지만 나중에 따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 보험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독이 될 수 있겠죠.
1: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에 너무 대단하고
3: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손절을 잘 못하거든요.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보험도 한번 살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어머님 보험도 살펴봤는데요. 우선 어머님 보험은 총 9건 가입 중이셨고요. 한 달 보험료가 32만 원씩 납입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2007년 8월에 가입한 종합보험 그리고 이 보험료가 28만 5천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12년도 3월에 가입한 암보험 3만 5천 원을 가입 중이셨는데 상담 시 시작하기 앞서 어머님께서는 종합보험은 20년 납입이라 2007년에 가입하셨으니까 내년 8월에 만기라서 그때까지만 잘 버틸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느꼈는데 이어서 지나가는 말로 처음에는 12만 원으로 시작한 보험이 벌써 28만 원이 넘어간다. 내년에 끝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운서님 일을 어때요? 비갱신형 보험료 변동 없이 납입기간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3: 저는 그쵸?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불안합니다. 보험료가 변경되었다라는 건 이건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이라는 얘기인 건데 슬픈 예감은 항상 맞아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건 굿모닝 굿나잇에서 더욱이 그렇고요.
2: 그렇죠. 맞습니다. 2007년 8월에 가입한 종합보험 안에는 기본 보장인 상해 사망 2억, 상해 후유장애 3%, 1억 5천. 골절 진단금 30만 원,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 양성 뇌종양 진단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은 모두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암진단금 3천만 원은 3년 갱신형, 뇌졸중 진단금 3천만 원도 3년 갱신형, 급성심근경색 3천만 원도 3년 갱신형, 그리고 1세대 실손우려비 특약이 5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 네.
2: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증권에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적혀 있어 모든 특약이 20년만 납입하면 되는 줄 알고 그동안 보험료가 많이 올라도 버티셨다는 거예요. 3년만 더 납입하면 된다. 2년 남았다. 올해는 1년만 더 내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요.
3: 하지만 네. 끝이 아닌 거죠.
1: 맞아요. 사실 이럴 때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저희 신랑이 오늘 저녁 정말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면 설레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죠. 근데 저녁 시간 다 돼서 오늘 나 사실 야근 할 것 같아.
3: 뭐야? 장난하는 거야?
1: 서운해요. 네,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서운해요. 말을 하지 말지. 이렇게. 그것처럼 이분은 1년만 더 납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갱신형 특약으로 모든 만기가 100세라면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돼요 라고 하니 앞으로 45년을 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속상해하셨어요.
3: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굿모닝 굿나잇 청취자분들 중에도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험에서 주계약이라고 부르는 이 타이틀, 그건 비갱신형이어도 그 하위 구성하는 특약들이 비갱신형이 아닌 갱신형들로 넣어져 있다면 보험료는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이건 정말 비갱신형 특약이 맞는 건지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무릎을 탁 치는 시원한 솔루션 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그럼요. 드려야죠. 시원한 솔루션 당연히 드립니다. 근데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어머님께서 고지혈증 약 하나 드시는 거 말고는 입원이나 수술을 하신 적이 전혀 없으셨어요. 덕분에 얼마든지 좋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질병 이력이 많으면 유지 중인 보험에 문제가 생겨도 좋은 방향으로 전환을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그때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이라면 얼마든지 비갱신형 보험으로 탄탄하게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1: 맞아요. 건강하셨기 때문에요. 암주 치료비 3천만 원 넣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항암 방사선 1천만 원, 약물 1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보다 훨씬 더 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뇌혈관 진단금 1천만 원과 수술비 3천, 급성 신경색 담보도 훨씬 넓은 보장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허혈성 진단금 1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 3천만 원, 1호종 수술비와 엔대 수술비까지 또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구성을 도와드렸는데도 보험료가 더 낮아졌어요. 기존에 있던 15년 갱신형 암보험도 정리하셨고요. 4세대 실손을 입은 전환 도와드렸더니 종합보험 16만 원, 실손의료비 3만 8천 원, 그럼 19만 8천 원으로 보장을 채워가실 수 있었고요. 아낄 수 있던 12만 원에서 조금 더 보태서 20만 원씩 나는 이제 연금을 준비하고 싶어 하셔서 연금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3: 그렇군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은 게 바로 보험인 것 같아요. 특히 가입했을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고요. 리모델링을 받아야겠다 마음을 먹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 금융상품인 이 보험이라는 금융상품 앞에서 중간에 한번 정말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방향성에 대한 점검 원하신다면 지금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

문자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트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이재환 팀장님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그 며칠 동안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나오면 보험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험증권을 처음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납입면제특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0: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상소견 나오면 진짜 가슴이 철렁하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아프게 되면 이거 갖고 있는 보험 활용해야 되는데 당연히 증권 들여다보게 되죠. 납입면제 특약. 사실 이게 내 보험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설명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2: 네. 이 특약은 얼마나 효자 특약인지 몰라요. 우리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꾸려가듯 큰돈이 나갔다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좋은 특약이에요. 그리고 40대, 50대 보험 점검을 요청하시는 분 정말 많으세요. 그럴 때 정말 눈여겨보셔야 하는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담 진행하다 보면요. 50대가 되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 나이가 55세인데 20년 납입이면 75세까지 이 보험을 어떻게 납입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바로 이 납입면제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약이 있으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55세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60세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만약에 진단을 하나라도 받게 되면 보장은 그대로 받으면서 평생 동안 보험을 납입하지 않아도 돼요. 이 보장을 쭉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아주 효자 특약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도 갖고 계신 보험증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납입면제라는 글자가 있으면 축하드려요.
0: 납입면제라는 글자가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보통?
1: 증권에 보면은 이렇게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찬찬히 읽어 나가다 보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 특약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암, 뇌, 급성 심근경색 이 중에 하나만 질병 진단을 받아도 내가 앞으로 치료 받아야 되고 직장 잠깐 쉬어야 되고 이렇게 뭔가 돈을 벌어들이는 소득원이 끊기는 순간이 발생할 텐데 이때 보험료 더 내지 않아도 되는 특약이니까 이건 정말 큰 혜택인 것 같은데요. 혹시 상담하셨던 사례 중에 납입면제 특약을 직접 경험했던 분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직접 상담했던 사례 두 가지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40대 남성분이 암보험 1억짜리를 가입하셨었어요. 근데 가입하고 불과 5개월 만에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서 위를 전체 절제하는 전절제가 아닌 70에서 80% 정도만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도 3번 안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 조기 발견을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이분이 보험을 가입하시고 1년을 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5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으신 거니까 보험금은 다 나왔는지 걱정이 되고 납입면제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험사가 이거 허락하지 않거든요. 이거 해줬을까요?
2: 맞아요.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당연히 납입면제 가능하고 보험금 무조건 다 나왔어요.
0: 그래요?
2: 이분이 가입하셨던 종합보험과 암보험 모두 납입면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면 암보험 이거 하나만 면제 아니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험료 전체가 다 면제돼요. 20년 납으로 가입하신 보험인데 딱 5개월만 보험료를 납입하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머지 19년 7개월치 보험은 보험회사가 대신 납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보장은 100세까지 그대로 유지돼요.
0: 그러면은 이분이 암 진단은 받았는데 나중에 뭐 혈관 질환에서 진단 받는다. 그럼 그것도 진단비가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0: 보험료는 내지 않고요.
1: 네, 그렇죠.
2: 그럼요.
0: 5개월만 보험료 내고

0: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다 내줄 테니 건강 관리하면서 앞으로 잘 사십시오. 이런
1: 그쵸.
0: 의미인 거잖아요. 납입 면제가 이렇게 강력한 혜택인지 몰랐어요.
2: 그쵸. 보통은 이렇게 겪지 않으면은 잘알수 없는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도 말씀을 드릴게요. 평소 가끔 편두통이 있으셨던 60대 여성분인데요. 종종 있는 두통이 걱정되어서 뇌 MRI를 찍기 1년 전에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1년 후에 정밀 검사를 받으셨더니 뇌혈관이 30% 정도 막혀 있다는 소견을 받으셨어요. 시술은 전혀 하지 않고 아스피린 처방 받으셨습니다. 6개월에 한 번만 검진 받기로 하셨는데 이분도 당연히 납입 면제가 가능했었습니다.
0: 수술하신 것도 아닌데.
1: 맞아요.
0: 이것도 납입 면제가 가능한 거예요?
1: 아, 그럼요. 납입 면제 조건은요. 수술을 하셔야 돼요. 시술을 하셔야 돼요라는 조건은 없어요.
0: 진단만 받으면 되는 거군요.
1: 정답. 세 가지 질병 중에 진단이 떨어지면이에요. 뇌혈관 진단금 당연히 수령하셨고요. 3천만 원 수령하셨습니다. 납입 면제 당연히 적용됐어요. 가입 후 1년 만에 보험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 납입 면제 특약이 꼭 있어야만 하고 왜 중요하신지 실감이 꼭 되실 거예요.
0: 그렇군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건 납입 면제 특약이 모든 보험에 다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2: 그렇습니다. 보험마다 납입 면제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보험은 암 진단만으로 면제가 되고 어떤 보험은 3대 질환 전체가 해당되기도 하고 또 어떤 보험은 납입 면제 특약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향후 한 5년 안에 판매되었던 어린이 보험 중에서는 이 3대 질환이 좀더 폭넓게 이렇게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내 보험에 납입 면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1: 네, 맞아요. 방금 이지한 팀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5년이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19년도 이후 걸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0: 2019년도 이후로.
1: 네, 이후로 내가 만약에 가입한 상품이 어린이 보험이다라고 한다면요. 유사암도 납입 면제 특약이 들어가요. 유사암에 뭐가 들어갈까요? 피부암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에 혹시 SNS를 하신다면 핫합니다. 손톱에 이렇게 세로줄이, 검은색 세로줄이 나올 경우 이게 피부암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발톱도 그럴 수
1: 맞아요.
0: 있나요?
1: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19년도에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고 어린이 보험이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납입 면제 유사암이 들어가요. 그럼 요게 만약 치료가 아주 쉽거든요. 손톱에 만약에 세로줄이 검정색이 있어서 피부암이네요. 라고 한 경우 그 순간 면제돼요. 너무너무 좋은 보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사실은 뭐가 부족하지보다는 어떻게 가입되어 있지? 라고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 활용하는 전략도 있어요. 건강할 때 보장을 크게 설계해두는 겁니다. 만약 큰 병이 생기면 큰 병이라기보단 3대 질병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납입 면제가 적용되면서 보험료 부담 없이 두터운 보장만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후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납니다. 건강검진을 해요. 결과가 좋으면 그때 보장을 충분히 줄여도 괜찮겠죠. 우린 답지를 알고 줄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험은 이렇게 하는 과정은요. 중간에 늘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줄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넣었다가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0: 맞아요. 보험을 정말 적게 보장을 넣어서 가입했을 때 나중에 추가하고 싶어도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새롭게 다시 가입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담아놓은 바구니는 거기서 덜어내는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보험 리모델링을 하시기 위한 방안들 전문가의 이 정보를 통해서 해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납입 면제 특약이야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에 납입 면제라는 네 글자가 지금 적혀 있는지 오늘 꼭 확인해 보시고요. 혼자 확인하기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창 열려 있습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이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요 문자는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197번님 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김소미 팀장님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다

0: 다리가 불편해서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김소미 팀장님이 직접 인천 강화도까지 와주셔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없는 형편에 보험료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전체적인 재무 설계도 도와주시고 다리 진단금까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1: 어머어머 이분 기억납니다. 오. 잘 지내시는지 묻고 싶은데 안 그래도 사실 상담해드리고 나서 거듭 너무너무 상담받길 잘했다며 저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며 이렇게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0: 그럼 이분은 뭐 골절진단금 이런 걸 받으신 걸까요?
1: 골절진단금도 받았고요. 수술비도 받으셨고 사실 후유장애 진단금도 받았습니다. 또한 넘어지시면서 얼굴에 흉터가 생기셨어요. 그냥 이런저런 수술비라던가 이런 거 사실상 상해 수술비들은 많진 않으셔서 돈 1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이분이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는요. 후유장애 진단금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셨거든요. 얼굴 또한 외모가 인체의 한 구성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 흉터가 6cm 정도 그러니까 봉합수술을 하고 흉터 제거수술을 모두 했는데도 왜 흉터는 넓은 면적이 협소됩니다만 길이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후유장애는 길이로 판명을 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돈을 받으셨어요. 가입하신 후유장애가 5억 정도였거든요. 종합보험이 옛날 거라 기본보험이 어쩔 수 없이 후유장애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다 2억 원 정도 운전자 보험 그리고 갖고 있는 보험들 여러 가지를 해서 5억 정도가 합산이었어요. 흉터가 5cm가 넘어가면 5%입니다. 그럼 5억이면 2,500이죠. 그러니까 수술했을 때 100 얼마 받으셨는데 흉터 재건으로 2,500을 받아들이니 처음에 이 잘못 들어온 것 같다.
0: 금액이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1: 맞아요. 그런 분이 생각이 나면 잘 지내시죠, 선생님.
0: 2197번님 그러셨군요.
1: 네, 아유, 네, 맞습니다.
0: 불편한 상황에서도 또 팀장님들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한 분 한 분 만나셔서 어려운 상황 정리를 해주시고 정말 아주 이게 굿모닝 굿나이프의 순기능이자 저희가 자랑하는 상담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재환 팀장님이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진짜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느끼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오늘 사연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이제 상담 신청해 주셨던 분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아까는 74년이었잖아요. 납입하는 게. 저는 54년이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 3년 정도만 내면 끝나는 줄 아시더라고요.
0: 오해하고 계셨군요.
2: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는 사람한테 가입했는데 아는 사람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추천해서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정말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아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 물론 잘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도 확인은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뭐 너무 식상한 멘트이긴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가야 되니까 한 번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점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파린 훌라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돈은 돈대로 내면서 얼마나 얼마를 더 내야 할지도 모르면서 보상은 대체 뭘 받는 건지도 모르신다면 전문가와의 점검 통해 내 귀한 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맞춤 재무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요.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은 31도, 대전, 전주 31도까지 올랐고요. 갑자기 기온이 이렇게 크게 오르면 몸이 지치기 쉽습니다. 면역력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후 시간 더해가고 일부 구간으로는 차량이 많이 모아지지만 아직까지는 좀 교통흐름 괜찮은 곳도 있습니다. 현재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보면 아직 원활한 구간도 많고요.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서 밀려가는 곳도 있습니다. 터널 진출입로나 나들목 인근 지나실 때는 급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홍지문 터널과 홍은램프 사이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정부가 올해 홍수기에 대비해 물그릇을 전보다 10%가량 더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 그런데 저수시설을 늘린 게 아니라 기존 농업용 저수지에서 물을 더 빼놓겠다는 계획이라 반대로 가뭄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통령에게 올여름 홍수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호우 예측을 강화해 침수 예상 지역 주민을 더 빨리 대피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핵심 대책으로 빗물을 담는 능력인 홍수 조절 용량을 10% 가까이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7: 홍수 조절용 물그릇을 대폭
8: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입니다.
7: 홍수 조절 용량이 108억 톤 정도 되는데요. 10억 톤 정도를 늘려서
6: 댐이나 빗물 저장소 건설 없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홍수기 큰 비가 예보되면 농업용 저수지와 하굿둑, 방조제, 발전댐 등은 범람에 대비해 미리 물을 빼두는데 지금보다 사전 방류량을 최대 10.4억 톤 늘려 그만큼 홍수 조절 능력을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댐 3개를 짓는 효과라며 건설비 4조 원을 아꼈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제기됩니다. 물을 더 빼내면 홍수 위험은 줄 수 있어도 정작 저수지의 가뭄 대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뭄 피해는 악화 추세로 지난 2020년 24건이던 생활, 공업, 농업 용수의 가뭄 예경보 발령 횟수가 최근 수백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빨라야 2주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돌발 가뭄이 늘고 있습니다.
9: 대개 2주 전에 예측이 되면 이제 가뭄 같은 경우는
8: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그렇죠? 교수입니다.
9: 국가적으로 가뭄 대응을 하려면 이제 뭐 물을 미리 담아놓는다거나.
6: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가 목표하는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기에 현재 평균 77%인 농업용 저수지 관리 수위를 6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용수 공급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사전 방류를 늘리겠다고 강조했지만 강우 예측이 정확하지 않으면 가뭄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4: 한 달여 전 집안 치마로 대규모 보수 공사가 진행됐던 부산 내성 지하차도 진입로가 또다시 통제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5: 충남 아산에선 경유 500리터가 도로에 유출돼 3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막고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종호 기자입니다.
10: 경찰차가 도로 일부를 막으면서 주변 차선은 극심한 정체를 빚습니다. 부산 내성 지하차도 진입로가 통제된 건 휴일 오전. 도로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인데 지난달 4일 집안 치마 현상이 나타나 대규모 보수 공사가 진행됐던 곳입니다. 부산시는 당시 지하에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뒤로도 도로 상황을 계속해서 살피는 중이었고 이번에도 큰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1: 약간 이제 울렁임이 있고 뭐 이런 정도.
8: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11: 계속 이제 모니터링 관찰을 하면서 아 이게 이제 일정 시기가 되면 이거 제 보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네요.
10: 다만 민원 신고가 이어져 이번 기회에 도로를 보수하기로 했고 월요일 출근길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 위에 깔린 수많은 하얀색 천은 기름을 머금는 흡착부입니다. 유출된 경유 500리터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한쪽 도로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당국은 도로가 미끄럽지 않도록 모래도 뿌렸고 사고 발생 3시간 뒤인 오전 10시쯤 도로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에 실은 기름통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바닥에 떨어진 것

0: 물어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검은 연기로 뒤덮인 곳은 염소 1,400마리를 키우던 농장입니다. 1시간 반 만에 불길은 잡았지만 농장 전체가 잿더미로 변한 뒤였습니다. 사육 중이던 염소를 농장 밖으로 빼냈지만 200마리가 폐사했고 불을 직접 끄려던 농장 주인도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1: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라며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은 반도체 생산 차질 뿐 아니라 개별 기업을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무총리 담화문을 확인했다며 사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긴급 조정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삼성전자 노사 화합이 될수 있도록 사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간략히 입장을 전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교섭이 재개되는 가운데 정부도 긴급 조정권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내일 협상 전망과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일 협상을 재개한다는데 정부도 지금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긴급 조정권을 언급했죠?
2: 예,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게 바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긴급 조정권인데요.
1: 예.
2: 노동조합법 제77조의 규정입니다. 노사관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파업 중에도 국민 경제를 심대하게 위해를 줄수 있다 했을 경우에는 법에서 노동부 장관이 긴급 조정에 들어와서 파업 중단을 선언할 수 있고 그 선언을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업은 30일 동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개입을 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권 중재를 해서 정부가 사든 노든 입장 따로 도장받지 아니하고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이 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늘 국민 담화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새 정부 들어서 정부 관계자가 이 노동조합법상 77조 긴급 조정권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제깍제깍 지금 과연 타협이냐, 파업이냐, 아니면 막판 극적 타결이냐,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 예. 그렇다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지금 갖춘 상황입니까?
2: 예, 그 대목도 굉장히 지금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대목인데요. 우리나라 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77조는 박정희 정부의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 직후에 만든 법인데 거기서 말하는 발동의 요건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다면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21년에 ILO하고 협의를 해서 ILO의 협약, 그 ILO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 긴급 조정권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매우 적게 해석하는 ILO 규정을 국회 비준을 했습니다.
3: 김대우 글로벌
2: 그러면
3: 이코노믹
2: 이
3: 연구소장입니다.
2: 국제법상 비준을 한 것도 법이고 국내법도 법인데 서로 충돌하는데 신법 우선주의에 따라서 많은 법학자들은 그 ILO하고의 비준이 더 우선한다. 이런 법 해석이 지금 유력하거든요. 그러면 ILO가 말하는 그 발동 요건은 뭐냐? 국민 경제, 이런 것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생명, 안전,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우려될 때에만 직권, 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러니까 현재 우리 법과 우리가 비준을 한 ILO의 법이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삼성전자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ILO가 뭐 한국의 가입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거든요. 예.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긴급조정권 발동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건데 양대 노총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노사 합의를 어렵게 만들 거라고 하거든요.
2: 그렇습니다. 양대 노조 입장에서는 법 논리대로 하자, 또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 우리가 비준을 하지 않았느냐. 비준을 한 게 그게 곧 법인데, 그 법 정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파업이 어떻게 생명을 위해한다고 할 수 있느냐. 국민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발동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최후수단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 예외적 상황이라는 게 바로 국민의 생명, 근로자의 생명, 주변 인사들의 안전이 중대하게 위해를 받았을 때만 긴급조정을 발동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조는 아주 정부의 긴급조정권 언급에 대해서조차도 상당히 지금 불편한, 그리고 이제 견제하고 있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칫 이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노사의 갈등이 정부와 전체 민노총과 한노총의 전국 노동자와의 갈등으로도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민석 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이요, 긴급조정권을 지금 당장 발동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예. 최악의 경우 최선의 방법을 다 강조하겠다 하면서 그 경우의 수로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이어서 지금 아직은 협상에 타결의 물꼬는 타결의 실마리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삼성노조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지금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긴급조정에 대해 할 말은 없다. 그러면서도 사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2: 예, 노동법상 사후 조정이라는 것은요, 파업 절차를 다 확정 짓고 법원에 의해서 통과가 된 상태에도 정부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요청을 하면 그 법적 절차를 완비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라도 파업이 가기 전까지 마지막에 한 번 더 사후 조정을 하자는 것이 사후 조정인데, 11일부터 13일까지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뭐 합의가 없었죠. 결렬이 됐는데 내일부터, 그러니까 5월 18일부터 다시 하자고 정부가 조정을 했고, 이 사후 조정은 노든 사든 여기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도 참여하겠다, 또 회사도 참여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민석 총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정말로 국가적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좀 됩니다.
3: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직접 입장을 내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정부와 사측의 노력이 엿보이는 가운데 파업을 막고 노사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과 이로 인한 경제적 여파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앱.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5: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8: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9: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더욱더 늘어나다 보니까 돌발 구간도 같이 좀 발생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상서에서 신탄진까지 밀리는데 이유는 신탄진 부근 2차로에 사고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2차로를 중심으로 사고 처리되고 있는데요. 뒤따르는 차량들이 밀립니다. 그리고 차가 가장 모여있는 구간은 청주에서 청주 휴게소, 여기를 지날 때는 약 15km 구간에 걸쳐서 속도가 내려가고요.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판교분기점, 양재에서 반포 구간을 통과할 때 한 번씩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이동 차량이 늘면서 내촌 부근 정체고 설악 부근 서종에서 화도, 덕소 삼패에서 강일까지 와우다 가다를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서운분기점 부근 5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판교 방향으로 있었습니다. 그전으로는 계양에서 중동 나올 때, 더 그전으로는 자유로에서 김포 나올 때도 한 번씩 밀립니다.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장수에서 송내 쪽으로 판교에서 일산 들어가기 어렵고요. 의정부에서 판교 쪽으로는 광암터널에서 서하남을 합류하는데 정상속도 못 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오는 길 면온, 여주, 덕평, 광교, 반월터널 부근으로 속도 내려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여러분의 일상 속 배경음악이 되어드립니다. FM 94.5 MHz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이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방송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마지막 뉴스 앤 뮤직이 되겠네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5시도 역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만들어 갑니다. 듣고 싶은 음악 그리고 한 주간 있었던 재미난 사연 나누고 싶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실 곳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채팅창으로도 참여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혹시 구독하셨을까요? YTN 라디오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뜹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뉴스 앤 뮤직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한 주간 있었던 YTN 라디오에서 방송됐던 모든 뉴스 콘텐츠들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 YTN 라디오와 계속 함께 해주시죠. 저희 5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들을게요. 시크의 르 프리크 함께 하시죠.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0: 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강호 온라인
6: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강호 온라인
6: 열혈강호 온라인
8: 시크의 루프리크 5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벌써 이번 한 주가 슬슬 마무리되고 있네요. 한 주 동안 갑작스럽게 날이 더워지면서 주말에는 꼭 시원한 데로 가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벌써부터 시원한 피서지를 일찍이 찾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부산 지역의 해운대 해수욕장 비롯해서 바닷가로 나들이객이 대거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 쨍쨍 내리쬐는 태양 밑을 걸으면 진짜 나도 모르게 어디 시원한 물에 풍덩 빠지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여러분 내일도 고온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늘 피서지로 떠날 수가 없는 노릇이 만큼 건강 유의하시면서 조금 이르게 찾아온 여름 기분 좋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도 YTN 라디오와 꼭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두 곡 더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칼리 사이먼이 부른 You Are So Vain 그리고 린다 론스테드의 Just One Look 두 곡 띄워드립니다.

드립니다. 내일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26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는 온열 질환자 7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어제는 19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강원에서 각각 6명, 서울 5명, 충북과 충남, 경북에서 각각 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그제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8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온열 질환 사망 사례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 달 이상 이릅니다. 청와대는 오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셔틀 외교차 방문하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국빈의 준에 예우할 계획입니다. 19일 오후 다카이치 총리가 도착할 대구공항에는 외교부 2차관과 주일대사 등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영접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같은 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호텔 입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가 다카이치 총리를 맞을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만찬을 함께한 뒤엔 안동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준비한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을 관람합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란 측이 남우호를 공격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천안함 때도 조사를 진행하고 공격 주체를 특정했다며 이번 사건도 비슷하게 신속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 KBS 의료진단에 출연해 여전히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에는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필요한 증거물들을 가져왔고 추가 조사가 있을 거라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국민과 공유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5시 36분입니다. 노래 두 곡 바로 이어서 들을게요. 브래드의 Make It With You, 보스턴의 아만다입니다.

하셨어요. 브래드의 Make It With You, 보스턴의 아만다였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최근 확산한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해 방역 당국이 국내 유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만일에 대비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세계보건기구가 에볼라 집단 발생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선언을 발표한 직후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질병청은 현재까지 에볼라 발생지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제한되고 있고 체액이나 혈액으로 전파되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공중보건학적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국내에서 펼쳐지는 아시아클럽 축구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 선수로는 8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내 고향 축구단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같은 정장 차림에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타난 북한 선수들은 대부분 무표정으로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준비된 버스를 타고 수원에 있는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에 대기하던 국내 취재진이 경기를 앞둔 소감 등 여러 질문을 건넸지만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로 1976번님, 김영민 아나운서님 어디 가시게요? 이직하시나요? 영민 아나까지 가시면 저 ITN 라디오 안 들을래요 하셨는데요.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마지막 뉴스 뮤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해가 있으셨던 듯 합니다. 오늘의 제 마지막 뉴스 뮤직이고요. 저는 언제나 YTN 라디오와 함께 할 거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5시 뉴스 뮤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끝곡으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원노트 삼바 그리고 세르지오 멘데스의 Water So Much 두 곡 띄워드릴게요. 바로 이어지는 뉴스 뮤직은 양수진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끼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2: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6: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7: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9: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주고 고기도 갖다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10: FM. 기호동 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며 오늘도 낮 동안에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출발을 하겠고 한낮에는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주요 고속도로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일부 상행선 정체도 이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발안, 화성휴게소에서 팔탄까지 밀리고 있고 매송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 또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직에서 금천 사이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양재에서 한남 사이로 주춤하고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양재, 신갈 부근 일대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 도출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2: 파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조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진원 기자, 김 총리의 담화 내용 정리해 주시죠.
3: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우선 정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재개될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노사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죠.
3: 네, 그렇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런데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웨이퍼, 즉 반도체 회로를 새겨넣는 원판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성과를 내주길 당부하며 긴급 조정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포함해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쟁의 행위, 즉 파업을 일정 기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노사 양측의 타협을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은 바로 성과급 기준입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비슷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다만 영업이익을 어디까지 노동의 성과를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제도를 고정 비율 방식으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DS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현재 연봉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사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를 기준으로 한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SK하이닉스에서 운영 중인 영업이익의 10% 성과급을 근거로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 하이닉스는 영업이 10%로 고정을 했고요. 그걸 10년 제도화시켰습니다.
6: 최승호 초기업 노조
4: 최근 노동계에서는 성과급 기준을 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의 N%로 하자는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자동차와 HD 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기업의 본업 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제품을 팔아 얻은 본업의 수익을 뜻하는 반면 당기 순이익은 세금과 이자 비용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 이익입니다. 노동계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직접 반영되는 지표가 영업이익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온전히 노동의 성과로만 볼 수 있느냐를 두고는 반론도 나옵니다.
7: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경영 판단에 따라 미리 떼어가는 행위는 이 법정 순서를 무시하고 재무, 회계, 세무,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4: 영업이익에는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경영진의 투자 결정과 시장 상황, 환율 같은 외부 변수도 함께 반영된다는 주장입니다.
8: 충분한 반도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최대치는 소위 판매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나타나게 된
4: 특히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 등을 토대로 성장한 만큼 성과를 특정 주체만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0: 서울로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중앙과 지방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1: 결국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성과를 누구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 갈등 속에 반도체 공정을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파업 예고일이 당장 오는 21일인데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요 참고 사례로 거론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만큼은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된 신문에서 쟁점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 웨이퍼였습니다. 사측은 법정에서 온도, 전력, 진동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다며 최소 생산 유지 인력만큼은 두게 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유지 보수 인원만으로도 설비 보호는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평시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건 파업권 제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판례를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세포 배양과 정제 공정이 한 번 멈추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서 파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독일 판례를 들어 파업은 사업 이익을 멈추기 위한 게 목적이지 생산수단 자체를 손상하려는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정 전체를 변질 부패 방지 작업으로 볼 순 없다며 사측이 쟁의 행위 금지를 요구한 작업 9개 가운데 3개만 인정해줬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관할 법원이 다른 데다 삼성전자의 경우 생물이 아닌 초미세 반도체 공정의 핵심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생산 유지와 설비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란 점에선 맥락이 비슷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5: 재판부 논리를 차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6: 양태정 변호사입니다.
5: 다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속 공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파업이 인정되는 범위는 훨씬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노동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1분기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156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60%를 차지했습니다. CEO 스코어가 500대 기업 중 15일까지 분기 보고서를 낸 328곳의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 합계는 159% 증가한 156조 3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756% 급증한 57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는 405% 넘게 늘어난 37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0: 미중 정상회담 이후 기대를 모았던 이란 전쟁 중재 역할이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중동 주변 국가들이 분주하게 중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이란에 물자 지원 등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이란은 동시에 항전 의지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일혁 특파원.
1: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1: 네, 카타르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의 외무장관이 전화로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과 긴장 완화 노력 등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타르의 총리 겸 외무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중재 노력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0: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타협에 기반한 평화협정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적 과정 지속을 강조하고 아랍에미리트 쪽에선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통항의 자유, 에너지 안보 등 관련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가장 강경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러시아는 대표적 친이란 국가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1: 네,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여파로 이란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주변국과 경제 지역 지원과 교역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0: 네, 카자흐스탄이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이란에 인도적 지원 물자를 전달했다고 알자지라가 타스님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화물열차 30량 분량으로 구호품에는 통조림 고기와 설탕, 밀가루를 비롯해 의료장비와 의약품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주 이란 카자흐스탄 대사는 이란은 중동과 이슬람 세계에서 카자흐스탄의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예고 없이 이란을 방문해 이란 내무부 장관과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두 나라 사이의 무역과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은 파키스탄 측과의 논의가 주로 무역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양국 정부가 서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은 다음 날인 오늘도 다른 이란 관료들과 회담을 이어갑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항전 의지도 불태우고 있다고요.
0: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소셜미디어 X에 새로 올린 글에서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의 문턱에 서 있다고 주장하며 70일 동안 이어진 이란 국민의 저항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며 미래는 비서방 국가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제1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이란을 겨누는 용도로 쓰일 군사장비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고 알자지라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엄마 회사 같이 갈래?
6: 엄마.
7: 민준아. 유정아.
8: 필요할 때 확장 돌봄.
9: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0: 아빠. 늦게 와도 돼.
8: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1: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2: 나도 바쁘니까 끊어.
8: 주말에도 긴급 돌봄.
1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8: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5: 답 나왔네.
16: 가자.
14: 어딜요?
1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8: 평택시!
1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4: 얼마나 걸릴까요?
1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8: 세계 반도체 수도.
1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8: 바로 평택시. 교통안전 1분 턱.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 전엔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4: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6: YTN News FM.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7월 상순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떨어져서 선선해지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출발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 데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반포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뒤쪽으로 청담대교 부근부터 동작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2, 3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33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같은 구간 강변북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 길 수서 부근 3차로에도 조금 전에 고장차가 발생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신내에서 원릉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도심에서는 통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우정국로 종로 1가에서 안구동 사거리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026년 5월 17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불의 전차 중에서 타이틀곡 불의 전차 반젤리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작곡가 반젤리스는 2022년 오늘 날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월 17일 날요. 이 반젤리스는 우리에게 여러 영화 음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반젤리스는 아프로디테스 차일드라는 밴드 활동으로 명성을 쌓았고요. 이후 여러 솔로 활동을 펼친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클래식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천재네요, 완전히. 이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대표곡인 Rain and Tears는 이 파헬벨의 캐논을 편곡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영화 1492년 컬럼버스의 음악인 콘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는 코렐리가 작곡한 라폴리아 변주곡의 화성을 그대로 응용해 새로운 선율을 입힌 음악입니다. 요즘에 이런 식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예전에 클래식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 근데 그 2022년 이전에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에 해왔던 음악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식에서 영향을 받은 반젤리스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Rain and Tears,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영화 1492년 컬럼버스의 음악, 콘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 반젤리스의 음악입니다.

Rain and Tears, Conquest of Paradise였습니다. 듀이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283님입니다. 5월 여러모로 분주하고 바쁜 달입니다. 테디님 행복하세요. 운동 중이었는데 온전히 느끼려고 주저앉았습니다. 느낀다라는 건 근육통을 느끼고 싶으시다는 건가요? 저도 어저께 정말 달리기를 12km를 하고 그리고 나서 헬스장을 가서 헬스를 했어요. 어저께는 그러니까 활력이 더 넘쳤거든요. 대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데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참 운동이라는 게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날을 생각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체력이 느는 거 아닐까요?

737님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듀엣토 데뷔 9주년이네요. 와, 9주년이라니. 할아버지네. 듀엣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으셨겠지요? 서로 축하는 해주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서로 슬기야 9주년 축하한다. 뭐 결혼기념일도 이렇게 안 챙길 것 같은데. 네. 저 역시 듀엣토 안 만났으면 제 삶이 참 무료했을 것 같은데 지난 9년 덕분에 진심 행복했습니다. 처음 두 분에게 반했던 그란데 아모레 듣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9년 전 일이 어저께 같기도 하고 뭐 어제 일이 또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 그란데 아모레를 처음에 그 방송에서 오디션 때 부를 때 그 떨림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9867님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17일 듀엣토 데뷔 9주년 많이 많이 축하합니다. 9년 동안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들로 꽉꽉 채워진 꿈같은 날들 선물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 쌓으며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음감회의 설렘과 감동을 추억하며 데뷔곡 그리움 끝에 신청합니다. 듀엣토 포에버 사랑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5월 17일 날 찍은 사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게요. 정말 좋은 추억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80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디. 전 올해 테디의 완전한 팬이 된 사람이에요. 테디를 처음 보게 된 건 23년도면은 3년 전이죠.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였는데 잠시 현생을 살다가 일이 바쁘셨다가 올해 다시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보면서 테디에게 푹 빠져버렸답니다. 데뷔 9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멋진 모습 가득 보여주세요. 늘 감사하며 브라더스 카라마조프 드미테리도 파이팅입니다. 어휴, 3년 만에 또 같은 극을 보셨는데 그때 이제 또 뭔가 마음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팬이 되셨다고 하니까 항상 매일매일이 정말 이런 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퓨어 보이스님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향기가 또 그 추억을 갖고 온다고. 저도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첫사랑 오빠가 향수를 너무 좋은 걸 쓰셔서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큼해졌던 기억이 있네요. 그 향수 이름은 아직도 모르는 게 함정. 9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테디에게 첫눈에 반하게 한 9년 전 그 노래 그란데 아모레 신청합니다. 그 방송에서 그 노래를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이거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렇게 멋진 이탈리아 곡이 이러면서 빠졌던 분들이 계셨었죠. 감사합니다. 마리안나님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틀 연속 산책했네요. 푸르른 5월의 신록도 너무 아름다워서 이 좋은 계절을 열심히 즐겨야겠어요. 테디의 노래가 저에겐 밤 꾀꼬리입니다. 테디 노래 들으면 스트레스 사라지고 늘 힘이 나니까요. 지난주 스트라빈스키의 오페라 나이팅게일에 이제 왕이 밤 꾀꼬리를 잡아놓고 이제 노래를 불러다오 이러면 이제 아픈 병이 사라지고 막 그랬었죠. 근데 여러분들 아프면 제 노래 들으면 안 되고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병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네, 저는 그런 신묘한 힘까지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모레 듀엣토님입니다. 내가 지금 일부 오프닝을 본방으로 듣다니 일출 시간이 빨라져 눈도 번쩍 떠졌나 봐요. 스트라빈스키는 불새밖에 몰랐는데 러시아 오페라 발전에 큰 공헌을 했군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제자인 줄도 몰랐어요. 러시아 작곡가들의 관계도 알 수 있어서 흥미진진해요. 그죠?
저도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제자가 스트라빈스키인지 몰랐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 작곡가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러시아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조금은 다른 유럽 음악에 비해서 폐쇄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아나 정확히 이 인물 뭐 우리 뭐 베토벤 그리고 뭐 사실 베토벤은 그 살리에르 연결된 뭐그 제자 그리고 뭐 모차르트는 사실 살리에르를 뭐그 자신의 자식도 살리에르에게 가르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만 러시아의 이런 음악 가족도를 잘 알지 못하는데 저도 이번 오페라 인테 오페라 극장을 통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서 굉장히 재밌어요. 루님입니다. 일본 갔을 때 양갱이랑 왕만두 나나즈케 사들고 왔는데 또 교토 과자 가게가 쭉 늘어선 거리에서 가게마다 과자 하나씩 사왔었는데 모양은 정말 다채롭지만 맛은 똑 같더랍니다. 이런 거죠. 붕어빵인데 국화빵처럼 국화빵 틀에다가 하면 국화빵 모양인데 붕어빵이랑 맛이 똑같은 건데 느낌인 거죠. 대신 사진 하나 남겼잖아요. 한잔하십시오. 요즘 뭐 그런 말들 쓴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이거 하나 건졌잖아. 한잔해. 뭐 이렇게. 무슨 말투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나쁜 말투는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 모르고 쓴 거니. 떼깨로님입니다. 제법 큰 모임을 하나 하는데 1년에 한번 있는 체육대회가 오늘입니다. 오, 체육대회? 어디서? 선물도 음식도 사람도 각종 경기도 풍성한데 제몸 상태가 0. 그래서 응원과 몸보신, 친목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요. 행운권 당첨을 바라보면서. 무슨 체육대회인지 궁금해요. 이게 뭐 자식의 체육대회일 수도 있고 본인 회사의 체육대회일 수도 있는데 행운권 당첨이 사실 좋죠. 뭐 이러면 좋겠네. 기업에서 아 오늘의 대망의 1위 냉장고입니다. 다 가는데 행운권 으아 이렇게 되면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근데 그 다음 글을 제가 못 읽었는데 행운권 당첨도 물 건너가고 딱지치기 줄다리기도 다 졌지만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좋은 지인들이 있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냥 즐거운 시간. 우리가 하루를 시간 내서 마냥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라는 게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일을 하다가 밤에 이제 친구들과 치킨 한 잔으로 잠깐 즐길 수는 있어도 이렇게 하루 종일 마음 놓고 빼자. 이렇게 마음 먹는다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0388님입니다. 테디, 하나뿐인 제 아들이 드디어 힘들고 치열했던 공기업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어찌나 기쁘고 행복하던지 근무 중임에도 환호성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어버이날에 합격 통보를 받아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을 안겨준 사랑하는 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그래요. 어버이들은 이런 것 같아요. 나에게 주는 선물보다도 자식의 미래에 대한 행복함을 얻었을 때더 행복한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렇게 또 얼마나 자식을 생각하고 사셨는지 이 메시지 짧은 거에서도 정말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듀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소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에토가 9년 전 오늘 데뷔를 했습니다. 어제 슬기데이에서도 여러분의 축하 사연이 많았는데 오늘도 축하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9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듀에토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듀에토의 그리움 끝에 이어서 듀에토가 생기기 전에 백인태의 유슬기, 듀에토를 만든 곡이죠. 그란데 아모레 들려드리겠습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6: 5월 17일 일요일. 인테데이 1분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프랑스 오베르 뉴론 알프 국립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체흐트 마이어가 지휘하고 첼리스트 양성원이 협연을 맡았습니다. 사실 이 멤버는 올해 2월에 발매된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음반을 함께 녹음했는데요. 이 인연으로 내한 공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시장조 중 1악장 양성원의 첼로 토마스 체흐트 마이어가 지휘하는 프랑스 오베른 뉴론 알프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더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광주는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 중반에 전국에 한참 날에 비가 내리겠고요. 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여유가 생기고 있는데 다만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데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한남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하남 가는 길은 한강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요. 고장차 지점 앞두고 차량 밀립니다. 분당수서 도로도 성남 쪽으로 수서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조금 전에 처리 작업 모두 마무리는 됐지만 이 부근에서는 서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0: 알리지 않았고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묵살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핵심입니다. 탄핵 심판 등에서의 위증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2: 없습니다.
1: 예.
0: 내란 특검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의혹 1심 결론도 19일 내려집니다. 민간인 신분이라 비화폰을 쓸수 없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계엄 전날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김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쓰며 기소 11개월 만에야 선고가 이뤄집니다. 김건희 씨 관련 재판도 잇따라 열립니다.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항소심 선고가 21일 진행됩니다. 당대표 당선 뒤김 씨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건넨 것과 관련한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부부 청탁금지법 1심 재판도 오는 금요일 본격화합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어미준, 김동희 검사 1심 재판도 20일 시작됩니다. 쿠팡 측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 행사와 담당 검사 패싱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상설특검팀은 두 사람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담당 검사를 배제했다고 보지만 엄검사는 회의를 거쳐 결정했고 주임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낸 물증도 있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맞서 팽팽한 다툼이 예고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3: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광주에서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4: 민주묘지에서는 5월 영령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리면서 참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며 희생으로 저항한 이정현 열사. 올해도 5월에 어머니는 하루 일찍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86살 노모는 황망하게 떠난 아들을 바라보며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6: 우리가 하나라도 죽음으로서 그 잡초를 뽑을 것이요.
7: 고 이정현 열사 어머니가.
6: 그 말 하고 나갔는데 안 들어와 버렸는데 못 찾았어.
5: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실제 주인공인 문제학 열사 앞에도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40년이 훌쩍 지났지만 15살 소년 열사 가족의 가슴속 응어리는 여전합니다.
8: 이 땅에 민주화를 위해서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었고 또 우리 사회는 그만큼 더 점점 앞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시기 바라고.
5: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민주묘지에선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5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9: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정치권의
7: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장입니다.
9: 강막힌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 연대와 희생 정신은 오늘 우리 사회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5: 정부가 주관하는 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1980년 당시 모습을 복원한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거행됩니다. YTN 오설입니다.
3: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북한 스포츠 선수단이 남한을 방문한 건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4: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방문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는 관측이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응원으로 남과 북이 하나임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10: 인천공항을 빠져나온 내 고향 축구단 선수들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습니다.
11: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2: 조금만 들어주세요.
10: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처음 남한 땅을 밟는 북측 인사라는 점에서 쏟아진 관심에 부담을 느낀 모습입니다. 북한 선수단으로는 8년 만에 방남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번 방문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13: 과거처럼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방남과
7: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13: 우리 남북한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진 국가 대 국가 관계를 보다 선명히 연출하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의 측면에서의
10: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남북관계에 작은 물꼬를 튼다는 바람으로 공동 응원단을

0: 꾸렸습니다. 남북 맞대결에 양 팀을 동시에 응원하기로 한 건데 정부도 비용을 지원하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1: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통해서
2: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1: 협회에서 응원과 관련된 물품들을 물품 등 뭐 재반 그 물품 등을 구입을 해서 그 관련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0: 통일부는 혈세가 북한팀 응원에 쓰인다는 논란에는 공동 응원을 통해 상호 간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남북대결 일반석 입장권은 판매 12시간 만에 매진되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내 고향 축구단 방남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는 등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고려 말기 일본에 빼앗겼던 충남 서산의 부석사 불상이 복제본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4: 비록 실물은 아니지만 3D 기술로 정교하게 재현된 불상이 700년 만에 제자리에 안치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5: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살짝 감은 두 눈 위로 짙은 눈썹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립니다. 입술엔 자비로운 미소가 머물고 어깨 위로 흘러내린 장식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14세기 당시 왜구에게 빼앗긴 금동 관음보살 좌상의 복제품이 충남 서산 부석사에 안치됐습니다.
6: 고려 말기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이곳 부석사로 돌아온 것은 약 700년 만입니다.
5: 과거 도난 사건으로 원본 불상이 국내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부석사 측의 반환 소송에도 대법원이 일본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한일 협의를 통해 공식 복제 허가를 받아 3D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통 방식 그대로 다시 제작돼 봉안된 겁니다.
7: 1000분의 1mm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 모습이라고
2: 충남 서산 부석사 주제입니다.
7: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5: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절제된 미소와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조형미를 갖춰 고려 후기 불상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불상 복원은 고려시대 불교문화 연구자료는 물론 문화재 원상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8: 비록 복제지만 서로 간의 불교계 간의 교류를 통해서
2: 이상근 문화유산 회복재단 이사장입니다.
8: 새로운 문화유산 원상 회복의 진일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5: 7세기를 넘긴 긴 여정 끝에 제자리를 찾은 보살의 미소는 우리 문화재를 향한 관심과 복원 의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3: 전 세계의 이목이 중동전쟁에 집중돼 있지만 한쪽에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4: 다른 나라들도 달라진 안보 지형 속에 각자 도생의 길을 찾으면서 수십 년간 유지된 핵 억제 체제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9: 러시아가 최근 핵탄두 10여 개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거리는 3만 5천 킬로미터가 넘고 정확도도 두 배로 향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어떠한 방공망도 뚫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전략 무기의 개발도 예고했습니다.
10: 우니카일네.
2: 소형 핵 추진을 활용하는 수중 드론 포세이돈과 지구 범위 순항 미사일 브레스트비크 개발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9: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핵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중단했던 핵실험 재개를 선언한 데 이어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3세대 ICBM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실험을 하지는 않고 오래전에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핵실험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9: 중국이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시아와 맺은 핵무기 감축 조약의 연장도 거부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에 한 발 뒤처진 중국은 군축 논의를 일축하면서 핵탄두 비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1: 중국의 핵력
2: 중국의 핵 무력은 미국과 러시아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만큼 현 단계에선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9: 2030년대 중반쯤엔 미국과 비슷한 수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텔스 전략 폭격기와 신형 핵잠수함까지 개발되면 미국에 견줄 만한 삼축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핵 강국들의 군비 경쟁 속에 수십 년간 유지된 억제 체제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가운데 비공식 핵보유국

0: 중국인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의 안보 상황도 과거보다 크게 불안해졌습니다. 유럽도 미국과의 갈등 속에 자체 해구산을 모색하며 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유토원입니다.
1: 미국 나사와 CNN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전남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이 이제는 지구촌 양식 산업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2: 환경부 전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잇따라 완도를 찾아 우리 양식 기술을 전수받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K해조류의 세계 진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3: 미국 나사도 사진으로 소개하고 CNN도 그 가치를 인정한 전남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유엔 월드뱅크 대표단이 완도 청정 바다를 찾았습니다. 해조류 양식 현장을 견학하고 제3세계에 기술을 전수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4: 지금 이 순간 완도를 방문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조류 산업을 투자하고 개발했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월드뱅크 대표단입니다.
3: 앞서 환경 보존을 위해 설립된 굴지의 비영리 민간 세계자연기금 대표단도 지난해에 이어 완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어민, 어촌계의 협업 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4: 군수께서는 재임 기간에 해조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셨는데 그동안 완도 해조류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세계자연기금 대표단입니다.
3: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나오는 완도는 최근 박람회도 열어 17만여 명이 찾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5: 미래 먹거리자 해양 바이오 산업 등의
4: 신우철 전남
5: 미래
4: 완도
5: 산업의
4: 공수입니다.
5: 핵심 자원 탄소를 흡수 저장해서 지구를 살리는 블루 카본 등의 해조류의 무한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3: 완도군은 해조류를 식품에서 나아가 바이오 소재와 해양 치유 등 미래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1: 한국 영화 중 유일하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오른 호프가 현지 시각 오늘 저녁 상영 예정입니다.
2: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첫 심사위원장을 맡으며 한국 영화계의 존재감도 어느 때보다 커진 분위기인데요. 프랑스 칸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6: 네, 프랑스 칸입니다.
1: 네, 날씨가 꽤 좋아 보이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6: 네, 칸은 그 낮 최고 기온도 20도 정도, 그리고 굉장히 쾌적한 습도에 또 따사로운 햇살까지 야외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날씨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은 칸의 상징 리미에르 대극장인데요. 매일 저녁 이곳에서 주요 영화가 상영됩니다. 이 영화가 상영될 때는 일반 관객들도 매우 엄격한 드레스 코드를 지켜야 합니다. 저도 그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보타이와 정장을 한번 이렇게 갖춰 입어봤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영화 가운데 유일하게 경쟁 부문에 진출 호프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호프는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영화인데다 한국 영화 중 손꼽히는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으로 알려져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영화 매체들에서도 올해 경쟁 부문 최대 화제작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 네, 마침 이번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이 박찬욱 감독인데 심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6: 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서 헐리우드 배우 데미 무어 등 모두 9명의 심사위원단이 비밀 투표를 통해서 수상작을 결정하게 됩니다. 호프를 비롯해서 모두 22작품이 이름을 올렸고요. 박찬욱 감독은 앞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관객의 눈으로 작품을 보겠지만 결국에는 냉정하게 작품을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놀라게 만드는 영화가 무엇인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4: 제79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입니다.
7: 뚜렷한 견해를 갖고 있고 역사를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6: 간에서는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부문별 후보가 있진 않습니다. 경쟁작 중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비롯해서 그랑프리, 감독상, 심사위원상, 각본상, 여우 나무주연상을 줍니다. 한 작품이 여러 상을 휩쓰는 게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고 각본상이나 심사위원상만 예외적으로 연기상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첫 공개되는 호프가 깐의 선택을 받게 될지 상영 직후 쏟아질 현지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깐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4: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5월인데도 낮 동안에는 마치 여름이 된 듯 덥습니다. 그만큼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 광주는 15도, 대구 18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도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놀이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조개사를 출발해 안국도 사거리를 지나 인사동길을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종로 2가에서 종로 1가를 지나 다시 조계사까지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정국로는 종로 1가에서 안국동 사거리 사이가 양방향 전차로 통제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율곡로도 안국동 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 쪽으로 안국동 사거리 부근 하위차로가 부분 통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들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짧게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게라드 슈바르츠가 지휘한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원곡은 피아노 독주곡인데 방금 들으신 곡은 드뷔시가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1866년 5월 17일, 오늘은요, 이 에릭 사티가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에릭 사티 탄생 16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듀에토야 더 클래식을 계속하면서 풍어를 조금씩 읊나 봐요. 제가 뭐 개는 아닌데. 아니, 얼마 전에 딱 피아니스트를 만났는데 예전에 만나면 뭐 아는 거 없었어요. 뭐 차이콥스키의 뭐 음악 뭐 칠 수 있냐, 뭐 즉흥 환상곡 뭐 이거 안다, 뭐 이거 몇 개 없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러고 보면은 폴란드 음악의 뭐그 힘듦, 뭐 우리 그 쇼팽 콩쿨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당 타이손 막 얘기를 하고 막 여러 피아니스트를 제가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인테의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스트라빈스키의 오페라 나이팅게일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스트라빈스키의 오페라입니다. 바로 오이디푸스 왕. 스트라빈스키는 러시아 혁명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했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가 파리에 있었을 때 작곡한 작품입니다. 소포클레스의 희곡, 오이디푸스의 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뒤 어머니와 결혼했지만 오이디푸스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몰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 이게 중세 시대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스트라빈스키는 이 작품을 작곡하면서 오페라 오라토리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페라처럼 무대극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오라토리오처럼 무대를 생략할 수도 있게요. 1927년 파리에 있었던 초연은 연주회 형식이었고요. 이듬해 빈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 형식으로 초연되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오이디푸스 왕 역의 페터 슈라이어, 이오카스테의 왕비 역의 제시 노먼, 크레온 역의 브린터펠,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사이토 키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스트라빈스키의 오이디푸스 왕 시작합니다.

막이 열리기 전 프롤로그가 시작됩니다. 해설자가 등장해 이제부터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가 라틴어로 공연될 것입니다. 라고 알리고 이전의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탭에 스핑크스가 나타나면서 재앙이 닥쳤지만 오이디푸스가 물리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음악 속의 가사는 라틴어이지만 해설자의 내레이션은 공연이 열리는 나라의 언어로 하는 게 관례입니다. 2001년 우리나라에서 이 작품이 초연되었을 때 탤런트 최불암 씨가 해설을 맡았습니다. 해설자가 퇴장하고 1막이 시작됩니다. 탭의 시민들이 합창, 우리에게 역병을 내리고를 부릅니다. 시민들은 오이디푸스 왕에게 지금 탭의 시내에는 역병이 창궐하고 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오이디푸스 왕은 그들을 향해 독창, 그대들을 지켜주겠소를 부릅니다. 나는 그대들을 사랑하니 그대들을 이 괴로움에서 반드시 구하겠노라 라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비의 남동생인 크레온을 보내서 신의 계시를 여쭈어보고 있으니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꼭 이런 병들, 가뭄이 있으면 왕에게 이제 탄원서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고 있어요.

왕비의 남동생인 크레온이 델피에서 돌아옵니다. 크레온은 독창, 노래를 독창합니다. 신은 이렇게 응답하셨소를 노래합니다. 선왕 라이오스를 살해한 자가 아직도 이 테베시에 숨어있다. 병을 퍼뜨리는 것은 바로 그 자다. 그러므로 그를 꼭 찾아내서 선왕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한다.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어서 그 범인을 찾아내자고 선언합니다. 일찍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 이번 수수께끼도 내가 해결하겠다.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어 내가 이 나라를 정화하겠다.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학식이 높고 나이가 많은 예언자 티레시아스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지만 티레시아스는 말할 수 없다며 입을 꼭 다뭅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범인이 누굽니까? 하고 다문 거죠. 그러자 오이디푸스 왕은 입을 그렇게 다문다면 그대가 범인이기 때문이지 라고 합니다. 그러자 티레시아스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신탁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살인자는 이 중에 있습니다. 선왕 라이오스를 살해한 자는 바로 오이디푸스 왕 당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그 말을 듣고 뭐야? 난 선왕을 죽인 적이 없다. 자신은 선왕을 죽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남 크레온이 이 왕위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께끼를 풀어준 고귀한 나 오이디푸스가 어찌 범인일 수 있겠는가? 라고 사람들에게 되묻습니다. 사람들은 합창, 영광, 글로리아를 부르면서 오이디푸스 왕과 왕비 이오카스테를 찬양하며 1막이 끝납니다.

이 막입니다. 남편 오이디푸스 왕과 남동생 크레온이 다툰다는 소식을 들은 왕비 이오카스테가 등장합니다. 왕비는 왕가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사적인 일로 싸우다니 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독창 부끄럽지 않나요를 부릅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말리면서 예언자 따위는 모두 거짓말쟁이지요. 예언자는 선왕이 아들에 의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정작 그는 세 갈래 길에서 도적들에게 피살되었어요. 신탁은 믿을 게 못 되어요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갈래 길이라는 말을 듣고 오이디푸스 왕은 표정이 변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코린트에서 이리로 오는 도중에 세 갈래 길에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오카스테 왕비는 그의 말을 무시하면서 예언자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니 왕궁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왕을 재촉합니다. 불안에 떠는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중창 교차로에서. 아 맞아요. 운전할 때도 교차로에서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야 세 갈래 교차로 위험하죠?

오이디푸스는 그때 현장에 있었던 양치기를 데려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불안한 거죠. 증인 하나라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코린트에서 온 사신이 도착합니다. 사신은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코린트의 폴리보스 왕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말에 이어 오이디푸스 당신은 그의 친자식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 산 위에 버려져 있던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주워서 양치기에서 데려다 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양치기도 등장해서 말을 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아이의 발에 핀이 찔려 있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발이란 뜻으로 오이디푸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오카스테 왕비는 왕궁으로 도망쳐갑니다. 당황해하는 오이푸스 왕에게 사신과 양치기는 당신은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은 자입니다. 라고 무서운 진실을 밝힙니다. 몰랐던 거네. 거기가 그지 뭐 그리스 신화 읽는 느낌이에요. 오이디푸스는 신음과도 같은 마지막 아리아 나는 신의 금기를 깨고를 부릅니다. 나는 신이 금한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했고 그럼 지금 왕비가 어머니였던 거죠? 신이 금한 사람을 죽였다고 노래하고는 왕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신이 독창 왕비 이오카스테가 죽었다를 노래하고 이어서 자살했나 보네. 합창이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노래로 부릅니다. 오이디푸스가 왕비의 방을 두드렸으나 왕비는 안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있었다. 오이디푸스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그녀는 이미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이자 아내인 여인의 시체를 내렸다. 이어서 그는 그녀의 가슴에서 핀을 꺼내 자신의 두 눈을 찔러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들과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고 생각하니 죽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합창 보라 오이디푸스 왕을 이 불리는 가운데 장님이 된 오이디푸스 왕이 등장합니다. 장님이 된 왕이여, 우리가 사랑한 왕이여, 눈을 찔러버린 불쌍한 왕이여,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이별을 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녕히 가시오라고 노래합니다. 눈이 먼 오이디푸스 왕이 비참한 모습으로 더듬거리며 무대를 떠나는 가운데 오페라가 끝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어,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인테오페라 극장 오늘은 스트라빈스키 오페라 오이디푸스의 왕이었습니다. 오, 진짜 비극이네요. 알고 한 게 아닌데 우리에게는 이런 비극들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이런 비극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졌을 때 결국에 그 옛날의 이야기로 보자면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신이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자신의 왕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한 글들이 많이 생겼었죠. 특히 이런 역병과 관련된 이야기는 왕권과 신권이 있는데 그 신권이 더 강했을 시기에 이 왕을 교체하는 그런 시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진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그 왕이 너무 불쌍하네요. 그죠? 스트라빈스키는 젊은 시절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 작곡을 배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스승은 제자의 성공을 지켜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스트라빈스키는 그는 제2의 아버지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스승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작품입니다. 러시아 부활절 서곡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5월 17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에토의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땡볕이 내리쬐는 휴일이었습니다. 내일도 강한 볕이 내리쬐며 오늘만큼 덥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볕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 중반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들겠고요. 평년 기온을 회복 갈 전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 정체가 대부분 풀렸습니다. 이제는 청주유계소 부근 일대로 4km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데 서울 다 가서 서초나들목 부근에서 서행이 남아있고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잠원에서 서초, 신갈 부근 일대로만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정체 모두 풀렸습니다. 양방향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하고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나 서울 쪽으로 오고 가는데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횡성유계소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 이후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4: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YTN 입사 시작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나 방사능 수치 변화는 없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오늘 아부다비 공보국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아부다비 공보국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아부다비 당국은 알 다프라 지역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응했다면서 해당 화재는 드론 공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방사능 안전 수치에도 영향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0: 걸로 보이는데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재개합니다. 협상 재개가 결정되자마자 양측은 바로 사전 만남을 진행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사측은 노조 입장을 수용해 대표교섭위원을 김영로 부사장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 팀장인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했고, 노조도 교섭과정 이해도를 위해 김 부사장이 조정에는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노사가 두 차례 사후조정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틀에 걸쳐 노사를 직접 만나는 등 대화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한가족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중재와 총수의 메시지가 노사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2: 노동조합 여러분,
0: 이재용 삼성전자
2: 삼성
0: 회장입니다.
2: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1: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사후 조정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3: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
0: 김민석
3: 조정에서
0: 국무총리입니다.
3: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 이에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은 노사 화합이 될수 있도록 사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가 언급한 긴급 조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성과급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담판에서 그동안 팽팽히 맞서던 노사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가전과 모바일 등 DX 부문 조합원들의 탈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탈퇴를 신청한 인원은 4천 명에 육박하며 이는 DX 부문 전체 조합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DX 부문 조합원들은 이번 임금 교섭이 반도체 DS 부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자신들이 소외됐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된 탈퇴가 모두 확정되면 조합원 수는 6만 7천 명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최승호 위원장은 DS 부문 조합원이 6만 4천여 명, DX 부문 조합원이 7,500명 정도라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조합비 일부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0: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약에는 노조위원장이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조합비의 5% 이내를 수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조합원 7만여 명이 월 10,000원의 조합비를 내는 만큼 집행부 5인이 1인당 월 58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수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 갈등 속 반도체 공정을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업 예고일이 당장 오는 21일인데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요 참고 사례로 결론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만큼은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된 심문에서 쟁점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 웨이퍼였습니다. 사측은 법정에서 온도, 전력, 진동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다며 최소 생산 유지 인력만큼은 두게 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유지 보수 인원만으로도 설비 보호는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평시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건 파업권 제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판례를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세포 배양과 정제 공정이 한번 멈추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서 파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독일 판례를 들어 파업은 사업 이익을 멈추기 위한 게 목적이지 생산수단 자체를 손상하려는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정 전체를 변질 부패 방지 작업으로 볼순 없다며 사측이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한 작업 9개 가운데 3개만 인정해줬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관할 법원이 다른 데다 삼성전자의 경우 생물이 아닌 초미세 반도체 공정이 핵심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생산 유지와 설비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란 점에선 맥락이 비슷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2: 재판부 논리를 차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반도체
0: 양태성
2: 산업의
0: 변호사.
2: 특성상 연속 공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파업이 인정되는 범위는 훨씬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노동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청와대는 내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정부는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민석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걸 두고는 총리의 발언이 정부 공식적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두고 파국을 부르는 무모한 파업 도박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중권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오늘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를 향해 무모한 노조 눈치 보기를 멈추고 불법 집단 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용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은 성과급까지 파업 대상으로 포함한 노란봉투법에 있다면서 모호한 규정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파업 위기의 원인을 노란봉투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허위 주장이자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억지 논리까지 동원한 갈등 조장을 중단하라며 정부 여당은 내일로 예정된 사후조정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경

0: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정 대표와 함께 일부 당 대표에 대해서 예정했던 신변 보호를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른다며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정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2: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그렇다고 제가 활동을 중지할 수도 없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겠습니다.
1: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치 관련 SNS 단체방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정 대표 암살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모의 시점과 용의자 신원증을 확인하고 적용 혐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예정됐던 신변 보호 조치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전담 신변보호팀을 조기 가동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조기 신변보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를 사양한 만큼 기존 계획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각 정당이 지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활동 시점은 당 측과 조율 중이라며 다른 정당 역시 희망 의사가 파악되면 신변보호팀 조기 가동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전북을 찾아 정부 여당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원 민심을 재차 공략했는데 논란 끝에 출마를 철회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4: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후폭풍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단식까지 했던 안호영 의원 손을 잡고 원팀 정신으로 이원택 후보에게 힘을 모으자고 외쳤습니다.
5: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을
6: 정청래
5: 위한
6: 더불어민주당
5: 민주당에
6: 대표입니다.
5: 의한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4: 똘똘 뭉치자는 지도부 호소에도 현장 분위기가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았는데 안 의원은 이런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7: 많은 도민들께서도 여전히 아쉬움과 또 비판의 목소리를
6: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정 대표 테러 모의 의혹까지 불거질 만큼 당 균열상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모습입니다.
8: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6: 강준현
8: 집단적인
6: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8: 테러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충청을 찾아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당권파 윤용근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9: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제대로 된 투사가 필요합니다. 윤용근을 부른 것은 대한민국이 불러낸 것입니다.
4: 장 대표는 윤어게임 논란 끝에 백의종군을 선언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따뜻하게 90도 인사의 눈길을 끌었는데 정 전 실장은 내란을 화두로 이재명 정부를 저격했습니다.
10: 현직 대통령이
6: 정진석 전
10: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지우고 자기 재판을 없애는 짓.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란입니다, 여러분.
4: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성동 지역에서 민생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어 바닥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11: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천에서 파생된 성난 호남 민심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헌불발 책임론에 당혹스러운 장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켜버립니다.

0: 밝혔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봄은 온데간데 없고 성급한 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전도 30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화요일부터는 차츰 고온 현상이 누그러들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 겠습니다. 도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놀이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때문에 우정국로는 종로 1가에서 안국동 사거리 사이 양방향 전차로 통제가 되고 있고, 이 통제는 오늘 자정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서행이 남아 있고, 강변북로 역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곶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성윤이었습니다.
7: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8: 인디언들의 풍습 중에는 웃음 부모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기들은 보통 태어난 지 100일쯤 지나면 소리 내서 웃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난생 처음 이 아기를 웃게 한 사람이 자연스레 그 아이의 웃음 부모가 된다고 합니다. 웃음 부모가 된 사람은 이 아이가 자라는 내내 그 웃음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이끌어줄 의무가 생기는데요. 누군가의 웃음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네요. 일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의 웃음 부모까진 아니더라도 기분 좋은 웃음 친구 정도는 기꺼이 돼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해주실 거죠? YTN 라디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웃음 부모 얘기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너무 따뜻한 풍습이에요. 굳이 누가 누굴 웃기려

0: 하고 애쓰지 않아도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웃기 시작하면 원래 자연스럽게 따라웃게 되잖아요. 내 곁에 누군가를 웃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더 자주 웃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오늘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갈게요. 저희 잠시 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시간에는 우리의 확실한 웃음 친구 세 분을 모셨는데요. 개그맨 윤형빈, 김지호, 이종훈 씨세분 모시고 웃음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훈훈한 소식 만나보시죠. 굿피플 굿뉴스 이현웅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좋은 사람들의 내일을 응원하는 반가운 뉴스, 굿피플 굿뉴스,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1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이어지는데요. 전시장에서는 사찰 음식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생명 존중과 절제의 정신을 담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는 7월에는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에서 선재 스님 등 사찰음식 명장 스님 6명이 함께하는 특별 강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농번기 인력난을 덜기 위해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에 외국 인력 10만 4천 명을 공급합니다. 계절 근로자와 고용 허가제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도 전국 142곳으로 확대합니다. 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을 늘리고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농업 일자리 정보도 제공합니다. 농촌 현장에 꼭 필요한 손길이 제때 이어져 올해 농번기도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구대학교가 2027학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만을 위한 학과를 신설해서 운영합니다.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다소 더딘 발달 양상을 보이지만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왔습니다. 새로 생기는 라이프 디자인 학과는 정원 20명으로 오는 9월 수시 모집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자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발급한 관련 확인서 또는 지능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고 대학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뒤 뷰티와 반려동물 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굿피플 굿뉴스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여러분 언제 가장 크게 최근에 소리내서 우셔보셨어요? 지금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다 함께 배꼽 잡고 웃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웃기고 싶은 남자 삼총사를 모셨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은 에너지가 전해지는 세 분이죠. 개그맨 윤형빈, 김지호, 이종훈 씨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아, 지금 제가 너무 낯선 게 스튜디오 이렇게 여러분을 함께 네. 모신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어,
1: 영광이에요.
2: 영광이네요. 아, 네.
0: 그 제가 원래 어디 가서 이제 기로 잘 안 지는데 네. 기죽어가지고 지금 느껴지시나요?
1: 아니요.
2: 아니 근데 스튜디오가 이렇게 넓은데 왜 한 분만 네. 오셨지?
0: 야, 앞으로 네. 다섯 분씩 모시고
2: 15명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 춤을 춰도 될 만큼 그러니까. 큰 스튜디오에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형민 씨부터요.
1: 네, 안녕하세요. 국민요정의 남자, 네. 네, 영원한 왕비호 개그맨 윤형빈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이종훈인데요.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를 좀 인지하기 좋게 제 시그니처 웃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니다. 저 개그맨 이종훈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랑캐랑캐 오랑캐 개그맨 김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그 웃음소리 있잖아요. 네. 그 표정이랑 같이 보면
1: 맞아요.
0: 진짜 시그니처인데
1: 같이 봐야 되는데
0: 근데 사실 딱 그 웃음만 들어도 네. 다 아, 그 사람 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3: 표정이 떠오르실 거예요.
0: 맞습니다.
2: 이런 웃음에 멋진 얼굴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3: 아, 그럼요. 네.

0: 아니요, 멋있어요. 지금 세 분이 같이 나오신 이유가 또 있잖아요. 네. 세 분이 같이 공연을 하고 계시죠?
1: 맞습니다.
0: 일단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형민 씨가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1: 저희가 그 코미디 게임이라는 공연을 만들어서 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뭐 개그 공연을 한 지는 오래됐어요. 저희 같이 뭐 한 15년 정도 같이 공연을 했었고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정말 관객들이랑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코미디가 좀 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레크리에이션과 코미디를 결합한 네. 좀 새로운 형태의 코미디 공연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 예상보다도 반응이 좀 뜨거워서
0: 우와.
1: 너무 즐겁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0: 저 가면 자리 없는 거 아닌가요?
1: 네. 오세요.
0: 서서도 볼 수 있나요?
1: 아직 자리는 있어요.
2: 자리가 너무 많아요.
1: 아직 자리는 있어요.
0: 다행이에요.
1: 반응이 좋다는 거지.
0: 반응이 좋구나. 저도 얼른 가서 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너무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꼭 가서 저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사실 요즘은 특히나 그런 관객 참여형 그런 공연들이 많고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시청자들이 올라와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코너들이 많은 것 같은데 레크리에이션형 코미디는 기존에 체험하는 그런 것들과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2: 기존에는 뭐 한두 명 이렇게 골라내서 같이 참여형이라고 얘기했던 거라면
0: 네.
2: 저희는 관객 전부가 참여합니다.
1: 전원이 참여하는.
0: 다 무대 다 있어요. 올라오나요?
2: 무대 다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가 무대를 다 쓰기도 하고
0: 아~
1: 내려가기도 하고
2: 한 분도 빠짐없이 말을 다 겁니다 저희.
0: 그 MBTI I면 네. 가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2: 그런 분들 많았었는데 네. 그런 분들도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
1: 맞아요.
2: 좋았다라고.
0: 진짜요?
2: 네,
3: 저희 아이가 잠깐 이가 되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2: 댓글평이 네. 달렸어요. 그리고 네. 안 올라오시잖아요.
0: 네.
2: 참가 안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갑니다.
0: 아 진짜요? 네. 와, 그 정도로 진짜 다 같이 만들어간다.
1: 맞아요.
0: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에 더 좋은 건 상품도 진짜 많이 준다. 이런 후기를 제가 봤거든요.
1: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인 게 네. 상품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 자체 비용으로
0: 그러실 것 같아요.
1: 상품이 나가거든요.
0: 네.
1: 아, 그걸 좀 없애야 되나. 지금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뭐 한 일주일치로 준비한 상품을
0: 하루 만에 다 쓰시기도
1: 하루 만에 다 쓰고
0: 그러니까
1: 관객분들은 너무너무 즐거워하는데
0: 네.
1: 저는 또 한편으로 약간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0: 그 네. 어떤 후기에서 봤어요.
1: 네.
0: 어떤 커플이 뭐 너무 많이 상품을
1: 맞아요,
0: 사서 막
1: 맞아요.
0: 캐리어에 싸들고 갔다고 그런 후기가 있을 정도로
1: 네.
0: 상품을 많이 주시던데 아마 제가 가면 상품 네. 시가 말라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3: 저희가 그래서 걱정입니다. 공연 대비 지금 상품값이 너무 많이 나가서 마이너스
0: 방법이 사실 없을까요?
2: 이 지금 저희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희한테 협찬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0: 진짜? 혹시
2: 네.
0: 생각 있으신 분들?
1: 있으시면 연락 주시는데
2: 홍보는 또 확실하게 해드리니까요.
0: 그럼요. 네.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자, 지금 공연 이름 앞서 짧게 얘기하셨는데 코미디 게임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 했는데 오징어
1: 네.
0: 게임과 비슷한 이름인데 실제로 네. 여기서 좀 착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착안을 했다기보다 우리 코미디를 할 거고 또 게임을 할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코미디랑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뭐 다른 제목보다 그냥 두 개를 붙여볼까 하고 보니까
0: 네.
1: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연상되면서 너무 직관적이고 쉬운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코미디 게임이 됐죠.
0: 원래 이거 지호씨 질문이었는데.
1: 네네.
3: 사실 저희가 이제 코미디 게임을 이제 네 명을 정하면서
0: 네.
3: 보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좀 기억하기 쉽고
1: 맞아요.
3: 좀 인식이 확 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는데 오징어 게임을 차라리 우리가 오마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미디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럼 네. 공연 보러 가면 네. 실제로 그 오징어 게임 그 의상을 입으시나요?
1: 날카로운데요? 비슷하게 입어요.
0: 아 비슷하게?
1: 네.
0: 스포였나요?
1: 네? 아니요
0: 괜찮아요?
1: 스포는 아닌데
0: 네.
1: 저희가 사실은 이 공연을 만들면서 너무 오징어 게임처럼 하지 말자.
0: 네.
1: 그리고 의상, 그러니까 우리는 코미디랑 게임을 합친 거지 완전 오징어 게임은 아니야 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럼 옷 뭘로 하지? 추리닝 입어볼까?
0: 자연스럽게.
1: 자연스럽게 그게 좀 패러디가 되면서 네. 오히려 공연이 좀 명확해진 느낌?
0: 네. 좋습니다. 종훈 씨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아까 전에 다 참여하는 공연이라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뭐 어디까지 참여를 하나요? 관객분들이?
2: 제가 사실 처음부터 아이스 브레이킹을 제가 하거든요.
0: 네.
2: 저는 원래 근데 성격상도 그렇긴 해요. 누가 안 웃고 있으면 저는 그걸 못 참거든요.
0: 아.
2: 가만히 계신다? 참여 안 한다? 저는 그분들한테 더 말을 걸어요.
0: 아, 그렇군요.
2: 네, 저는 그런 성격이긴 한데 우리 공연의 성격상으로도 전체가 다 즐기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단위로 왔다. 대부분은 이제 어머니들이 뭐 아기들 막 이렇게 너네나 해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0: 네.
2: 아버님들도 가만히 계시고.
0: 네.
2: 저는 한 명도 안 놓칩니다. 저희는 저는 우선은 처음 시작할 때 아버님들 다 일어나세요.
0: 아.
2: 아버님들 다 일어나서 제 자리에서 댄스 타임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0: 아.
2: 그렇게 막 이렇게 풀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0: 절대 안 하겠어 이런 사람 없었나요?
2: 없었어요.
0: 진짜요?
1: 저희도 이거는 되게 모험이었거든요. 사실 시작할 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도 계실 거고 또 이제 뭐 숙소로 하는 분이 많을 텐데 이 전체가 다 가능할까?
0: 그러니까요.
1: 였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서 우리가 해보고 이런 공연입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정말 다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렇군요. 네.
3: 생각보다 막 참여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맞아요,
2: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은 흥이 있는 민족이거든요.
0: 네.
2: 그래서 막 처음에는 잘 안 나서지만 조금만 이게 불씨가 닿으면 잘 즐기거든요.
0: 아 맞습니다.
2: 게다가 선물을 주는데 네. 어떻게 아니,
0: 선물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2: 선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져요.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단가를 좀 낮추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양으로 승부하겠습니다.
1: 네.
0: 자 지호 씨께 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사실 그 어린 친구들은 볼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3: 네네네.
0: 코미디 게임은 어떻습니까?
3: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고. 네. 아이들이 심지어 무대에 올라와서 참여를 하고
0: 네.
3: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영상을 추억 삼아 이제 영상으로 찍고 간직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고 최소 가장 어린 친구가 5살?
1: 그렇죠.
3: 5살 정도부터
2: 그러니까 말만 할 수 있으면
3: 네. 네. 나이 많으신 분은 진짜 한 70세, 80세까지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1: 그래서 그렇네요. 저는 좀 자부심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른들이 보는 공연, 아이들이 보는 공연 좀 나눠져 있어요.
0: 아,
1: 그리고
0: 맞아요.
1: 아이들이 보는 공연에 어른들이 가도 아이를 위해서 그냥 가는 거지.
0: 그렇죠.
1: 어른들이 진짜 재밌게 보는 공연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공연은 실제로 아이들도 너무 즐겁고
0: 아.
1: 어른들도 너무 즐거워요.
3: 맞아요.
1: 끝나고 나면 서로 추억이 공유되는 그런 공연이라는 자부심이 좀 있어요.
0: 아이들도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세 분 다 자녀가 있으신 걸로
1: 네.
0: 알고
1: 맞습니다.
0: 있는데
1: 네.
0: 형빈 씨 자녀분들은 네. 공연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1: 그쵸,
0: 어느 정도
1: 그쵸.
0: 이제 됐죠.
1: 네, 네.
0: 아직 이 두 분
3: 네,
0: 자녀분들이 어려워요.
1: 이쪽은 누워 있습니다.
0: 네. 신생아는 좀 어렵겠죠.
2: 지금 웃음 부모예요. 저는
1: 네.
2: 저는 지금 웃음 부모입니다.
3: 저도 웃음 부모.
0: 그러네요.
2: 네. 저만
0: 가정으로 가셔서 네. 이제 네. 공연을 하고 계시군요.
2: 웃음 부모.
0: 형빈 씨 네. 자녀분들은 이제 공연을 보셨나요?
1: 네, 저희 코미디 게임 못 봤고 제 공연장 오래 했으니까
0: 네.
1: 저희 공연장에 와서 아빠 공연하는 것도 보고 제가 일부러 이제. 제가 원숭이 분장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0: 네.
1: 원숭이 털옷 입고
0: 네.
1: 얼굴에 원숭이 분장하고 이런 분장하는 장면부터 아들이 뒤에서 봤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돈 버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좀 더 잘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3: 심지어 그 원숭이가 고무줄에 맞잖아요.
1: 고무줄에 맞죠.
0: 어떡해.
2: 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 안 합니다.
3: 안 해요.
0: 아, 정말요?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다 같이 하는 거고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맞아. 다르게 흘러가기 맞아. 때문에 대본이 있어도
1: 네.
0: 그 대본대로 안 갈 것 같은데 어때요?
1: 정말 러프하고 헐거운 대본만 있고
0: 네.
1: 안의 상황은 다 정말 현장
0: 그냥 구성 정도만
3: 네.
0: 있는 거군요.
3: 이렇게 하자 네. 하고 들어가서 현장의 반응을 보고 계속 이제 저희가 바뀌는 거죠 수시로. 네.
0: 근데 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1: 네.
0: 너무 이렇게 갈 때도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갈
1: 있어요.
0: 때도 있나요?
3: 아 많죠.
0: 예를 들면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1: 많아요, 많아요.
2: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객형이잖아요.
0: 네.
2: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초를 재는 게임이었는데 아예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1: 그리고 또 관객 수가 우리 초창기여서 네. 좀 적었어요. 네. 안 나오시고 그럼 사실 당황할 법도 한데. 네.

0: 근데 저희가 아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1: 네.
0: 저희가 메인 코너예요, 또그 코너는.
1: 아,
0: 네, 한 분도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1: 서로 이렇게
0: 말씀드렸다시피
1: 눈치 보느라고. 그렇죠.
0: 저희가 초시계를 들고 들어가서 자리에서만 일어나세요 하고 전체 다 시켰어요.
2: 전원 다 했어요.
0: 전원 다 했어요. 줄 세워가지고. 네,
2: 올라오는 건 부담스럽지만 네. 또 밑에서 버튼만 누르는 건 하시거든요.
1: 그러네요. 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장벽을 낮춰주면 그렇죠, 나중에 맞아요. 가서는 진짜 재밌게 다 적극적으로 네. 하실 것 같다는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막상 그런 거를 제가 해야 된다고 하면 네. 너무 어색하고 아 이거 어떻게 이끌어가지? 막 너무 긴장돼서 네.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개그맨 분들이라고 해서 네. 그게 늘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닐 것 같기도 하거든요.
2: 그렇죠. 근데 제가 이 공연을 사실 다른 사람들이랑 하면 못했을 것 같아요.
1: 아.
2: 근데 저희는 저희끼리 공연 호흡을 맞춘 게 벌써 15년 됐어요. 우리가 한 15년 호흡을 맞췄고
1: 네.
2: 무대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나와도 다 뚫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뚫어 나간다는 거는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좀 굉장히 편안하게 유도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2: 그래서 맞습니다. 그 믿음으로 했는데 아 하면서 계속 역시나 와 재밌게 잘 풀어낸다. 감탄할 때가 많죠.
1: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아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대에 올라가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너가 그때 이거 하고
2: 네.
1: 너는 이걸 잘하니까 이거 하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0: 네, 어느 정도 정확히 좀 나눠져 있긴 해요.
1: 어떻게
0: 아무래도 진행
1: 있어요?
0: 같은 거는 지금도 계속 보시면 형빈님 씨가 네. 굉장히 진행을 잘하잖아요. 말도 차분하게 진행을 딱 잡아주시고
1: 네.
0: 옆에서 속사포처럼 이제 날려주고
1: 네.
2: 김지호 씨는 네. 좀 웃음 폭탄 네. 역할을 맡는 거죠.
0: 네. 저는 뭐 중간 역할, 네. 매개체 역할 뭐 이렇게 제가 하기도 하고 제가 네. 진행하기도 하고 저 치기도 하고 중간에 있고 딱 그런 선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3: 근데 그래도 저희가 약간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 게
1: 네.
3: 각자 역할이지만 가끔 멤버 한 명이 좀 늦을 때가 있어요.
1: 네.
3: 형빈이 형이 좀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조금 차가
2: 멤버 한 명이라 그래놓고 이름을 밝히면 어떡해요.
1: 윤모 씨가 조금
3: 최근에 벌어졌던 사건 때문이지.
0: 아, 그럼 바꿔 말을 바꿔. 셋 중에 한 분이.
3: 셋 중에 한 분이. 송도에 사시는 한 분이. 차가 오는데 네.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2: 네.
3: 그래가지고 형빈이 형 역할을 제가 했어요.
2: 맞아요.
3: 제가 하고 네. 제 역할을 형빈이 형인데 나중에 들어왔는데 네. 서로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툭툭
2: 그냥 바로 돼요.
3: 그냥
2: 우리는 네.
3: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서로 놀랐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1: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생방송을 하다 보면 네.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네. 때 서로 아무 합을 맞추지 않아도 제작진들끼리 네. 타다다닥 수습을
2: 맞아요.
1: 하는 그
2: 네네.
1: 경우가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러고 나면 아, 그 이 일을 하는 맛이 있다 이런 생각이
2: 맞아요.
1: 드는데 네. 그런 점에서 저도 약간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2: 네, 눈빛만 봐도 정말 안다는
1: 맞습니다.
2: 게
3: 좀 걱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자주 늦을까 봐. 해결이 됐다고 해서
1: 이사를 고려해 보시면 네, 어떨까요?
2: 다 되죠.
0: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안 올 수도 있어.
3: 안 올 수도 있어.
0: 그러니까 우리가
3: 항상 긴장을,
0: 긴장을
3: 하고
0: 만약에 안 올 시에는 우리가 내가 이거라고 이걸 해야겠다.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 후배들한테 야, 형빈이 형 역할 다 연습해 놔.
1: 1인 3역이 가능해야 네. 하는군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지금 5월이고 이 공연 5월부터 시작을
2: 맞습니다.
1: 이제 한 거죠.
2: 네. 네.
1: 뭔가 가족끼리 가도 좋고 친구끼리 가도 좋고 네. 사실은 뭐 혼자 가도
2: 맞아요.
1: 재밌겠다.
2: 그게 저희 되게 지금 웃음 포인트가 됐어요.
1: 왜요?
2: 가끔 혼자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네.
2: 근데 그분들이 무대 올라와서 게임에 참가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1: 네.
2: 그러면 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이분 혼자 오신 분입니다만 해도 객석에서 그냥 포장판부터 혼자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1: 아,
2: 참여하고 선물 가지고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재밌고 근데 그분들을 또 한편으로 보면 야 이분이 혼자 올 정도로 좀 외로울 수도 있는 분인데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우실까.
1: 그러니까요. 너무 네. 따뜻하고
3: 잠깐 동안은 약간 원팀이 돼가지고
1: 그러니까요.
3: 움직이기 때문에 외롭진 않으실 거라 생각이
1: 듭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뭐 가족끼리 가세요. 이렇게도
2: 네.
1: 저는 말하고 싶지가 않고
2: 네.
1: 뭐 혼자 가셔도 되고
2: 네.
1: 간만에 부모님 손잡고
2: 맞아요, 맞아요.
1: 가셔도 되고
2: 네.
1: 친구 연인끼리 데이트 겸 좋은 추억 만들 겸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은 공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 아유, 고맙습니다. 네.
1: 저희 중간에 노래 한 곡 잠시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저희 지금 나의 인생 나의 노래라는 코너로 중간에 신청곡 듣는데요.
2: 네.
1: 어떤 곡 들을까요?
2: 아무래도 이제 저희 공연의 좀 핵심 이거 공연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노래죠.
0: 진짜 1월 밤에 이렇게 들으면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1: 아 진짜요? 네. 아리아 이런 건가요?
2: 아 뭐 거기 못지않은 감동이 있는.
0: 네, 그렇죠? 정말 모든 사람이 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노래.
1: 어떤
0: 네.
1: 곡이죠?
2: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짝
0: 둥글게 둥글게 짝
2: 이거 무슨 나도 모르게 방송 치죠?
1: 춤을 춥시다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요 둥글게 둥글게 듣고 오셨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코미디 게임이라는 공연으로 지금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죠. 윤형빈, 김지호, 이종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조금 해볼까 해요.
1: 네.
0: 사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친구한테 내가 오늘 이분들 네. 인터뷰 한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오랑캐! 빠꾸! 뭐 이래. 그 이름으로는 낯설게 느끼고.
2: 삐꾸!
0: 삐꾸! 아, 죄송합니다. 빠꾸는 그 빠꾸가 따로 있죠.
2: 빠꾸라고 알아주시는 게 어디야.
0: 그렇게 이렇게 닉네임으로 맞아요. 딱 떠올리더라고요. 네. 제 부캐. 친구 역시도. 네. 그런데 그렇게 불리는 게 나의 시그니처이잖아요. 네. 그래서 좋다인지 아니면 아 그래도 가끔은 나로서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지 좀 궁금했어요.
1: 이게 저는 약간 저게 있는 것 같아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딱 해서 그 캐릭터가 떴을 때는 그 캐릭터명으로 불리기 너무 좋다가 그 조금 뒤에는 너무 캐릭터명만 불리니까 아 조금 싫었다가 조금 또 시간이 지나면 아 나를 그래도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구나 또 다시 좋고
0: 네.
1: 최근에는 그러니까 저는 왕비호라는 이름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0: 네 맞습니다
1: 이게 좀 기억이 흐려지시는지 황비호냐 뭐 황비용이냐 그저께는 제가 교회 목사님을 뵀는데 아이고 우리 윤비호 씨
3: 근데 비호는 확실하네
1: 비호는 기억하시네
2: 비호는 확실하네
1: 윤비호 씨 아닌데
3: 비호긴 하거든
1: 근데 이게 정확하게 기억 아니 비호라고
3: 다른 건 안 까먹어도 비호는 안 까먹네 다른 건 까먹어도
1: 그래서 좀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2: 저도 약간 비슷해요 네. 약간 이렇게 뭐 좋았다 싫었다 뭐 그거는 뭐 시간에 따라 다른데 요즘에는 진짜 기억이 흐려지는지 저한테 어디 오시냐고 아 그건 오라케는 그냥 캐릭터 이름이고요 아니 해줘 오시야? 아니 해줘 오시야 저한테 뭐 오지오니 뭐 네. 오랑캐니
1: 김지호랑 오랑캐가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3: 호랑캐네
2: 호랑캐
0: 종훈 씨는 어떠세요?
3: 아니 사실상 개그맨들이 캐릭터로 기억된다는 건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에요.
1: 그렇죠.
3: 왜냐하면 캐릭터 하나를 남기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0: 아.
3: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캐릭터를 남긴다는 건 개그맨으로서는 잘 산 거죠.
1: 그렇죠.
3: 너무 좋은 거고 감사한 겁니다. 사실.
1: 아니 근데 삐꾸는 네.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1: 벌써부터 저 빠꾸로 오르고 생기면 어떡합니까? 저는 한참 됐으니까.
3: 아니 빠꾸 괜찮아요. 빠꾸는 차라리.
1: 네?
3: 뻐꾸 막 이러면 어떡해. 차라리 아니, 그냥 비슷하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1: 뻐꾸 뭐 이런 거.
0: 아니,
3: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떻게든 기억은 되는 거니까.
0: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제가 더 노력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세 분 다 일단 개그 콘서트에서 얼굴을 비추셨고 네. 다들 그렇게 친숙하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개그 콘서트를 거쳐간 개그맨들이 얼마나 많아요.
1: 아, 그렇죠.
0: 그중에서 이 세 분이 함께 공연을 합을 맞추고 우정을 쌓아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 뭐 개그 콘서트에서도 저희 네. 셋이 코너도 같이 하고
2: 같이 했어요.
1: 네. 네. 그때부터 좀 손발이 맞고 또 공연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가 한 15

0: 15년이 넘죠 사실.
1: 넘죠. 15년이
2: 엄청난
1: 넘죠.
2: 세월인데.
0: 거의 진짜. 20년을 선발을 맞추니까 이제는 뭐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 거가 잘 상상이 안 가요. 네. 눈빛만 봐도
1: 그쵸, 그쵸.
0: 서로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 코미디 게임 하면서 최근에 김지호 씨랑 대사를 안 맞췄는데 순간 어떤 애드립이 생각난 거예요.
2: 네.
0: 근데 그거를 진짜 제가 그걸 처음 느꼈어. 둘이 눈으로 얘기한 거야. 눈으로 나 이거 할 거야. 네가 받아줘. 이걸 눈으로 얘기하니까 김지호 씨도 어 알았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냥 탁 던졌는데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었는데 아 이래서 우리 팀이 그래도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 받았죠.
2: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코너를 같이 하더라도 네. 성격이 좀 안 맞거나 네. 좀 별론데 하면 오래가지 못했을 텐데 네. 세 분이 너무나 네. 서로 잘 맞춰주시고 합이 좋은 운명이 아니었나. 네,
3: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맞춰준다가 정확한 포인트.
2: 어머가 쌓인 게 많으신 네, 표정인데요.
3: 맞춰준다가 딱 맞아요.
1: 아, 그런데 사실 또 누군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서 네. 여기까지 끌고 올 자신도 없고 네. 네, 사실 계속 사람은 또 익숙한 거에 또 계속 그렇죠. 이제 찾아가기 마련이다
2: 맞아요.
1: 보니까
2: 맞아요. 맞습니다.
1: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 그 15년간의 지금 세월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3월에 너무너무 아쉽게도 15년간 운영이 됐던 윤형빈 소극장이 문을 닫았어요.
0: 맞아요.
2: 네. 사실 여기가 어떤 후배들의 등용문으로도 네, 네, 네, 활용이 됐던 만큼 개인적인 아쉬움도 엄청 크셨을 것 같은데
0: 있었죠.
2: 어떠셨어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개그 전용관이라는 타이틀은 떼고 저희가 이제 K-POP 스테이지라는 공연장으로 그냥 업그레이드를 공연장으로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건데요.
2: 좀 범용으로 어떤 네, 공연이든 네, 네. 할 수 있게. 네.
0: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 공연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때 제 생각은 우리가 한 15년 동안 사실 김지호 씨도 그렇고 이정훈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5년간 저희 것만 한 게 아니라 후배들 양성이 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았고 실제로 그래서 배출이 많이 됐고
2: 네.
0: 또 이제 최종 미션이 저는 개콘을 부활시키자였는데
2: 아.
0: 저희가 KBS와 한 1년 정도 같이 준비하면서 개콘을 부활을 시켜서
2: 네.
0: 다시 이제 신인들을 활동할 무대를 만들었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할 몫은 한 것 같다. 이제 우리 거 좀 하자. 그런 의미가 좀 있었어요.
2: 그렇군요.
0: 네. 네, 네.
2: 그래서 탄생한 게 K-POP 스테이지고
0: 네.
2: 지금 또 굉장히 의미 있게 바로 네. 여기 공연장에서 코미디 네.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2: 엄청 이제 진짜 비로소 네. 뭔가 내 거 한다 이런 네. 마음이 들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0: 완전 그래요. 완전 우리 거 이제 야 진짜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거 하는구나.
2: 네.
0: 그동안 우리 코미디 공연을 해도 약간 후배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더라고요.
3: 맞아요. 엄청 네. 많이 인생 자체가 후배들 양성하는 데 맞춰져 있었던
1: 웃긴 걸 웃긴 게 떠올라도 제가 먼저 해보기보단 이제 후배한테 한번 시켜보고
2: 너 네. 한번 해봐.
1: 해봐. 잘 맞으면 일단 네가 해. 이런 식의 삶을 살아왔죠.
0: 그래서 이런 이제 라디오에 오는 경우도 저희가 오기보단 라디오 섭외 기회가 있다.
2: 네.
0: 그러면 요 친구 어떠세요?
2: 신인들
0: 그러셨구나. 이렇게 해보시면 어떠세요? 하고 신인들을 내보냈던 것 같아요.
2: 근데 이런 선배 만나기가 네. 쉽지 않은데.
3: 중요한 건 후배들은 이런 걸 기억 못해요.
1: 고마워질 않아요.
3: 그래서 그만둔 계기가 된 것도 있어요.
0: 아주 날카로운 촌촌상인이구만.
2: 자, 이 방송 듣는 후배분들 찔린다면 한번 연락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찔린다면 인간이죠.
2: 아, 그래서 이제는 세 분이서 비로소 네. 더 재밌게 세 분의 개그를 네. 해나가고 계신데 세 분이 이렇게 같은 개그를 하더라도 스타일이 다 다를 것 같은데
0: 달라요.
2: 다르죠. 어떠세요?
1: 형빈 형은 되게 좀 침착하고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약간 진행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진행하는
2: 네.
1: 느낌의
2: 네.
1: 그런 역할이 굉장히 좀 특화돼 있으시고 저나 종훈이 같은 경우는 약간 진짜 톡톡 쏴가지고 웃음을 유발하는
2: 네.
1: 그런
2: 것도 네. 있잖아요. 누구는 말로 웃기는 스타일이고 네. 누구는 몸으로 웃기는 스타일이고
0: 네.
2: 아직 그런 게 있나요?
0: 네. 뭐 그런 것도 있는 있지만 저희 셋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게 되는데
2: 아.
0: 되는데 특히 이종훈 씨는 몸으로 하는 게
1: 네, 몸으로 하는 거 잘하고
2: 네. 운동도 잘하시잖아요.
0: 네. 김지호 씨는 좀 엉뚱하게 웃겨 잘하고 네.
2: 그렇군요.
3: 원래 몸으로 웃기는 걸 잘하는데
2: 네.
3: 이 코미디 게임에서는 말로 웃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같이 노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웃기는 것보다 같이 즐기려고.

0: 하거든요. 이 공연은. 그래서 그냥 연극처럼 그냥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공연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얘기를 하는데 아, 잘 봤다가 아니라 아, 잘 놀았다를 네, 저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웃기는 것보다는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사실 네. 근데 말로 웃긴다고 하지만 말하면서 막 모몰도 발도
0: 저는 몸이 가만히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막 몸이 움직이더라고.
2: 아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는 게 너무 아쉬울 따름이에요.
0: 근데
2: 지금.
0: 보이는 라디오라도 저만 지금 사각지대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만 안 보여요 지금 카메라에.
2: 아 이게 보이는 라디오였다면 네. 카메라 네. 세팅을 더 잘했을 텐데 아,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네. 이렇게 개그 콘서트도 하시고 가끔 이렇게 뭐 방송 출연도 하시고 네.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시고 네. 방송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방송과는 다른 공연만의 매력이 있나요? 아,
1: 있죠, 있죠.
2: 어떤 걸까요?
1: 네, 그러니까 관객들의 반응을 바로 눈앞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매력이고 또 이게 상당히 긴장감 있는 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면서도 하지만 매 순간순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막 긴장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뭐가 제일 재밌어? 그러면 공연할 때 제일 재밌어요.
3: 맞아요.
1: 오, 너무 즐거워요. 네. 그래서 공연을 처음 시작한 것도 있고.
2: 근데 가장 힘들기도 네. 할 것 같은데.
1: 가장
2: 준비할 것도
1: 하고.
2: 직접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4: 사실 그 힘들기도 하지만 네. 저희 공연장에 자주 찾아주는 팬들이 좀 있어요.
2: 네.
4: 그런 팬들과 저희가 공연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같이 시간을 추억을 쌓아가는 거에 있어서 가끔 감동받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0일이라고 찾아왔던 커플이 몇 년 후에 결혼한다고
1: 맞아,
4: 찾아오고
1: 맞아.
4: 결혼식 사회도 형배 형이 봐주러 가고
1: 네, 네.
0: 그 다음에 한 또 1-2년 지나서 이혼했다고 다시 오고
4: 이제 몇 년 지나서 애기
2: 데리고 이제 혼자 오는 관객으로
0: 정확해
4: 하여튼 약간 그런 식의 팬들과 추억을 쌓아가는
1: 애기 때 왔던 친구들이 많죠. 어느 날 왔는데 훌쩍 커서 막
2: 안녕하세요 맞아. 막 이러고
0: 네. 진짜 신기해
1: 네.
2: 맞아요
0: 맞아.
4: 그리고 이런 관객도 있었어요. 약간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치료받다가
1: 맞아.
4: 그냥 혼자 그냥 발걸음에 공연장으로 찾아서 왔는데 너무 웃어서
1: 맞아
4: 이게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게 자연 치료가 돼서
1: 네.
4: 그런 분도 어머. 계시고
2: 네. 사실 그렇게 나를 기억해주고 직접 공연장까지 발걸음 해주는 한 명만 있더라도 저도 그 공연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죠. 이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에피소드들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네. 인터뷰 줄일 시간이에요.
1: 아 그래요?
4: 벌써요?
1: 아 아쉽네.
2: 그러니까 꼭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카메라 다 켜고
1: 아쉬운
2: 모시겠습니다.
1: 아쉬운 분들은 저희 홍대 저희 공연장으로
2: 마음껏 통과하세요.
0: 코미디 게임으로 오시면 됩니다.
1: 네.
2: 네, K-POP 스테이지에서 진행되는 코미디 게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계신 개그맨 윤형빈, 김지호, 이종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일에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1970년생 동갑내기 절친인 배우 유해진 씨와 류승룡 씨가 나란히 영화와 방송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명 시절이었던 30년 전 비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며 꿈을 키워온 사이라고 하는데요. 수십 년을 묵묵히 버텨온 끝에 영광의 자리에 오른 유해진 씨는 그냥 영화하면서 먹고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상을 받아서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고요. 류승룡 씨는 자신이 연기한 인물의 이름을 빌려서 전국의 모든 낙수야 행복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밥벌이를 하고 싶었던 두 사람,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30년간의 뚝심이 마침내 환한 꽃을 피운 순간이었죠.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언젠가는 저마다의 빛나는 결실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저희 끝곡으로 정인의 오르막길 듣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에 볕이 고스란히 내리쬐며 다소 뜨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아침과 밤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5도에서 8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홍신문 터널 안 1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뒤쪽으로 정릉램프 부근부터 홍신문 터널을 지날 때까지 시속 2,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3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뒤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전 시간과 같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시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양재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는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0: 씨,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 갈등 속 반도체 공정을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업 예고일이 당장 오는 21일인데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요 참고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만큼은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된 심문에서 쟁점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 웨이퍼였습니다. 사측은 법정에서 온도, 전력, 진동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다며 최소 생산 유지 인력만큼은 두게 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유지 보수 인원만으로도 설비 보호는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평시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건 파업권 제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판례를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세포 배양과 정제 공정이 한 번 멈추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

0: 노조가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노동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 대표와 함께 일부 당대표에 대해서 예정했던 신변 보호를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른다며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정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3: 참담하고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그렇다고 제가 활동을 중지할 수도 없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겠습니다.
2: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치 관련 SNS 단체방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정 대표 암살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모의 시점과 용의자 신원증을 확인하고 적용 혐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예정됐던 신변 보호 조치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전담 신변보호팀을 조기 가동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조기 신변보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를 사양한 만큼 기존 계획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각 정당이 지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활동 시점은 당측과 조율 중이라며 다른 정당 역시 희망 의사가 파악되면 신변보호팀 조기 가동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전북을 찾아 정부와 여당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원 민심을 재차 공략했는데 논란 끝에 출마를 철회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5: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후폭풍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단식까지 했던 안호영 의원 손을 잡고 원팀 정신으로 이원택 후보에게 힘을 모으자고 외쳤습니다.
6: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을 위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5: 똘똘 뭉치자는 지도부 호소에도 현장 분위기가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았는데 안 의원은 이런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7: 많은 도민들께서도 여전히 아쉬움과 또 비판의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정 대표 테러 모의 의혹까지 불거질 만큼 당 균열상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모습입니다.
8: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4: 민주당
8: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충청을 찾아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당권파 윤용근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9: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제대로 된 투사가 필요합니다. 윤용근을 부른 것은 대한민국이 불러낸 것입니다.
5: 장 대표는 윤어게임 논란 끝에 백의종군을 선언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깍듯하게 90도 인사에 눈길을 끌었는데 정 전 실장은 내란을 화두로 이재명 정부를 저격했습니다.
10: 현직 대통령이
4: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10: 자기 죄를 지우고 자기 재판을 없애는 짓.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란입니다, 여러분.
5: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성동 지역에서 민생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어 바닥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천에서 파생된 성난 호남 민심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헌불발 책임론에 당혹스러운 장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서울시장 양당 후보들은 GTX-A 삼성역 구간 부실 시공 논란을 두고 공수를 전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시정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시공사의 과실을 정쟁으로 이용한다고

0: 후 일축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흰색 안전모를 쓴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삼성역의 GTX-A 노선 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 오류와 관련한 상황을 직접 살폈습니다.
2: 안에 들어가야 될 철근이 반만 들어갔으니.
1: 철근 누락을 순살 시공으로 규정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고도 직격했습니다.
2: 서울시의 무책임한
3: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2: 안전불감증을
3: 서울시장
2: 그대로
3: 후보입니다.
2: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정원호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인 오선 이인영 의원은 진상규명에서 나아가 법적 책임까지 물을 거라며 고공사격에 나섰습니다. 또 2006년 처음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후보 대신 새 얼굴 정원호 후보에 힘을 싣자고 외쳤습니다.
4: 일 잘하는 시장 대 말만 하는 시장. 오세훈 시장은 내란 세력과
3: 의원입니다.
4: 함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1: 31년 전 폭행 전과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 후보 측이 일종의 공수 전환에 나선 셈인데 오세훈 후보는 철근 누락 공세는 괴담이자 음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시 안전체계 안에서 건설사가 스스로 과실을 발견하고 보강까지 마친 사안을 뒤늦게 정치 쟁점화한다는 겁니다.
5: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정원호 후보 캠프가
3: 오세훈 국민의힘
5: 이제 좀
3: 서울시장
5: 꺾이는
3: 후보입니다.
5: 모양이다.
1: 오 후보는 무주택 청년이 집값 20%만 내면 나머지는 공공이 부담하는 서울 내집 도입을 약속하는 등 부동산 공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당은 거듭 폭행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장동혁 대표는 접대부 나오는 술집에서 경찰을 두들겨 패고 외박 강요했냐는 간단한 질문에 답도 못한다고 지적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폭행을 5.18 때문으로 미화시키는 게 진보의 품격이냐고 비판했습니다.
6: 공직 후보자라면 과거의 잘못과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3: 최고인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 장외 공방전은 격화하고 있지만 정원호와 오세훈 두 후보가 나서는 TV 토론회는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 밤 11시에 딱 한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민심똑똑 시리즈. 오늘은 체급 높은 정치인들이 무려 5명 뛰어든 핫플레이스 경기 평택 을입니다. 황부혜 경기자가 민심을 듣고 왔습니다.
7: 인구 21만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재선거지만 대선급 시선 집중입니다. 민주당에선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은 이곳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유이동 후보가 나섰고 조국, 김재현, 황교안, 현직 당대표 3명까지 5파전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화려한 대진표만큼 민심도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8: 이재명 대통령 나도 좋아하고 내가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7: 이번엔 민주당 쪽 후보를 지지하실 생각이세요?
8: 아니 뭐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9: 조국이 정치적으로 약간 신선한 바람을 좀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10: 답변이죠. 답변해지라고. 유종형의 초배고요.
7: 평택을은 지난 2012년부터 12년 동안 보수정당이 승리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고덕 신도시 개발과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견고했던 보수 화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1: 국민의힘이 싫어서.
12: 계엄 때문에.
11: 반성하지 않는 태도.
13: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왜냐하면 학견 지연. 근데 새로우신 분이 오면 그거 무시하거든요.
7: 평택을 유권자 2명 가운데 1명은 20에서 40대. 인지도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우선입니다.
14: 여러 추문들이 많잖아요. 왜 굳이 여기로 오셨나? 어떤 공약을 내시는지 따라서 이제 좀 바뀔 것 같아요.
15: 여기에 여가 생활할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16: 남부 역사 단위 찾아보고 있고요. 버스 노선 개편하고 계속 보고 있어요.
7: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구도심과 농촌 지역 분위기는 어떨까? 구도심 안중읍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지지 후보가 뚜렷합니다.
17: 1번만 찍으면 돼요. 아유, 1번은 지겨워, 아주 지겨워. 노동능력만 있어. 강경한데 좋지.
18: 총선거 이런 거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나이에도 그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할 텐데 조국 씨가 뺐으면 좋겠어요.
7: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면서 결국 단일화 여부가

0: 승부를 가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20%대 득표로도 당선될 수 있는 만큼 합치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1: 아무래도 표가 갈리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은 하면 안 되는데
0: 법력권 주도권 다툼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2: 서로 힘을 맞대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뭐 어떻게 자기들 그 자리싸움만 한 꼴이야?
0: 거물급 인사들의 각축장이 된 평택을 이번 선거가 정치적 징검다리에 그칠지 아니면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될지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청와대는 오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셔틀 외교차 방문하는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를 국빈의 준에 예우할 계획입니다. 19일 오후 다카이치 총리가 도착할 대구공항에는 외교부 2차관과 주일대사 등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영접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같은 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호텔 입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가 다카이치 총리를 맞을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4: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앞서 황보혜경 기자 리포트 도중에 언급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JTBC가 메타보이스 리서치랩에 의뢰해 지난 2026년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 낮 동안에는 3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강릉은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자외선도 매우 강하게 했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더위는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계속해서 고장 차 여파를 봤는데요. 홍지문 터널 한 1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뒤쪽으로 기름 램프 부근부터 홍지문 터널을 지날 때까지 시속 20, 30km 안팎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이제는 중랑교에서 원릉교 사이 차량 밀리고 있고 올림픽대로도 공항 가는 길은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만 짧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이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밀리고 있고요. 수원 진출로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이 흐르는 시간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일요일 하루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끝,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밤 저와 함께 하시죠.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악동 뮤지션의 단발머리.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5월 17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휴일 뉴스앤뮤직 깊은 밤 다시 찾아왔습니다. 9시 뉴스앤뮤직 악동 뮤지션이 부른 단발머리 시간 첫 곡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 OST였어요. 오늘은 늦은 밤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네요. 아니 왜 주말이 다 지나간 거야? 내일은 왜 월요일인 거야? 하고 혹시 절망에 빠져 계시진 않나요?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요일 잘 마무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참여 방법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무료 채팅창은 YTN 라디오 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YTN 라디오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아래쪽에 라이브 채팅창 마련돼 있거든요. 그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첫 곡 택시 운전사 OST 악동뮤

뮤지션의 단발머리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내일 5월 18일입니다. 5월의 무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랄라 스윗의 5월, 곽진원의 나의 5월, 김범수 5월의 겨울.

랄라 스윗의 5월, 곽진원의 나의 5월, 김범수의 5월의 겨울까지 노래 3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뉴스 살펴볼게요. 여야 대표가 내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6주기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기념식 참석에 앞서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현장 중앙 선대위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별도의 현장 일정은 없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을 기릴 예정입니다. 배우 변우석 씨와 아이유 씨가 주연으로 출연한 MBC 금토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이 13%대 최고 시청률로 조용했습니다. 오늘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어제 방영된 MBC 금토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 최종화 시청률은 전국 기준 13.8%로 집계됐습니다. 초반 시청률 7.8%로 시작한 21세기 대군 부인은 4화 만에 두 자릿수 시청률을 넘었고 마지막 회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OTT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공개돼 북미, 유럽, 중남미 지역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한국 시리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저녁 9시 36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5265번님, 오늘 한여름처럼 매우 더운 하루였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열사병, 온열질환 이런 관련된 기사도 나오고 처음으로 사망자도 나왔다라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정말 올해 더위 만만치 않겠다. 일찌감치 좀 더위 대비,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들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9620번님 항상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제가 더 감사하죠. 잘 듣고 계시죠? 3025번님도 찾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밤에 또 이렇게 오전 뉴스 앤 뮤직 늘 찾아주시는 애청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니까 더 반갑네요. 5690번님, 1449번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밤 9시 뉴스 앤 뮤직이네요. 이번에도 준비된 음악을 함께 들어

보겠습니다. 미셸 폴라네프, 끼아뚜에 그랑마망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을까요? 프랑스어로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 라는 노래랍니다. 함께 감상해보고요. 이어서 정태춘의 한여름밤까지 두 곡 감상하고 올게요.

9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홍명보호가 좋은 위치에서 32강 진출의 1차 목표를 가슴에 새기고 2016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대 원정대회 최고 성적인 8강 이상 진출을 향한 원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지난 16일 월드컵 무대에 나설 26명의 최종 명단과 3명의 훈련 파트너를 확정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내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사전 훈련 캠프가 차려지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1 전북 현대모터스가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티아고의 결승골로 김천 상무에게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2016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16 15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52분에 터진 티아고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 김천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날 승리로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간 전북은 승점 26점을 쌓아 리그 선두 FC 서울과 승점 6점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녁 10시 뉴스앤뮤직에도 어디 안 가시지요? 8616님. 그럼요. 10시 20분에 저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타임도 저와 함께해 주세요. 9시 뉴스앤뮤직 노래 3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윤도현의 당신이 만든 날씨,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까지 3곡 띄워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밤 시간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좋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수원 진출로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남사진이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진안 지점 5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이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만큼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사 합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4: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나 방사능 수치 변화는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에 대해 조기 신변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 무더위에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서울과 대전 30도, 대구 34도 등 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사흘 앞두고 내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회의를 재개합니다.
5: 사실상 파업 전 마지막 단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합니다. 협상 재개가 결정되자마자 양측은 바로 사전 만남을 진행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사측은 노조 입장을 수용해 대표 교섭위원을 김영로 부사장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 팀장인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했고 노조도 교섭과정 이해도를 위해 김 부사장이 조정에는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노사가 두 차례 사후 조정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틀에 걸쳐 노사를 직접 만나는 등 대화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한 가족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중재와 총수의 메시지가 노사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0: 부장은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가 언급한 긴급 조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성과급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담판에서 그동안 팽팽히 맞서던 노사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은 반도체 생산 차질 뿐 아니라 개별 기업을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 있을 교섭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김 총리는 담화에 앞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위기와 관련해 노조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논평을 내고 중노위 사후조정회의까지 결렬되자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일방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또 긴급조정권이 노동 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과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되어 왔다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하는 건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도 우려했습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은 바로 성과급 기준입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비슷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다만 영업이익을 어디까지 노동의 성과로 볼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제도를 고정 비율 방식으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DS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현재 연봉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사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를 기준으로 한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SK하이닉스에서 운영 중인 영업이익의 10% 성과급을 근거로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 하이닉스는 영업이 10%로 고정을 했고요. 그걸 10년
5: 초기업
4: 제거시켰습니다.
5: 노조 삼성전자 지부
3: 최근
5: 위원장.
3: 노동계에서는 성과급 기준을 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의 N%로 하자는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자동차와 HD 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기업의 본업 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제품을 팔아 얻은 본업의 수익을 뜻하는 반면 당기 순이익은 세금과 이자 비용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 이익입니다. 노동계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직접 반영되는 지표가 영업이익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온전히 노동의 성과로만 볼수 있느냐를 두고는 반론도 나옵니다.
6: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경영 판단에 따라 미리 떼어가는 행위는 이 법정 순서를
5: 대한민국
6: 무시하고
5: 주주운동본부
6: 재무,
5: 대표입니다.
6: 회계, 세무,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3: 영업이익에는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경영진의 투자 결정과 시장 상황, 환율 같은 외부 변수도 함께 반영된다는 주장입니다.
7: 충분한 반도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5: 김광석
7: 삼성전자와
5: 한국경제산업연구원
7: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최대치는 소위 판매량이 늘었다기보다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나타나게 된
3: 경제연구실장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 등을 토대로 성장한 만큼 성과를 특정 주체만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8: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5: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8: 중앙과 지방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3: 결국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성과를 누구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조합비 일부를 집행부 직행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규약에는 노조위원장이 조합비에

0: 10% 이내에서 직책 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조합비의 5% 이내를 수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조합원 7만여 명이 월 10,000원의 조합비를 내는 만큼 집행부 5인이 1인당 월 58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받아 회사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조합비 기반 수당까지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됩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 이란이 항전 의지를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동 주변 국가들은 분주하게 중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2: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아랍에미리트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다행히 인명피해나 방사능 수치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을 받아 불이 난 곳은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 전력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을 수출해 아부다비에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 두바이에서는 30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부다비 공보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전력 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응했다고 밝히면서 화재는 드론 공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방사능 안전수칙에도 영향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이 이란 전쟁 동안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으로 표적이 된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UAE 정부는 아직 이번 드론 공격의 주체가 어디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 본토를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란의 공격 대상으로 꼽히는 곳인데, 이란은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항전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고요.
2: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인데요. 칼리바프 의회 의장이 소셜미디어 X에 새로 올린 글에서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의 문턱에 서 있다고 주장하며 70일 동안 이어진 이란 국민의 저항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며 미래는 비서방 국가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모하메드 레자 아레프 이란 제1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이란을 겨누는 용도로 쓰일 군사 장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고 알자지라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0: 아랍에미리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로 이란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2: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타협에 기반한 평화협정을 도출하기 위한 외교적 과정 지속을 강조하고 아랍에미리트 쪽에선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통항의 자유, 에너지 안보 등 관련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가장 강경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는 대표적인 친이란 국가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 외무장관도 전화로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카타르의 총리 겸 외무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중재 노력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이란이 전쟁 직후 문 닫았던 주식 시장을 이번 주에 재개장합니다.
1: 지난달 테헤란 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에 이어 이번엔 자본시장 정상화 조치에 나선 건데 휴전 상황 지속 여부가 관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주 금요일 이란 증권거래소가 자본시장 재개를 위한 최신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이 회의에서 대부분의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고 증시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에 따라 주식거래와 펀드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IRNA는 이번 주 중반, 로이터통신은 19일에 이란 주식시장이 다시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0: 전쟁 발발 이후 거의 80여일 만입니다. 이란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조치는 지난달 테헤란 국제공항의 운항 재개 조치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휴전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판단 속에 이란 사회가 정상화하는 모습을 국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25일부터 테헤란에서 4개 해외 도시로 갈 수 있는 노선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국제선 운항 재개 이틀 만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하늘길 추가 봉쇄에 나섰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란 항공사의 항공유와 기내식, 항공기 정비 등을 지원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안 하면 제3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 역시 지속 가능성은 휴전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휴전이 끝나고 군사적 충돌이 재개될 경우에는 이란의 자본시장 정상화 조치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봄은 사라지고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 안팎의 땡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로 예상이 되는데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광주 32도, 대구 34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 예상이 되고요.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돌발 상황은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를 지난 지점 5차로에선 전 시간부터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차량이 짧은 구간이지만 밀린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구간 서행입니다. 도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모두 마무리가 됐지만 우정국로는 종로 1가에서 안국동 사거리 사이 양방향 전차로 통제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0시 때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한낮에는 그렇게도 뜨겁고 덥더니 밤바람이 꽤 서늘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길목. 일요일 밤 10시 때는요. 그 두 계절의 공기가 가장 기분 좋게 섞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낮의 열기는 완전히 가라앉고 한밤의 서늘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요.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5월의 밤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첫 곡은 신청곡으로 출발합니다. 규현의 7년간의 사랑.

규현 7년간의 사랑 10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함께 만나고 왔습니다. 신청곡이었고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곡표에 올려놨습니다. 내일도 뉴스 보니까요. 진짜 많이 더울 거라고 해요. 오늘보다 어쩌면 더 후끈한 여름의 색을 아주 짙게 띠는 하루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내일 많이 덥다곤 하지만 그래도 내일의 온도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밤의 서늘함을 온전히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밤에 함께하는 YTN 라디오 10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 밤공기를 닮은 음악들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 밤 뉴스앤뮤직은 진행자가 원래 아나운서가 아니네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루 아침과 저녁에 진행자가 뒤바뀌었습니다. 어떠세요? 좀 색다르시죠? 이 밤에 YTN 라디오 채널 딱 맞추시면 남자 목소리 듣다가 갑자기 여자 목소리 나오니까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선물처럼 저를 함께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8409님, 장편 소설 읽으면서 동시에 따끈따끈한 커피 세 잔째 마시는 중입니다. 와, 밤늦게 커피 마셔도 주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군요. 부럽습니다. 저도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늦은 오후에 마시면 잠을 못 자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부럽습니다. 커피와 함께 잘 어울리는 음악들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볼게요. 1449번님도 그나저나 오늘은 이 시간에 오셨네요. 양수진 아나운서님 하셨는데 날이면 날마다 만날 수가 없는 이 밤의 주말 목소리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노래는요.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입니다. 이어서 만나볼 목소리 김재중의 내 남은 사랑을 위해 띄워드리고요. 한 곡 더. 우리 8409번님 신청하신 노래요. 놀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까지 노래 3곡 띄워드립니다.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김재중의 내 남은 사랑을 위해, 1449님 신청곡, 논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 8409번님 듣고 싶어 하신 노래까지 세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인 박찬욱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를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장관은 오늘 프랑스 칸 현지에서 박 감독에게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훈장인 코망뒤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이 받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서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나 방사능 수치 변화는 없었다고 아부다비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아부다비 공보국은 SNS 게시물을 통해 알 다프라 지역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전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응했다면서 이 화재는 드론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능 안전수치에도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원전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 집 앞 공원 걸으면서 듣는 라디오입니다. 감성 꽤나 산뜻하고 좋네요. 근데 귀에도 살이 찌는지 이어폰 끼는 데 먹었습니다. 첫 곡부터 온전히 즐기고 있어요. 10시 뉴스 앤 뮤직 하셨네요. 그쵸. 왜 살이 빠지면 손가락, 발가락에도 빠져서 막 신던 신발이 커지기도 하고 반지 같은 게 헐거워지기도 하는데 반대로 끼던 액세서리 전혀 끼지 못하고 신발도 다 바꿔야 되고 발에도 살이 찌니까요. 그런 것처럼 저 몰랐어요. 귓구멍에도 살이 찌는군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밤이니까 붓기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아닌가요? 밤이 되면 붓기가 빠지나요? 아침에 붓고? 어떡해요? 그러면 정말 귀에도 약간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르셨나 봅니다. 아이 그래도 뭐 어때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야간 근무하고 있는 42살의 중년입니다요. 주간 근무 때는 못 듣지만 야간 근무 때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6114번님 신청곡이 있어요. 잭스키스의 탈출하셨는데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죠. 잭스키스 탈출 6114님 신청곡 이어서 투어스의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S010109님 신청곡입니다.

0: 그러면 충분해 난
1: 있잖아 오늘부터
0: 내가 애쓰면 넌 날 애니 돼줘
2: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2026 아시아 축구연맹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김현준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대표팀은 오늘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지난 대회 우승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정규 시간 90분 동안 2대2로 맞선 뒤에 승부차기에서 3대5로 패배해 4강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국내에서 펼쳐지는 아시아 클럽 축구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 선수로는 8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내 고향 축구단은 오늘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같은 정장 차림의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타난 북한 선수들은 대부분 무표정으로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준비된 버스를 타고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국내 취재진이 경기를 앞둔 소감 등 여러 질문을 건넸지만 모두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칠게요. 8616님 신청곡 마이티 마우스 백지영의 사랑이 올까요? 슈프림팀 영준의 그땐 띄워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덥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울리는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광주는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며 전국의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때이른 더위는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밤시간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과속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전구간 소통이 원활한데요. 멀리 포승분기점 3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시구간 정체가 풀리면서 전구간 소통이 원활한데요. 활촌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북천안 부근 갓길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 갈등 속 반도체 공정을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파업 예고일이 당장 오는 21일인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요 참고 사례로 거론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만큼은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된 심문에서 쟁점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 웨이퍼였습니다. 사측은 법정에서 온도, 전력, 진동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다며 최소 생산 유지 인력만큼은 두게 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유지 보수 인원만으로도 설비 보호는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평시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건 파업권 제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판례를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세포 배양과 정제 공정이 한 번 멈추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서 파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독일 판례를 들어 파업은 사업 이익을 멈추기 위한 게 목적이지 생산 수단 자체를 손상하려는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정 전체를 변질 부패 방지 작업으로 볼 순 없다며 사측이 쟁의 행위 금지를 요구한 작업 9개 가운데 3개만 인정해줬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관할 법원이 다른 데다 삼성전자의 경우 생물이 아닌 초미세 반도체 공정의 핵심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생산 유지와 설비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란 점에선 맥락이 비슷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3: 재판부 논리를 차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속 공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파업이 인정되는 범위는 훨씬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노동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두고 파국을 부르는 무모한 파업 도박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충권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오늘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를 향해 무모한 노조 눈치 보기를 멈추고 불법 집단 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 핵심 배경은 성과급까지 파업 대상으로 포함한 노란 봉투법에 있다면서 모호한 규정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 정치적 수용성을.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 방문해 김영남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고 민주당이 공천한 민주당 후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경기 평택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분명한 건 김영남은 민주당의 아들이고 민주당의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모든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흠없는 사람 없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후보와 손잡고 뛰어야 한다고 거듭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김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동사회를 언급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 이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 평택을 해서 끝까지 깨끗한 선거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을 찾아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윤용근 충남 공주, 부여, 청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백제의 심장에서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싸울 장수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한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도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 전 부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자기 죄를 지우는 짓이 진짜 내란이라며 금강을 최후의 배수진으로 결전을 치르자고 독려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SNS 단체방에서 정청래 대표 암살단 모집 등 집단적인 테러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긴급회견을 열어 테러 모의로 인해 정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라며 테러 모의만으로도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SNS에 관련 기사를 언급한 뒤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더 조심하며 더 낮게 더 열심히 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2: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소리를 듣는 민심똑똑 시리즈 순서입니다.
1: 오늘은 체급 높은 정치인들이 무려 5명 뛰어든 핫플레이스 경기 평택 을인데요. 황보혜 경기자가 민심을 듣고 왔습니다.
3: 인구 21만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재선거지만 대선급 시선 집중입니다. 민주당에선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은 이곳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유이동 후보가 나섰고 조국, 김재현, 황교안, 현직 당대표 3명까지 5파전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화려한 대진표만큼 민심도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4: 이재명 대통령 나도 좋아하고 내가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3: 이번엔 민주당 쪽 후보를 지지하실 생각이세요?
4: 아니 뭐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5: 조국이 정치적으로 약간 신선한 바람을 좀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6: 그죠. 답변해주라고. 유종형의 초배고요.
3: 평택을은 지난 2012년부터 12년 동안 보수정당이 승리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고덕 신도시 개발과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견고했던 보수 화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7: 국민의힘이 싫어서.
8: 계엄 때문에.
7: 반성하지 않는 태도.
9: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왜냐하면 학견 지연. 근데 새로 오신 분이 오면 그거 무시하거든요.
3: 평택을 유권자 2명 가운데 1명은 20에서 40대. 인지도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우선입니다.
10: 여러 추문들이 많잖아요. 왜 굳이 여기로 오셨나? 어떤 공약을 내시는지 따라서 이제 좀 바뀔 것 같아요.
11: 여기에 여가 생활할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12: 남부 역사 일단 찾아보고 있고요. 버스 우선 대표하는 것도 보고 있어요.
3: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구도심과 농촌 지역 분위기는 어떨까? 구도심 안중읍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지지 후보가 뚜렷합니다.
13: 입 더듬는 데만 있어. 강경한데 좋지.
14: 총선거 이런 거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나이에도 그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할 텐데 조국 씨가 뺐으면 좋겠어요.
3: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면서 결국 단일화 여부가 승부를 가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20%대 득표로도 당선될 수 있는 만큼 합치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12: 아무래도 표가 갈릴

0: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법력권 주도권 다툼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2: 아, 서로 힘을 맞대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뭐 어떻게 자기들 그 자리싸움만 한 고리야?
1: 거물급 인사들의 각축장이 된 평택을 이번 선거가 정치적 징검다리에 그칠지 아니면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될지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청와대는 오늘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셔틀 외교차 방문하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국빈에 준해 예우할 계획입니다. 19일 오후 다카이치 총리가 도착할 대구공항에는 외교부 2차관과 주일대사 등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영접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같은 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호텔 입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가 다카이치 총리를 맞을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광주에서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4: 민주묘지에서는 5월 00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리면서 참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며 희생으로 저항한 이정현 열사. 올해도 5월의 어머니는 하루 일찍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86살 노모는 황망하게 떠난 아들을 바라보며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6: 우리가 하나라도 죽음으로서 그 잡초를 뽑을 것이요.
7: 고 이성현 열사 어머니
6: 나갔는데 안 들어와 버렸는데 못 찾았어.
5: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실제 주인공인 문제학 열사 앞에도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40년이 훌쩍 지났지만 15살 소년 열사 가족의 가슴속 응어리는 여전합니다.
8: 이 땅에 민주화를 위해서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었고
7: 그 문제는 우리 사회는 유가족입니다.
8: 그만큼 더 점점 앞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시기 바라고.
5: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민주묘지에선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5월 00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9: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정치권의 당리 당략과
7: 정쟁성에
9: 가로막힌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 연대와 희생 정신은 오늘 우리 사회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5: 정부가 주관하는 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1980년 당시 모습을 복원한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거행됩니다. YTN 오설입니다.
4: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서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나 방사능 수치 변화는 없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아부다비 공보국은 SNS 게시물을 통해 알다프라 지역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전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응했다면서 이 화재는 드론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능 안전수치에도 영향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원전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모후신 라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현지 시간 16일 테헤란에 방문해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란 언론은 두 사람이 양국 관계와 평화 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라크비 장관은 1박 2일 일정으로 이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중동에 배치됐던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가 현지 시간 16일 버지니아주로 귀향했습니다. 포드호는 지난해 6월 출항한 뒤 326일간 해상에 머물러 베트남 전쟁 이후 최장기간 해상 임무 수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군의 항공모함 배치 기간은 통상 6개월 안팎입니다. 이례적으로 긴 임무 수행 과정에서 승조원들의 피로와 장비 노후화 문제가 불거졌고 특히 지난 3월엔 세탁실에서 화재가 일어나 작전 구역에서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3: 일본 정부가 동남아 8개 나라와 선박 감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4: 호르무즈 협처럼 막

0: 키면 타격이 큰 바닷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거란 이유를 댔는데 중국 견제용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일본은 살상무기 규제를 풀자마자 동남아시아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에 더해 고이즈미 방위상까지 발벗고 나서 직접 무기 영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 최근 열린 일본 필리핀 방위장관 회의에서 우리는 방위장비와 기술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로 합의하고 논의를 진행할 새로운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동남아 국가들과 바닷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 그리고 타이완과 필리핀 바탄제도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이 대표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처럼 통과 구간 폭이 좁고 어떤 이유로든 한번 막히면 타격이 큰 주요 물자 수송로입니다. 일본이 중동에서 기름을 수입해오는 바닷길도 바로 이곳을 통과합니다. 니혼 게이자 신문은 우선 일본 정부가 위성 정보 등을 모아 바다 상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든 뒤 4년 뒤에는 동남아 8개 나라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 무상 원조처럼 군사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일본은 이런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경비정과 순시선 등을 보내왔습니다.
2: 자유,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변함없이,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주체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1: 겉으로는 해상 안전 확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해당 지역들은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해서 결국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일본판 CIA 신설에 속도를 내며 정보력 강화에 힘쓰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우리 선박 HMM 나무호와 관련한 이란 측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후 아라그치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나무호 피격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추가 조사 상황을 설명하고 이란 측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중동 전쟁에 집중돼 있지만 한쪽에선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0: 다른 나라들도 달라진 안보 지형 속에 각자 도생의 길을 찾으면서 수십 년간 유지된 핵 억제 체제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4: 러시아가 최근 핵탄두 10여 개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거리는 3만 5천 킬로미터가 넘고 정확도도 두 배로 향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어떠한 방공망도 뚫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전략 무기의 개발도 예고했습니다.
2: 소형 핵 추진을 활용하는 수중 드론 포세이돈과 지구 범위 순항 미사일 브레베스트니크 개발이 마무리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4: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핵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중단했던 핵실험 재개를 선언한 데 이어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3세대 ICBM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실험을 하지는 않고 오래전에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을 하는 만큼 우리도 핵실험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4: 중국이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시아와 맺은 핵무기 감축 조약의 연장도 거부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에 한 발 뒤처진 중국은 군축 논의를 일축하면서 핵탄두 비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 중국의 핵 무력은 미국과 러시아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만큼 현 단계에서는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4: 2030년대 중반쯤엔 미국과 비슷한 수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텔스 전략 폭격기와 신형 핵잠수함까지 개발되면 미국에 견줄 만한 삼축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핵강국들의 군비 경쟁 속에 수십 년간 유지된 억제 체제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가운데 비공식 핵 보유국인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의 안보 상황도 과거보다 크게 불안해졌습니다. 유럽도 미국과의 갈등 속에 자체 핵우산을 모색하며 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유토원입니다.
2: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앞서 황보혜경 기자 리포트 도중에 언급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JTBC가 메타보이스 리서치랩에 의뢰해 2026년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국민 주식 삼성전자의 파업을 두고 정부, 노동계, 투자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월가에서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1년 만에 긴급 조정권 검토에 나섰는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 시간에는 관련 보도에 대해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작가들을 눈물나게 한 불법 사이트들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1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복제 사이트들에 대해 선 차단, 후 심의가 가능해진 건데요. 하지만 사이트가 차단당하면 운영자들은 바로 도메인을 바꾸면서 쫓고 쫓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복제라는 고질병, 이번에는 고칠 수 있을지 김조한 UID 상무와 짚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0: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1: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몽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최근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한 뉴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2: 네.
1: 먼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된 배경을 짚어볼까요?
2: 네. 지금 벌어지는 이슈는 사실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산노라고 앞으로 표현할게요. 네. 이 조합은 그간 사측을 상대로 임금 성과급 협상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했어요. 노조에서는 회사 실적은 좋은데 직원 보상이 부족하다, 성과급 기준이 불투명하다라고 주장했고요. 사측은 반도체 현황, 그러니까 업황의 변동성과 미래 투자 필요성 등을 이유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네. 2024년 6월에 전삼노는 단체 연가 방식의 쟁의 행동을 진행을 했고요. 이 시기가 사실상 삼성전자의 첫 본격 파업 예고 단계였습니다. 네. 당시의 핵심 메시지는 성과급 제도 개선, 휴가 임금 제도 개선, 노조 인정 확대 등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 7월에 전삼노는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후에 사실상

0: 첫 대규모 총파업으로 관련 내용은 크게 보도되기도 했어요. 노조는 생산 차질 가능성, 반도체 라인 영향 등을 언급하면서 압박을 했고요. 그리고 사측은 생산 차질은 제한적이다라면서 핵심 라인은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갔지만 이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어요.
1: 2024년 7월에 전삼노가 첫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요. 이후 지금 오늘날 다시 갈등에 불이 붙게 된건 언제부터일까요?
0: 2025년 말부터 임금 협상에서 다시 핵심 쟁점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충돌을 했는데요. 노조는 대규모 집회, 쟁의권 확보, 총파업 찬반 투표 등을 진행했습니다. 노조의 주장은 일단 성과급 상한 폐지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일정 상한선이 존재하는데요. 노조는 회사 실적이 폭증해도 보상 한도가 묶여 있고 직원 기여에 비해서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한 제도 자체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더불어 노조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많이 벌면 직원도 직접적으로 더 많이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인데요. 그리고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경영진 재량이 지나치게 크다라고 비판하면서 성과급 계산 방식을 공개하라, 공식화하라, 이런, 그리고 거기에 노조가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전노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 집회 신고를 했고 대규모 조합원 결의대회 등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사후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1: 삼성전자 노동자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를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정부가 중재에 나섰는데 이것도 순탄치는 않았죠.
0: 맞습니다. 삼성전자 사후 조정이 중앙노동위원회 주재로 5월 11일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성과급 제도와 성과급 재원 및 지급 기준의 명문화를 사측이 받지 않는다면 조정을 안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하고요. 사측도 영업이익 10% 성과급 상한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또한 노조 측은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 재원 설정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결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시 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보이고 있어요. 구윤철 장관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김민석 총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라라고 했다 합니다. 이렇게 파업이 우려되니까 주요 고객사인 애플과 HP도 자신들에 대한 공급 차질을 우려해서 삼성전자 사측에 대응 계획을 문의해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또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되면서 노조의 부정적 여론으로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 언론 보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이 주제를 정하신 이유가 언론이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여론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이라고요.
0: 일단은 긴급조정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노사관계에 있어서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인데요.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매우 중대한 상황일 때쓸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요.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정말 매우 예외적 제도라서요. 그간에 발동된 사례도 매우 적습니다.
1: 그렇군요. 정말 최후의 카드, 마지막 카드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럼 이번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일단은 지금 미디어스에 게재된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탁종여 수장의 기고를 보면은요, 이 사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ILO는 강제 중재와 파업 금지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생명, 안전, 건강에 즉각적 위험이 발생하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 공익 사업이 아니라면 국가의 강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준의 핵심 원칙이라는 거죠.
1: 네.
0: 경제적 손실 가능성이나 국가산업의 중요성만으로 파업권 제한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기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원칙에 따라서 2007년에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했습니다.
1: 네.
0: 당시 개정의 핵심은 공익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개입을 축소하고 최소 유지 업무를 유지하되 파업권 자체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ILO 권고와 그 국제기준에 우리 법을 맞추기 위한 변화였죠.
1: 네.
0: 또한 이재명 정부는요,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제로 긴급 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은 사실상 적어 보인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검토사항 아니다.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주선하고 물 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서 양쪽을 조율하겠다라는 그야말로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이렇게 긴급조정권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이것을 발동하는 것을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1: 그렇군요. 긴급조정권 관련한 보도량은 어떤가요? 많은가요?
0: 네, 많습니다. 미디어스에 위해 말씀드린 기고문에서는 최근 포털에 정부 직접 개입, 공멸, 국가경제 피해, 긴급조정권 카드 같은 표현을 담은 기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관련 기사가 하루 사이 10건 수준에서 6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사이트 비카인지에서 5월 1일부터 13일까지 삼성전자와 파업, 총파업, 노조, 노동조합, 전삼노, 쟁의행위, 생산차질, 임금교섭 이런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는 기사를 모두 추출해봤습니다. 그 중복기사를 빼고 났더니 총 2,189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3일간의 보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 중에서 긴급조정권이라는 단어가 기사 속에 언급된 보도는 159건, 그리고 제목에 긴급조정권이 들어있는 그런 보도는 46건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13일 내내 있었던 게 아니고 거의 이 지금 말씀드린 건수 모두가 5월 13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는 이 대화로 안 된다. 긴급조정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5월 13일에 굉장히 많이 내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탁종여 수장의 기고문에서 이들 기사의 내용들이 국가경제 피해, 공급망 위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 긴급조정권의 엄격한 법적 요건이나 ILO의 기준, 그리고 2007년에 직권중재 폐지의 역사적 의미 같은 것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대신에 공멸, 정부 강경 대응 필요, 파업 저지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여론으로 압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제가 사실 이번 관련 보도량 너무 많아서요. 이 기사를 모두 하나하나 제대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나 2천여 건의 제목만을 이렇게 정독해 봤는데요. 그 보도 프레임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제목에서 노조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더라도 경제 위기, 생산 차질, 주주 피해, 국가 경쟁력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단어는 결국 간접적으로 노조를 압박하는 그런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쟁 중 하루 수천억 손실, 주주 피해, TSMC 반사이익 같은 표현도 사실상

0: 노조를 위협 요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이처럼 노조 책임론을 강조하는 언론사들은 대체로 경제지들과 보수 일간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객사 이탈, 공급망 불안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노조를 비합리적, 무책임, 국가 경쟁력 훼손 주체로 묘사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1: 네.
0: 이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권이나 교섭권 이런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언론의 반노동 정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방송에도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1: 네.
0: 오늘 내일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노골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불공정한 언론 태도다, 언론 보도다라고 생각되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3: 네, 이번 주에는 김준우의 뉴스 장면 승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1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1: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가장 먼저 짚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건가요?
3: 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론조사를 언급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선정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1: 네.
3: 4월 28일 방송에서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다뤘는데요. 두 후보 간 격차가 아주 근소한 단위 수치를 가져와서 선거 판세를 묻는 데 활용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 대해 출연자 한 명이 유선전화 25%를 반영한 여론조사를 무겁게 받아들이진 않는다. 급한 사람이 있으니 만들어낸 여론조사라며 여론조사의 방법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타당한 지적으로 보이는데요.
1: 네.
3: 우리나라의 유선전화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유선전화 비율이 높을수록 고령층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3: 최근에는 유선전화를 15%대 비중으로 반영한 여론조사에 대해 그 비중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언급된 여론조사처럼 유선전화 응답자를 25% 반영할 경우 특정층을 과대대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3: 그래서 여론조사를 소개할 때 방법론 측면에서 논란이 없을 만한 그리고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좋겠습니다.
1: 요즘 정말 말씀처럼 집에서 유선전화를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3: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선, 무선의 비율 등 조사 방식에 따라서 같은 날 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제각각일 때가 있는데요.
1: 네.
3: 그래서 여론조사를 소개할 때는 하나의 수치만 제시하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복수의 조사들을 함께 제시해서 청취자가 그 경향성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1: 네.
3: 또 이날 한 출연자가 얼마 전까지는 격차가 두 자릿수였는데 좁혀지고 있다라며 추세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다른 출연자가 같은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추세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비교할 때는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여야 한다는 뜻으로 맞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1: 네.
3: 다만 이 교통정리를 진행자가 아니라 출연자가 했다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앞서 지적했듯 방법론적으로 한계가 있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왔고 또 이를 문제적 방식으로 비교하는 출연자의 발언까지 자칫 듣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1: 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3: 네, 지난 2주 동안 선거와 함께 공소취소 특검법도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관련 인터뷰에서 이 특검법이 왜 나오게 됐는지

0: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아쉬웠는데요. 찬반 양측의 강한 발언은 이어졌지만 정작 청취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맥락과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월 4일 방송에서는 특검법에 찬성하는 민주당 쪽 출연자가 선임 공로할 일들이 검사들에 의해 자행됐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자 국민의힘 출연자는 선임 공로할 일이 없었다는 게 다시 입증됐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다른 출연자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히틀러 정권이다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임 공로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 5월 8일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특검법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때 진행자는 별다른 재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청취자들을 위해서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더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바로 다음 그 박주민 의원 출연 이후에 이어진 바로 다음 코너에서 진행자는 박주민 의원만 스탠스가 다르다라고 했고, 이 코너에 출연한 출연자는 박주민 의원이 강성파가 된게 아닌가 등의 발언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과 의문은 박주민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묻고 확인하고 재질문을 통해서 제기됐어야 하는데요. 정작 당사자가 떠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청취자 입장에서는 좀 의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소시효 특검법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검증하거나 핵심 쟁점을 설명하기보다는 감정적인 공방에 마이크를 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즉, 출연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구조였지, 청취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짚어주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1: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신 부분도 있었을까요?
0: 네, 5월 6일 방송에서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권영국 정의당 후보를 인터뷰했는데요. 후보자가 출마한 서울 지역의 현안뿐만 아니라 선거 제도의 문제까지 다뤘다는 점에서 정보 가치가 높은 인터뷰였습니다. 특히 결선 투표제 미도입 등 소수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선거 제도의 문제를 질문한 점도 의미가 있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런 질문이 제도의 피해를 호소하는 소수 정당 후보에게만 향했다는 점입니다. 권 후보가 문제라고 지적한 현재 선거 제도가 유지되는 데는 거대 여야의 탓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대 양당에게도 관련 질문을 할 법하지만 대부분 단일화 여부나 상대 후보 공격 등 정쟁 중심의 질문이 주를 이뤄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부분 하나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0: 네, 4월 30일 방송의 고정 코너인 철새의 눈에서 출연자가 비속어가 포함된 줄임말과 유행어를 사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에게 컨설팅을 제안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눈치가 없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우 후보의 주장이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비속어가 포함된 줄임말을 두 차례 사용했습니다. 줄임말의 형태이긴 했지만 비속어가 포함된 표현은 공적인 방송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박채린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한 주간의 문화계의 소식을 체크해보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조한 UID 상무와 안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체부가 불법 웹툰, 웹소설 유포 사이트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3: 시행 첫날부터 상징성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 문체부가 뉴토끼 등을 포함해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서 긴급 차단 명령을 내렸고요.
1: 네.
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통지를 받으면

0: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구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도메인들을 계속 또 바꾸고 있거든요. 미러 사이트를 만들고 그 서버를 계속 우회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부가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도 최대한 수명을 단축시키겠다는 취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사실 이 불법 복제 사이트 단속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데 이번에 긴급 차단 명령이 말씀처럼 처음 활용이 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작권법이 바뀌기 전의 조치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0: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속도와 권한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문체부가 직접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접속 차단을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적발하면 즉시 접속 차단을 할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근데 심의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차단 후에 다시 5일 이내에 정식 차단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차단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정리하자면 예전에는 심의 후 차단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차단을 먼저 하고 사후 심의에 가까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즉시 차단을 하고 사후 심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처벌을 높이면 이런 불법 복제를 하려는 사람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지금
0: 네.
1: 현재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 최대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0: 이제 26년 8월 11일부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벌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알려져 있는데요. 또 고의적 침해, 권리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걸리면 도메인 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실질적으로 커지면 운영자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에는 광고주라든지 결제대행, 서버 제공, 도메인 관련 사업자들도 이 리스크를 모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들이 무료로 웹툰과 웹소설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0: 네.
1: 이들의 주요 수입원은 뭔지도 궁금해요.
0: 주 수입원은 보통 광고예요.
1: 광고요.
0: 그리고 불법 도박, 그러니까 성인, 가상자산, 고위험 금융상품, 그다음에 불법 게임 광고 같은 회색지대 광고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 이런 광고에 대한 수익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로 제휴 마케팅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얻어내고요. 또 일부 사이트 같은 경우는 후원이라든가 유료 회원, 그리고 최근에 텔레그램 같은 데 커뮤니티에서 이제 운영을 한다든지 악성 코드를 유포한다든지 개인정보 수집 같은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것보다 이 광고 수익줄을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정의감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운영되는 거거든요. 돈이 안 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일들을 벌어지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1: 도메인만 바꿔서 다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두더지 잡기 같은 소모전만 계속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돼요. 어떻게 보시나요?
0: 맞습니다. 결국엔 두더지 잡기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문체부에서도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 사이트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긴급 차단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결국엔 두더지 잡기니까 소용없다가 아니라 이 두더지의 생존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불법 사이트가 한번 뜨면 몇 달, 몇년 동안 운영돼서 막대한 트래픽을 가져갔는데 계속 도메인을 바꾸더라도 발견되면 즉시 차단하고 이런 주기가 짧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차단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등록 기간, 도메인 등록 기간, CDN, 호스팅, 광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소형 플랫폼들과 접속을 공조를 같이 해서 결국엔 이런 서비스 자체가 안될수 있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정말 공무원분들이 이런 불법 사이트들을 단속하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불법 사이트들이 폐쇄된 후에 긍정적인 신호들은 없었나요?
0: 이게 사실 합법적인 사용량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사이트는 습관적으로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대체제가 막히면 많이 찾아봅니다. 일단 불법 사이트를 또 찾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 합법 사이트

0: 대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전부가 이동하기는 어렵고요.
1: 네.
0: 어떻게든 대체재를 또 찾아요. 불법 사이트들에
1: 해서
0: 네. 네. 일부 소비 자체를 줄일 수는 있지만 합법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불법 사이트가 막혔다가 아니라 고객들을 좀 더 이런 합법적인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전략들을 새롭게 작성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사이트가 폐쇄가 되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작가들이 그 증거를 찾아 모으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부분도 전해지거든요. 좀 그래도 빠른 어떤 대응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0: 사실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차단을 하기 위해서
1: 네.
0: 근데 증거 보전 절차도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 한국저작권보호원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이 차단 직전 해당 사이트의 URL이라든가 게시물 목록, 화면 캡처, 업로드 시간, 트래픽 정보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급 차단과 증거 보존이 한 세트가 되어야 이제 작가들이나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좀 더 정교하게 이 법이 좀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한편 그 K-드라마 쪽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중국에서는 공식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뷰 사이트에는 별점이 1만 개가 넘게 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는 어떤 방증일 텐데 K-드라마 저작권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0: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빠르게 이제 중국에 한국 콘텐츠가 정식으로 유통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한한령 이후로 한국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1: 없군요.
0: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거를 차단하거나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국 콘텐츠가 다시금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유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출판사에서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딸깍 콘텐츠라고 하더라고요. 그 AI를 활용해서 만든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자,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0: 네. 그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요.
1: 네.
0: 사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A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참여가 된 콘텐츠인지 100% 제작된 건지 아니면 AI가 뭐 일부 이제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마지막에 어떤 작가가 AI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야 예를 들면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 소비자들도 시청자들도 아니면 구독자들도 그 콘텐츠를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보니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 딸깍 콘텐츠라는 게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써낸 책을 말하는 건데
0: 네.
1: 그 AI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100% AI를 활용해서 쓴 책인지 아니면 일부 도움을 받아 쓴 건지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조한 UID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록시트의 Listen to Your Heart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청년이 집값 20%만 내면 나머지는 공공이 부담하는 서울 내 집 도입을 약속하는 등 부동산 공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당은 거듭 폭행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장동혁 대표는 접대부 나오는 술집에서 경찰을 두들겨 패고 외박 강요했냐는 간단한 질문에 답도 못한다고 지적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폭행을 5.18 때문으로 미화시키는 게 진보의 품격이냐고 비판했습니다.
2: 공직 후보자라면 과거의 잘못과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1: 장외 공방전은 격화하고 있지만 정원호와 오세훈 두 후보가 나서는 TV토론회는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 밤 11시에 딱 한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전북을 찾아 정부와 여당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원민심을 재차 공략했는데 논란 끝에 출마를 철회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4: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후폭풍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단식까지 했던 안호영 의원 손을 잡고 원팀 정신으로 이원택 후보에게 힘을 모으자고 외쳤습니다.
5: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4: 똘똘 뭉치자는 지도부 호소에도 현장 분위기가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았는데 안 의원은 이런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6: 많은 도민들께서도 여전히 아쉬움과 또 비판의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정 대표 테러 모의 의혹까지 불거질 만큼 당 균열상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모습입니다.
7: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충청을 찾아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당권파 윤용근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8: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제대로 된 투사가 필요합니다. 윤용근을 부른 것은 대한민국이 불러낸 것입니다.
4: 장 대표는 윤어게임 논란 끝에 백의 종군을 선언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따뜻하게 90도 인사의 눈길을 끌었는데 정 전 실장은 내란을 화두로 이재명 정부를 저격했습니다.
9: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지우고 자기 재판을 없애는 짓.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란입니다, 여러분.
4: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성동 지역에서 민생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어 바닥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10: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천에서 파생된 성난 호남 민심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헌불발 책임론에 당혹스러운 장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정부가 주관하는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거행됩니다. 5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열린

0: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의 3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6도, 대전 15도, 창원은 1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평년보다 5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이른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0: XS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YTN, XSFM,
1: 사랑해요.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사흘 앞두고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합니다. 사실상 파업 전 마지막 단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재개합니다. 협상 재개가 결정되자마자 양측은 바로 사전 만남을 진행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사측은 노조 입장을 수용해 대표교섭위원을 김영로 부사장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 팀장인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했고 노조도 교섭과정 이해도를 위해 김 부사장이 조정에는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노사가 두 차례 사후조정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틀에 걸쳐 노사를 직접 만나는 등 대화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한가족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중재와 총수의 메시지가 노사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5: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4: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사후조정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6: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4: 성과급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단판에서 그동안 팽팽히 맞서던 노사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청와대는 오늘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정부는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민석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걸 두고는 총리의 발언이 정부 공식적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이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승우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어제 공지를 통해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여명규 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의 요청으로 이틀 연속 비공식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사측이 1차 사후조정 때 중노위가 제안한 것보다도 후퇴한 안건을 제시한 뒤 리더십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며 자신은 이를 납득할 수 없고 오늘 사후조정에서도 변화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측이 정부가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조합을 압박하고 있는데 굴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은 바로 성과급 기준입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어디까지 노동의 성과를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7: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제도를 고정 비율 방식으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DS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현재 연봉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사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를 기준으로 한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SK하이닉스에서 운영 중인 영업이익의 10% 성과급을 근거로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 하이닉스는 영업이 10%로 고정을 했고요. 그걸 10년 제도화시켰습니다.
7: 최근 노동계에서는 성과급 기준을 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의 N%로 하자는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자동차와 HD 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기업의 본업 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0: 외부 변수도 함께 반영된다는 주장입니다.
1: 충분한 반도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최대치는 소위 판매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나타나게 된
0: 특히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 등을 토대로 성장한 만큼 성과를 특정 주체만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2: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중앙과 지방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0: 결국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성과를 누구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위기와 관련해 노조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논평을 내고 중노위 사후조정회의까지 결렬되자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일방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이를 귀족 노조를 넘어선 황제 노조 투쟁으로 규정하고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긴급조정권이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과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돼 왔다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하는 건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도 우려했습니다.

0: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나 방사능 수치 변화는 없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아부다비 공보국은 SNS 게시물을 통해 알 다프라 지역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전력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응했다며 이 화재는 드론 공격으로 인한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능 안전 수치에도 영향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라카 원자는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원전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UAE 정부는 이번 공격의 주체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테러 공격에 대응할 전적인 권한이 있다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수단을 강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경제와 외교 모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국무부는 미중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품목의 관세를 같은 규모로 인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항공기 구매 계획을 도출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항공기를 얼마나 구매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방중기간 사진을 잇따라 올리며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회담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만큼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금융기업 경영진을 대거 대동하고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의 구체적인 합의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맥 중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전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 약속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시 주석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발언은 중국의 원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폭풍전의 고요라며 이란을 공격하는 이미지들을 올렸습니다.
2: I'm not going to be much of a patient. No, I'm not. They should make a deal.
1: 이런 가운데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미국과의 평...

0: 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젯밤 통화를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6: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소통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듣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 무역 합의, 한반도와 중동 정세 논의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화답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공개한 상황.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한 것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미 정상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통화에서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결과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도 화두로 올렸습니다.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평가하며 중동의 평화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에서 15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배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17일 미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회담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며칠 내 나올 거라며 그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이 중국 특사로 임명됐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타스닌 통신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마수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해 갈리바프 의장을 중국과 현안을 다룰 특사로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갈리바프 의장이 중국과 관련해 이란 내 다양한 국가기관을 총괄하는 조정자 역할을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자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신중하지 못하면 미중 양국 관계가 위험할 수 있다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7: 타이완에 무기를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타이완 정부와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8: 那我想很多东西都留待在后面再继续确证，好吧？像他谈话的一个真实的用意是什么，我想都还要再去了解。
7: 미국의 타이완 안보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9: 台湾不能例外，也不会例外。台美军售不仅明载于台湾关系法里，美国对台湾的安全承诺更是对区域威胁的共同核阻力。
7: 하지만 트럼프는 타이완 무기 판매를 시진핑 주석과 자세히 논의했다고 공개, 레이건 시절부터 44년간 이어진 미국의 정책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 Detail,
7: 무엇보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타이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대의 무기 판매 승인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추가로 21조 규모의 2차 승인을 앞두고 재고할 수 있다는 트럼프 발언이 나오자 타이완 집권당의 고심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반면 미국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세트를 제시한 중국은 타이완 문제 불개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당 기관지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0: 안정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억지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결코 희생되거나 거래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형훈 기자입니다.
1: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외벌이 기준 4인 가구는 월 납부액 32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한 명을 더한 5인 기준을 적용해 3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12억 원을 초과한 250만 명입니다.
2: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26억 이상이 되는 배당 수익률은 연 2%를 또 가정했을 때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1: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21일 창세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만큼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사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교섭을 재개키로 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사 합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 카드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타협을 압박했습니다. 강진훈 기자입니다.
3: 휴일 오전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4: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3: 그동안 이루어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강조하며 재개될 교섭에선 성과를 꼭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 최고위 인사인 김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정부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노동계 등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최후의 수단까지 거론한 건 파업 손실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원판, 웨이퍼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5: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3: 청와대는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힘을 싣고 노사 간 타협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0: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어제 나는 그의 전부였는데 오늘은 지나간 여인이 돼요. 여왜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4일 앞두고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합니다. 사실상 파업 전 마지막 단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재개합니다. 협상 재개가 결정되자마자 양측은 바로 사전 만남을 진행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사측은 노조 입장을 수용해 대표교섭위원을 김영로 부사장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 팀장인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했고 노조도 교섭과정 이해도를 위해 김 부사장이 조정에는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노사가 두 차례 사후조정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틀에 걸쳐 노사를 직접 만나는 등 대화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한가족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중재와 총수의 메시지가 노사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5: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4: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사후 조정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6: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4: 성과급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단판에서 그동안 팽팽히 맞서던 노사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라며 이를 막기 위해 긴급 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담화에 앞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이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승우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어제 공지를 통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규 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의 요청으로 이틀 연속 비공식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사측이 1차 사후조정 때 중노위가 제안한 것보다도 후퇴한 안건을 제시한 뒤 리더십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며 자신은 이를 납득할 수 없고 오늘 사후조정에서도 변화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은 바로 성과급 기준입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어디까지 노동의 성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7: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제도를 고정 비율 방식으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DS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현재 연봉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사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를 기준으로 한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SK하이닉스에서 운영 중인 영업이익의 10% 성과급을 근거로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 하이닉스는 영업이 10%로 고정을 했고요. 그걸 10년 제도화시켰습니다.
7: 최근 노동계에서는 성과급 기준을 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의 N%로 하자는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기업의 본업 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제품을 팔아 얻은 본업의 수익을 뜻하는 반면 단기 순이익은 세금과 이자 비용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 이익입니다. 노동계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직접 반영되는 지표가 영업이익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온전히 노동의 성과로만 볼 수 있느냐를 두고는 반론도 나옵니다.
9: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경영 판단에 따라 미리 떼어가는 행위는 이 법정 순서를 무시하고 재무, 회계, 세무,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7: 영업이익에는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경영진의 투자 결정과 시장 상황, 환율 같은 외부 변수도 함께 반영된다는 주장입니다.
10: 충분한 반도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최대치는 소위 판매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나타나게 된
7: 특히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 등을 토대로 성장한 만큼 성과를 특정 주체만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6: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중앙과 지방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7: 결국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성과를 누구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0: 평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지난해 발표한 한미통상안보협상 결과 공동성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가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3년 연속 베이징을 찾는 건데 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 나흘 만이라 중국의 외교적 존재감을 한층 키우는 방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중국 외교부는 푸틴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중러 정상회담과 지난해 전승절 열병식 참관에 이어 3년 연속 푸틴의 베이징 방문입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중 정상은 무역 질서와 타이완 문제, 이란 전쟁 종전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 논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듣고 미중 관계의 흐름을 가늠해 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미러 정상을 같은 달 잇따라 맞이하는 전례 없는 외교 무대를 연출하면서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2: 미국과 러시아의 얘기를 이제 들어본 다음에 이란 문제에 관해서 자신들이 어떤 뭐 태도를 취할지 결정할 것 같고요.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마치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 대신에 중국이 전 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어떤 저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 차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트럼프와 푸틴의 연쇄적인 베이징 방문은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 관계를 관리해 나가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은 강화하는 외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가 주시하는 외교 무대를 만들어 존재감을 키운 만큼 정상 외교의 성과도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을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원전 안전에도 이상이 없었지만 누가 공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드론 공격을 받은 곳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2시쯤 아부다비 공보국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선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원자력규제청 역시 이번 화재가 필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 직원들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2024년 4월 4개 호기가 전면 가동되면서 현재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서쪽 해안에 있는 곳으로 수도 아부다비에서 25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에 대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바라카 원전이 표적이 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도 아랍에미리트는 드론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불과 10여일 전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이 푸자이라 항구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지난달 초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본토 시설을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에선 뉴스 진행 도중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총까지 발사했습니다. 만약 휴전이 깨지고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0: 경우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타격 1순위로 꼽힙니다. 이번 드론 공격이 자칫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휴전을 깨뜨리는 도화선이 되진 않을지 중동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24 시작합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젯밤 통화를 했습니다.
8: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9: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소통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듣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 무역 합의, 한반도와 중동 정세 논의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화답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공개한 상황.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한 것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미 정상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0: 않았습니다. 어제 통화에서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결과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도 화두로 올렸습니다.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평가하며 중동의 평화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1: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미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미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조건도 대체로 돼 있고 시점도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어제 KBS 1호 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시기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두고 5년에서 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근접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군과 군이 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둘러싼 미국과의 안보 협상에 대해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농축 재처리와 핵잠 관련 협의가 본격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걸 두곤 출구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주 부분적인 영향이 있고 이 부분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미 간의 정보 협력과 북한 관련 정보 교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을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원전 안전에도 이상이 없었지만 누가 공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드론 공격을 받은 곳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2시쯤 아부다비 공보국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선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원자력규제청 역시 이번 화재가 필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 직원들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2024년 4월 4개 호기가 전면 가동되면서 현재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서쪽 해안에 있는 곳으로 수도 아부다비에서 25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에 대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바라카 원전이 표적이 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도 아랍에미리트는 드론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불과 10여일 전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이 푸자이라 항구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지난달 초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본토 시설을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에선 뉴스 진행 도중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총까지 발사했습니다. 만약 휴전이 깨지고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타격 1순위로 꼽힙니다. 이번 드론 공격이

0: 내인은 이 회의에서 대부분의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고 증시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에 따라 주식 거래와 펀드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IRNA는 이번 주 중반, 로이터통신은 19일에 이란 주식시장이 다시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거의 80여 일 만입니다. 이란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조치는 지난달 테헤란 국제공항의 운항 재개 조치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휴전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판단 속에 이란 사회가 정상화하는 모습을 국내외에 보여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25일부터 테헤란에서 4개 해외 도시로 갈 수 있는 노선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국제선 운항 재개 이틀 만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하늘길 추가 봉쇄에 나섰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란 항공사의 항공유와 기내식, 항공기 정비 등을 지원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안 하면 제3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 역시 지속 가능성은 휴전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휴전이 끝나고 군사적 충돌이 재개될 경우에는 이란의 자본시장 정상화 조치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지 않을 경우 군사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2: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 이미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형훈 기자입니다.
3: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외벌이 기준 4인 가구는 월 납부액 32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한 명을 더한 5인 기준을 적용해 3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12억 원을 초과한 250만 명입니다.
4: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26억 이상이 되는 배당 수익률은 연 2%를 또 가정했을 때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3: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사람의 부자.
1: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은 바로 성과급 기준이죠. 노조는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비슷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다만 영업이익을 어디까지 노동의 성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제도를 고정 비율 방식으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DS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현재 연봉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사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를 기준으로 한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SK하이닉스에서 운영 중인 영업이익의 10% 성과급을 근거로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 하이닉스는 영업이 10%로 고정을 했고요. 그걸 10년 제도화 시켰습니다.
5: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3: 최근 노동계에서는 성과급 기준을 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의 N%로 하자는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기업의 본업 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제품을 팔아 얻은 본업의 수익을 뜻하는 반면 단기 순이익은 세금과 이자 비용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 이익입니다. 노동계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직접 반영되는 지표가 영업이익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온전히 노동의 성과로만 볼 수 있느냐를 두고는 반론도 나옵니다.
6: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경영 판단에 따라
0: 민경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6: 재무, 회계, 세무,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3: 영업이익에는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경영진의 투자 결정과 시장 상황, 환율 같은 외부 변수도 함께 반영된다는 주장입니다.
7: 충분한 반도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0: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7: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최대치는 소위 판매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나타나게 된
3: 특히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 등을 토대로 성장한 만큼 성과를 특정 주체만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8: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0: 김민석 중앙과
8: 지방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3: 결국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성과를 누구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 재개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사 합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긴급 조정 카드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타협을 압박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9: 휴일 오전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8: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9: 그동안 이루어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강조하며 재개될 교섭에선 성과를 꼭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 최고위 인사인 김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8: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정부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노동계 등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최후의 수단까지 거론한 건 파업 손실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원판, 웨이퍼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5: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이고
2: 강희정 청와대 소속 대변인입니다.
5: 460만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9: 청와대는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힘을 싣고 노사 간 타협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이렇게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간부가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송희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부위원장은 어제 저녁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정부의 긴급조정이 들어온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파업은 강행하자며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이 노조의 마지막 기회이고 두 번 다시 이번 같은 화력은 없을 거라며 꺾여서는 안 된다고 조합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어 회사를 분사할 각오로 말한다거나 이번에 꺾이면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는 식의 극단적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젯밤 통화를 했습니다.
2: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소통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듣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 무역 합의, 한반도와 중동 정세 논의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화답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0: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도 화두로 올렸습니다.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평가하며 중동의 평화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1: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담 성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2: 백악관은 또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간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도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이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과 관련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미 규제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미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에서 가금류 수입도 재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 3년 연속 베이징을 찾는 건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나흘 만이라 중국의 외교적 존재감을 한층 키우는 방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중국 외교부는 푸틴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중러 정상회담과 지난해 전승절 열병식 참관에 이어 3년 연속 푸틴의 베이징 방문입니다.
4: 우리는 서로 첫 번째로 방문하는 좋은 전통을 세웠습니다. 이는 상호 중요성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우린 서로 상대방 국가가 주최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 행사에 참석해 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3: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중 정상은 무역 질서와 타이완 문제, 이란 전쟁 종전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 논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듣고 미중 관계의 흐름을 가늠해 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미러 정상을 같은 달 잇따라 맞이하는 전례 없는 외교 무대를 연출하면서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5: 미국과 러시아의 얘기를 이제 들어본 다음에 이란 문제에 관해서 자신들이 어떤
4: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입니다.
5: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마치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 대신에 중국이 전 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어떤 저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 차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트럼프와 푸틴의 연쇄적인 베이징 방문은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 관계를 관리해 나가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은 강화하는 외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가 주시하는 외교 무대를 만들어 존재감을 키운 만큼 정상 외교의 성과도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지 않을 경우 군사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2: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을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원전 안전에도 이상이 없었지만 누가 공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드론 공격을 받은 곳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2시쯤 아부다비 공보국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발전기에서 화재

0: 피해가 발생했는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선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원자력규제청 역시 이번 화재가 필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 직원들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2024년 4월 4개 호기가 전면 가동되면서 현재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서쪽 해안에 있는 곳으로 수도 아부다비에서 25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에 대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바라카 원전이 표적이 된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도 아랍에미리트는 드론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불과 10여일 전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이 푸자이라 항구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지난달 초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본토 시설을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에선 뉴스 진행 도중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총까지 발사했습니다.
1: 정렬하세요.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조준하겠습니다. 시선 정렬하고 숨 참으세요.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0: 만약 휴전이 깨지고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타격 1순위로 꼽힙니다. 이번 드론 공격이 자칫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휴전을 깨뜨리는 도화선이 되진 않을지 중동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3: 이미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4: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외벌이 기준 4인 가구는 월 납부액 32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한 명을 더한 5인 기준을 적용해 3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12억 원을 초과한 250만 명입니다.
5: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26억 이상이
6: 송경주
5: 되는
6: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5: 배당 수익률은 연 2%를 또 가정했을 때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4: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수 있고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전북을 찾아 정부 여당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1: 국민의힘은 중원 민심을 재차 공략했는데요. 논란 끝에 출마를 철회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후폭풍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단식까지 했던 안호영 의원 손을 잡고 원팀 정신으로 이원택 후보에게 힘을 모으자고 외쳤습니다.
3: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4: 정청래 후보입니다. 민주당 대표입니다.
2: 똘똘 뭉치자는 지도부 호소에도 현장 분위기가

0: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았는데 안 의원은 이런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1: 많은 도민들께서도 여전히 아쉬움과 또 비판의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정 대표 테러 모의 의혹까지 불거질 만큼 당 균열상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모습입니다.
2: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3: 강진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2: 테러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충청을 찾아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당권파 윤용근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4: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제대로 된 투사가 필요합니다.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것은
4: 대한민국이 불러낸 것입니다.
0: 장 대표는 윤어게임 논란 끝에 백의종군을 선언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깍듯하게 90도 인사의 눈길을 끌었는데 정 전 실장은 내란을 화두로 이재명 정부를 저격했습니다.
5: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3: 정진석 전 대통령
5: 자기
3: 비서실장입니다.
5: 죄를 지우고 자기 재판을 없애는 짓.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란입니다, 여러분.
0: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성동 지역에서 민생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어 바닥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6: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천에서 파생된 성난 호남 민심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헌불발 책임론에 당혹스러운 장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7: 서울시장 양당 후보들은 GTX-A 삼성역 구간 부실 시공 논란을 두고 공수를 전환했습니다.
8: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시공사 과실을 정쟁으로 이용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흰색 안전모를 쓴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삼성역의 GTX-A 노선 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 오류와 관련한 상황을 직접 살폈습니다.
10: 안에 들어가야 될 철근이 반만 들어갔으니
9: 철근 누락을 순살 시공으로 규정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고도 직격했습니다.
10: 서울시의 무책임한
3: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10: 그대로
3: 후보입니다.
10: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 정원호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인 오선 이인영 의원은 진상규명에서 나아가 법적 책임까지 물을 거라며 고공사격에 나섰습니다. 또 2006년 처음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후보 대신 새 얼굴 정원호 후보의 힘을 싣자고 외쳤습니다.
11: 일 잘하는 시장 대 말만 하는 시장. 오세훈 시장은 내란 세력과 함께
3: 이인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11: 마땅합니다.
9: 31년 전 폭행 전과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 후보 측이 일종의 공수 전환에 나선 셈인데 오세훈 후보는 철근 누락 공세는 괴담이자 음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시 안전체계 안에서 건설사가 스스로 과실을 발견하고 보강까지 마친 사안을 뒤늦게 정치 쟁점화한다는 겁니다.
12: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정원호 후보.
3: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2: 토끼는 모양이다.
9: 오 후보는 무주택 청년이 집값 20%만 내면 나머지는 공공이 부담하는 서울 내 집 도입을 약속하는 등 부동산 공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당은 거듭 폭행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장동혁 대표는 접대부 나오는 술집에서 경찰을 두들겨 패고 외박 강요했냐는 간단한 질문에 답도 못한다고 지적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폭행을 5.18 때문으로 미화시키는 게 진보의 품격이냐고 비판했습니다.
13: 공직 후보자라면 과거의 잘못과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3: 대변인입니다.
9: 장외 공방전은 격화하고 있지만 정원호와 오세훈 두 후보가 나서는 TV토론회는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 밤 11시에 딱 한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7: 만약 오는 6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선된다면 초선일까요? 재선일까요?
8: 선수 규정은 국회법에도 없어 추 유권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번 6.3 선거에서 쓰일 수 있는 헌정사 첫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1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년 전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생애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0: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고 5년간 피선거권도 잃었습니다. 조 대표 의석은 혁신당 비례대표 13번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승계받았습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탄핵,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격동기 속에 조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1: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2: 조국 혁신당 대표입니다.
1: 민주진보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0: 곧장 혁신당 수장에 복귀한 조 대표는 6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도전장을 던졌고 민주당 적자를 자처하며 새몰이에 한창입니다. 16일 뒤 선거에서 만약 조 대표가 당선된다면 초선일까 재선일까. 국회법에는 당선인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당선증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라고 돼 있을 뿐 선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22대 임기인 만큼 의정활동 기준이면 초선, 당선증 기준이면 재선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면서 실제 당선된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유권 해석을 미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같은 임기에 두 차례 당선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인데 의원직 박탈부터 사면 복권, 재출마까지 조 대표 같은 압축적인 경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헌정사 첫 기록에 도전하는 후보들 또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이긴다면 민주당 계열로는 처음 보수 텃밭 대구시장에 깃발을 꽂게 되고 제명된 김관영 후보가 전북지사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으로선 민선 30년 역사상 최초로 호남 단체장을 내주는 불명예를 쓰게 됩니다. 또 경기지사 추미애, 양양자 후보 등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3: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정 대표와 함께 일부 당대표에 대해서 예정했던 신변 보호를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른다며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정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5: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6: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5: 그렇다고 제가 활동을 중지할 수도 없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겠습니다.
4: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치 관련 SNS 단체방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정 대표 암살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모의 시점과 용의자 신원증을 확인하고 적용 혐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예정됐던 신변 보호 조치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전담 신변 보호팀을 조기 가동했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조기 신변 보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를 사양한 만큼 기존 계획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각 정당이 지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활동 시점은 당 측과 조율 중이라며 다른 정당 역시 희망 의사가 파악되면 신변 보호팀 조기 가동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한 달여 전 집안 치마로 대규모 보수 공사가 진행됐던 부산 내성 지하차도 진입로가 또다시 통제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경유 500리터가 도로에 유출돼 3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막고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경찰차가 도로 일부를 막으면서 주변 차선은 극심한 정체를 빚습니다. 부산 내성 지하차도 진입로가 통제된 건 휴일 오전. 도로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인데 지난달 4일 집안 치마 현상이 나타나 대규모 보수공사가 진행됐던 곳입니다. 부산시는 당시 지하에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뒤로도 도로 상황을 계속해서 살피는 중이었고 이번에도 큰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8: 약간 저 울렁임이 있고 뭐 이런 정도라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 관찰을 하면서 아 이게 이제 일정 시기가 되면 이거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네요.
7: 다만 민원 신고가 이어져 이번 기회에 도로를 보수하기로 했고 월요일 출근길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바뀌었습니다. 도로 위에 깔린 수많은 하얀색 천은 기름을 머금는 흡착부입니다. 유출된 경유 500리터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한쪽 도로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당국은 도로가 미끄럽지 않도록 모래도 뿌렸고 사고 발생 3시간 뒤인 오전 10시쯤 도로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에 실은 기름통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바닥에 떨어진 거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검은 연기로 뒤덮인 곳은 염소 1,400마리를 키우던 농장입니다. 1시간 반 만에 불길은 잡았지만 농장 전체가 잿더미로 변한 뒤였습니다. 사육 중이던 염소를 농장 밖으로 빼냈지만 200마리가 폐사했고 불을 직접 끄려던 농장 주인도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1: 서울 종로경찰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 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1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수요 시위 현장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위안부는 거짓말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발언별 혐의를 다시 검토한 경찰은 이들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돈을 받고 남의 집을 찾아가 협박성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협박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아파트 출입문과 벽면에 빨간색 레커치를 하고 간장 등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8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대신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 쪽에 영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법률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전문가가 인공지능만을 이용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민형사 분쟁을 모두 이긴 사례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1: 변호사 A씨를 선임했던 박장호 씨는 의견서 작성을 놓고 마찰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해임 직후 생각지도 못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내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A 변호사는 박 씨의 항의 방식이 협박이라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2: 나는 이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3: 법무법인 상대 나 홀로
2: 변호사
3: 소송
2: 때문에 사건이 두
3: 당사자입니다.
2: 개가 더 늘어났네 하면서 엄청난 그 배신감과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1: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부담스럽다며 변호사 수임을 거절당하길 두 차례 박 씨는 나 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결과는 박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하고 민사소송에서도 박 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박 씨가 활용한 무기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고소장 분석부터 법리 검토, 각종 서면 작성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밀착 보좌했습니다. 소장을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뽑아냈습니다. 백미는 상대의 허점을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변호사 A씨가 작성했던 의견서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된 녹취록을 찾아냈고, 계약서의 날짜와 서명 누락까지 포착했습니다. 법률가도 놓친 실수를 인공지능이 잡아낸 겁니다.
2: 이런 법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절대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가 보다. 나조차도 이렇게 변호사를 상대로 이겼네? 라는 되게 신기함이 들었어요.
1: 비록 소액 사건이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비전문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승소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자살을 막기 위해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때로는 생명부지의 타인이 건넨 말 한마디가 벼랑 끝에선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0: 하는데요. 한 고등학생의 사연을 윤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차가운 난간 위에 올라 세상을 등지려고 한 순간 낯선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학생을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꼭 찾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제보를 보내온 학생을 YTN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10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양은 학업 부담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무작정 마포대교를 찾았습니다.
2: 난간에 올라가는 순간 아저씨가 저를
3: A양입니다.
2: 부르셨어요. 울것 같은 목소리로 학생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고 밥안 먹었으면 밥 먹으러 가자라고.
1: 이 한마디는 삶을 포기하려던 학생의 발걸음을 돌려세웠습니다.
2: 나를 위해 생각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된 A양은 당시 경황이 없어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수소문한 지 5개월째,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은인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YTN에 사연까지 보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건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그 이후 저는 조금씩 다시 삶을 붙잡아 보기로 했고, 지금은 경찰이라는 꿈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꿈 역시 그날 아저씨의 말이 없었다면 시작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 취재진은 당시 출동했던 지구대의 협조를 얻어 어렵게 남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현재 군인 신분인 남성은 학생과 만나는 대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잡아준 학생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며 어렵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6.3도, 습도는 61%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5시 35분입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14일 미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국가가 기존 강대국의 패권을 위협할 때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국제정치 용어입니다. 투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데요. 그는 그의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기존 패권국 스파르타가 신흥 강국 아테네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두 국가는 지중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후 2012년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미국과 중국 간 긴장관계를 설명하며 투키디데스의 이 주장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인용해왔는데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발언은 기존 패권국 미국과 신흥강국 중국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5월 18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아다지오 조수미가 부릅니다.

0: 5월 18일 월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다지오, 조수미가 불렀습니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를 새롭게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0: 지난주 조수미의 새 음반 컨티뉴엄이 발매됐습니다.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이 음반 발매와 함께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 20개 도시에서 데뷔 40주년 기념 투어도 시작했습니다.
1: 데뷔 4주년이 아닙니다. 40주년. 40년 동안 활동을 이어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까 1986년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0: 네, 정확히 말하면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입니다. 1986년 이탈리아 주세페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레토 주연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때가 23살이라고 합니다.
1: 이 조수미 씨가 이번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발매한 음반은 국내 창작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루마의 작품도 있고 K-POP 그룹 엑소의 수호와 함께 부른 곡도 있습니다.
0: 조수미는 정통 클래식 작품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곡을 노래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 무대에서 오페라 공연도 계속해서 이어갔고 이번 음반은 바로 이런 다양한 활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새 음반 중에서 골랐습니다. 이터널 피스, 영원한 사랑, 그리고 로망스, 조수미가 부릅니다.

0: 이터널 피스, 영원한 사랑, 그리고 로맨스, 조수미가 불렀습니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그룹 엑소의 수호와 함께 불렀네요.
1: 지난주 조수미의 데뷔 40주년 기념 음반 컨티뉴엄이 발매됐고, 음반 발매에 맞춰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 20개 도시에서 데뷔 40주년 기념 투어도 시작했습니다.
0: 보통 서울에서 시작해서 내려가는데 창원에서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첫 공연지로 창원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0: 아, 조수미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죠. 조수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콩쿠르를 만들기도 했는데 다른 콩쿠르와 달리 입상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 조수미는 후배 음악가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음반에서도 대다수의 곡이 이루마, 데니구 등 국내외 유명 작곡가와 협업한 창작곡입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이 음반에 재미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메들리, History of 수미조라는 노래입니다. 처음 시작이 조수미가 데뷔한 바로 그 오페라인 리골레토 아리아, 까로노메죠. 그리운 이름이요. 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헨델의 울게 하소서, 구너의 꿈속에 살고 싶어라, 푸치니의 오 사랑한 나의 아버지, 까치니의 아베마리아로 이어집니다. 곡 제목 그대로 조수미의 역사를 보여주는 곡입니다.
0: 그럼 이곡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정부는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인데요. 노조에서는 굴하지 않겠다면서 회사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노노 갈등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합니다.
4: 이란 전쟁의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도 빈손으로 돌아섰는데요. 조바심은 더 커진 분위기입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란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위협했는데요. 이스라엘과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3: 그럼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웹사이트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담긴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젯밤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향해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4: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된 3,600만 명이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리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4: 또 중국이 2028년까지 매년 25조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며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나왔네요.
5: 네, 백악관은 2시간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역사적 합의를 체결했다는 제목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동목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시진핑 주석도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걸 용납하지 않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전용기에서 시진핑 주석과 북한 관련 논의를 했다고 말했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그날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6: You know,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7: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조용하죠.
5: 미중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오늘 팩트시트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진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는 동의했지만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지금까지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압박에 앞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3: 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공을 들인 부분인데요. 농축산물 수출에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은데 관련 합의 내용도 공개를 했죠.
5: 네, 백악관은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연간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 소고기 시설 400여 곳의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가금류 수입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산업을 위한 성과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 약속을 포함한 수출 성과를 강조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8: Trade has been very strong. We're getting a lot of
7: 무역은 매우 강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 많은 대두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많은 일이 진행 중입니다. 보잉 항공기 200대를 약속했습니다. 큰 기종들입니다.
5: 하지만 기대했던 보잉 항공기 500대 수출엔 못 미쳤고 휘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부족감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는 표현에 그쳤습니다. 휘토류 생산과 가공 장비 기술의 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 사항을 다룰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미중 양국이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교역을 다루는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네, 이란 전쟁에 대한 논의 결과도 나왔습니까?
5: 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통행용 부과가 허용될 수 없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이란에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했고 그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그리어 대표는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접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타이완 해협에서 현상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미국의 타이완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이 와중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4: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을 포함해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원전 안전에도 이상이 없었지만 누가 공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드론 공격을 받은 곳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2시쯤 아부다비 공보국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선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원자력규제청 역시 이번 화재가 필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 직원들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0: 받아왔습니다. 불과 10여일 전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이 푸자이라 항구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지난달 초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본토 시설을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에선 뉴스 진행 도중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총까지 발사했습니다.
1: 정렬하세요.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조준하겠습니다. 시선 정렬하고 숨 참으세요. 신의 이름으로.
0: 만약 휴전이 깨지고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타격 1순위로 꼽힙니다. 이번 드론 공격이 자칫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휴전을 깨뜨리는 도화선이 되진 않을지 중동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3: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소통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듣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 무역 합의, 한반도와 중동 정세 논의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화답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공개한 상황.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한 것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미 정상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통화에서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결과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도 화두로 올렸습니다.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평가하며 중동의 평화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21일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만큼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사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번 교섭 재개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사 합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긴급 조정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사실상 타협을 압박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5: 휴일 오전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6: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1: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6: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5: 그동안 이루어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강조하며 재개될 교섭에선 성과를 꼭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 최고위 인사인 김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6: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정부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노동계 등의 반발을 살 수 있는

0: 는 최후의 수단까지 거론한 건 파업 손실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원판, 웨이퍼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1: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
2: 강희정 청와대 소속 대변인입니다.
1: 기업이기도 합니다.
0: 청와대는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힘을 싣고 노사 간 타협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강주론입니다.
3: 하지만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지부 간부는 조합원의 단체 대화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송희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부위원장은 어제 저녁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정부의 긴급조정이 들어온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파업은 강행하자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이 노조의 마지막 기회이고 두 번 다시 이번 같은 화력은 없을 것이라면서 꺾여서는 안 된다고 조합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어서 회사를 분사할 각오로 말한다거나 이번에 꺾이면은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도 내놨습니다.
4: 6.3 지방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텃밭 전북을 찾아 정부 여당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 견제고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원 민심을 재차 공략했는데 논란 끝에 출마를 철회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5: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후폭풍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단식까지 했던 안호영 의원 손을 잡고 원팀 정신으로 이원택 후보에게 힘을 모으자고 외쳤습니다.
6: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
7: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6: 의한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5: 똘똘 뭉치자는 지도부 호소에도 현장 분위기가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았는데 안 의원은 이런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8: 많은 도민들께서도 여전히
7: 안호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8: 비판의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정 대표 테러 모의 의혹까지 불거질 만큼 당 균열상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모습입니다.
9: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7: 강준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9: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충청을 찾아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당권파 윤용근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10: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0: 투사가 필요합니다. 윤용근을 부른 것은 대한민국이 불러낸 것입니다.
5: 장 대표는 윤호게임 논란 끝에 백의종군을 선언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따뜻하게 90도 인사에 눈길을 끌었는데 정 전 실장은 내란을 화두로 이재명 정부를 저격했습니다.
11: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7: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11: 자기 재판을 없애는 짓.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란입니다, 여러분.
5: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성동 지역에서 민생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어 바닥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12: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천에서 파생된 성난 호남 민심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헌불발 책임론에 당혹스러운 장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만약 오는 6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선된다면 초선일까요? 재선일까요? 선수 규정은 국회법에도 없어서 추후 유권 해석이 필요한데 이번 6.3 선거에서 쓰일 수 있는 헌정사의 첫 기록을 조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3: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년 전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생애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고 5년간 피선거권도 잃었습니다. 조 대표 의석은 혁신당 비례대표 13번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승계받았습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탄핵,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격동기 속에 조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14: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력이 남아 저는
7: 조국 혁신당 대표입니다.
14: 민주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13: 부장 혁신당 수장에 복귀한 조 대표는 6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도전장을 던졌고 민주당 적자를 자처하며 새몰이에 한창입니다. 16일 뒤 선거에서 만약 조 대표가 당선된다면 초선일까 재선일까. 국회법에는 당선인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당선증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라고 돼 있을 뿐 선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22대 임기인 만큼 의정활동 기준이면 초선, 당선증 기준이면 재선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면서 실제 당선된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유권 해석을 미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같은 임기에 두 차례 당선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인데 의원직 박탈부터 사면 복권, 재출마까지 조 대표 같은 압축적인 경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헌정사 첫 기록에 도전하는 후보들 또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이긴다면 민주당 계열로는 처음 보수 텃밭 대구시장에 깃발을 꽂게 되고 제명된 김관영 후보가 전북지사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으로선 민선 30년 역사상 최초로 호남 단체장을 내주는 불명예를 쓰게 됩니다. 또 경기지사 추미애, 양양자 후보 등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4: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관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줄줄이 내려집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재판도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을 박광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5: 12.3 계엄의 밤 당시 선포 1시간 반 전부터 대통령 집무실에 자리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행적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오는 21일 나옵니다.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고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묵살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핵심입니다. 탄핵 심판 등에서의 위증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6: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7: 없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입니다.
15: 내란 특검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의혹 1심 결론도 19일 내려집니다. 민간인 신분이라 비화폰을 쓸 수 없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계엄 전날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쓰며 기소 11개월 만에야 선고가 이뤄집니다. 김건희 씨 관련 재판도 잇따라 열립니다.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항소심 선고가 21일 진행됩니다. 당대표 당선 뒤 김 씨에게 로저 비비의 가방을 건넨 것과 관련한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부부 청탁금지법 1심 재판도 오는 금요일 본격화합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어미준, 김동희 검사 1심 재판도 20일 시작됩니다. 쿠팡 측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 행사와 담당 검사 패싱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상설특검팀은 두 사람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담당 검사를 배제했다고 보지만 엄검사는 회의를 거쳐 결정했고 주임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낸 물증도 있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맞서 팽팽한 다툼이 예고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네, 이번엔 저희 기획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YTN은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법 쪽의 영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는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법률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 비전문가가 인공지능만을 이용해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을 모두 이긴 사례인데요. 이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변호사 A씨를 선임했던 박장호 씨는 의견서 작성을 놓고 마찰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해임 직후 생각지도 못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내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A 변호사는 박 씨의 항

0: 이 방식이 협박이라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1: 나는 이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갔는데
2: 법무법인 상대 나홀로 소송 당사자입니다.
1: 사건이 두 개가 더 늘어났네 하면서 엄청난 그 배신감과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0: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부담스럽다며 변호사 수임을 거절당하길 두 차례 박 씨는 나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결과는 박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하고 민사소송에서도 박 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박 씨가 활용한 무기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고소장 분석부터 법리 검토, 각종 서면 작성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밀착 보좌했습니다. 소장을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뽑아냈습니다. 백미는 상대의 허점을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변호사 A씨가 작성했던 의견서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된 녹취록을 찾아냈고 계약서의 날짜와 서명 누락까지 포착했습니다. 법률가도 놓친 실수를 인공지능이 잡아낸 겁니다.
1: 이런 법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가 보다. 나조차도 이렇게 변호사를 상대로 이겼네? 라는 되게 신기함이 들었어요.
0: 비록 소액 사건이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비전문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승소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장애인 채용 공고와 온라인 만남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감금했던 한국인 두 명이 경찰에 구출됐습니다.
4: 경찰은 채용 공고를 작성하고 유포한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5: 어지러진 호텔 방 안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뒤이어 방 안 곳곳을 수색합니다. 경찰이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감금된 30대 남성 A씨를 구출하는 모습입니다. 장애를 앓고 있었던 A씨는 장애인 대상 특별 채용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온라인 만남에 속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던 20대 여성 B씨도 함께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채용 공고를 작성하고 A씨를 캄보디아에 보낸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주말 수도권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새벽 5시 10분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여인숙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여인숙 손님 12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이 중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에는 경기 남양시 수동면에 있는 가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두 개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4: 북한 선수로는 8년 만에 방남인데요. 같은 정장 차림의 선수들은 1분여 만에 공항을 신속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6: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 선수들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두 흰 블라우스에 남색 정장, 구두까지 맞춰 신었습니다. 국내외 취재진 100여 명이 몰려 다소 긴장한 탓인지 환영 인파의 환호에도 특별한 언급 없이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내 고향 축구단 팀이 방문한 건 오는 20일 수원FC 위민거에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8년 탁구 월드투어 이후 8년 만에 북한 선수단 방문. 이번엔 평양국제축구학교 교장 출신인 현철인 단장을 비롯해 선수단과 코치진 등 모두 3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선수들은 수원FC 위민 선수단이 사용하는 수원 시내 한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곳에서 머물면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별도 훈련장에서 준결승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펼쳐진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내 고향 축구단이 수원FC 위민의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내 고향 축구단의 공격력을 수원FC 위민이 어떻게 막아낼지가 이번 준결승전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7: 체육이라도 서로가
8: 인천 실향민 도움회 회장입니다.
7: 됐으면 싶고 내 편 네 편 두지 않고 관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6: 두 팀의 승자는 오는 23일 호주 멜버른 시티, 일본 도쿄 베르디의

0: 경기 승자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 5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주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된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이며 맞벌이 가구에는 외벌이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거행됩니다. 5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등 3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부터 22일까지 합참 주도의 한국군 단독 지휘소 연습인 태극 연습을 실시합니다. 합참은 이번 연습을 통해서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2: 네, 치매 예방과 영양 관리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건강 프로그램이 경기 화성시 경로당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3: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숫자, 모양, 색깔. 이걸 다른 곳을
4: 어르신 10여 명이 모여 치매 예방을 위한 기억력과 인지 기능 강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총 6주 과정으로 주당 두 번씩 모두 12차례 진행하는 온돌 경로당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온돌 경로당은 온 동네 돌봄 경로당의 줄임말로 이곳에선 정신 신체 건강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5: 아, 이런 거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순간 그냥 집에서 응접실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있을 것을 아, 여기서 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4: 틀니 관리법, 운동 요령, 건강한 식단 관리 방법도 함께 배웁니다.
6: 공을 빼서 왔더니 오른손이 나도 공을 갖고 싶어. 왼손이 갖다 주세요. 그럼 이제
4: 참가자들은 다른 장소에 가지 않아도 집 근처 경로당만 방문하면 된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7: 아우, 너무 편리하고 좋죠. 여기 90 넘은 왕언니들도 계신데 가기도 어렵고 또 나이도 이렇게 치매에 대한 것 같은 거 건강 그런 것도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4: 2021년 하반기 시범 도입 이후 지금까지 경로당 60여 곳에서 천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8: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9: 화성시 병점구 보건소 건강증진 과정입니다.
8: 또한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신체 기능은 향상됐고 우울감과 기억력 감퇴는 감소했습니다.
4: 화성시는 앞으로 교육 내용을 더 다양하게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전?
1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2: 닥터 캡슐.
1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글레오?
1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탄산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길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하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옹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옹변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4: 이 시기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그 남편분께서 생전에 채무를 지고 계셨습니다.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15: 네? 남편이 진 빚이 있었다고요?
14: 아, 예.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15: 아이는 아직 6살이라...
16: 엄마 무슨 일이야?
15: 신경 쓸 일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17: 그렇게 아이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빚을 남겼다는 사실도 그 빚이 법적으로 자신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당시 6살이던 아이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죠.
14: 어? 이게 뭐야? 출금 가능 금액이 0원?
15: 월급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거 아니야?
14: 아, 그러니까요. 아, 은행 앱 좀 봐야겠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15: 압류? 아들, 돈 빌린 거 있어?
14: 에이, 아니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15: 보이스피싱 그런 거 아니야?
14: 아, 아니에요. 법원 결정이라고 뜨는데? 채권자가 양모 씨? 약속 어음금?
15: 약속 어음금?
14: 엄마, 이거 뭐야? 아, 아버지 이름이 왜 여기 써 있어?
15: 뭐? 어디 봐봐봐.
14: 아, 이거 아버지 빚이 나한테 온 거야?
17: 상속 채무란 이름으로 남아있던 빚, 아무것도 몰랐던 아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죠. 아들은 곧바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 소송을 냈습니다. 나는 당시 6살이었고 아무것도 몰랐다. 성인이 돼서야 이 빚을 알게 됐다는 거였죠.
15: 당시 본인이 미성년자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으로 관여한 기록이 있단 겁니다.
14: 아니에요. 아니, 엄마가 알았다고 해서 제가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전 6살이었다고요.
17: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당시 아들이 미성년자였던 건 맞지만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으로 절차에 관여했다면 그래도 아들이 몰랐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결국 이 질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갔고 이후 민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죠.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8: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17: 오늘 다뤄볼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상속 채무 문제로만 보기 어려웠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민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졌던 사건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18: 네, 시작은 1993년으로 올라갑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가 6살이던 때에 아버지가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아버지 채무까지 공동 상속하게 됐습니다. 액수는 약 1210만 원의 약속 어음금 채무였고 문제는 어린 김 씨 입장에서는 상속이라는 개념도 빚이 자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사실상 알기 어려웠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 사연을 넘어 사회적 논쟁으로 된 이유도 바로 미성년 상속인이 이런 상속 채무의 위험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7: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당시 6살이던 아들 김씨 그리고 어머니 누나가 함께 공동상속받게 됐다 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가 채무를 포기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법적 절차를 진행을 했었나 봐요.
18: 네, 맞습니다. 이 채권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1993년과 2003년에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한을 받아뒀고 그때 미성년자인 김 씨는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2013년에 다시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 제기됐고 공시송달로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결국 김 씨 은행 예금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출신 명령까지 내려지면서 김 씨가 뒤늦게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 빚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17: 지금 말씀해주신 은행 예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말이 되게 어려우면서도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절차인지 그거 한번 좀 알려주시죠.
18: 네,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빚을 진 사람 대신 은행에 있는 돈부터 먼저 묶어버리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채무자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 채권을 압류한 뒤 그 돈을 채권자가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강제 집행 절차인 건데요. 김 씨는 이 명령을 보고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였고 성인이 돼서야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특별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동시에 채권자의 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 이의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일단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상속된 적극 재산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강제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7: 네, 지금 뭐 어려운 단어들이 법률 용어들이 막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정리해보면 핵심은 특별 한정 승인 이거인 것 같아요. 원래 상속인은 일정 기간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선택을 해야 하죠. 뭐 뒤늦게서야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 승인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 이건데요. 그리고 이 사건의 아들 김씨 김씨는 당시 6살이라 아무것도 몰랐고 성인이 되고 예금이 압류되고 나서야 아버지의 빚을 알게 됐다 주장한 건데 1, 2심은 모두 아들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겁니다. 맞나요?
18: 네 맞습니다. 1심과 2심은 핵심 기준을 김씨 본인이 언제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느냐 이것에 맞춰졌습니다. 김 씨는 6살이었고 실제로는 2017년 예금 압류가 들어오고 나서야 아버지 빚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3개월 안에 한 특별 한정 승인은 유효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을 누구의 인식으로 볼 것이냐, 다시 말해 본인 기준이냐, 법정 대리인 기준이냐를 쟁점으로 삼았고 결국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7: 1심과 2심은 김씨 본인이 언제 알았냐를 봤다면 대법원은 당시 어머니가 절차에 관여를 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의 기준도 김씨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었던 어머니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짚었다는 거네요.
18: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바로 그 점을 짚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특별 한정 승인에서 말하는 언제 알았느냐도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민법 제1019조의 3개월은 단순한 권고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서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어머니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다면 김 씨가 나중에 성인이 됐다고 해서 새로 3개월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도 미성년 상속인 보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건 당시 법 해석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17: 네, 사실 청취자분들이 듣기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가혹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정 대리인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걸 아이가 책임져야 하냐. 그래서 당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까?
18: 네 맞습니다. 반대 의견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요지는 법정 대리인이 제때 특별 한정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미성년 상속인이 평생 상속 채무를 떠안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 제도 자체가 상속인의 자기 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오히려 그 제도의 문을 가장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에게 닫아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은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비로소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게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이 결국은 입법으로 이어져서 2022년 12월 13일 개정민법에서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별도의 보호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핵심은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새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 승인을 했거나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의제된 경우 성년이 된 뒤 그 상속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 그런데 이런 문제가 꼭 미성년자에게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인의 경우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나서야 알고 보니 뭐 보증 채무가 있다더라, 뭐 아니면 뭐 대부업체 채무가 있더라 하는 케이스들 꽤 있거든요. 성인의 경우도 뒤늦게 부모님의 빚을 알았다면 특별 한정 승인 가능할까요?
18: 네, 성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부모와 오래 떨어져 지냈거나 부모의 사업, 보증관계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예금 2천만 원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금융회사나 채권자로부터 3천만 원 보증 채무나 숨겨진 카드빚 통지를 받는 식입니다. 또 이혼한 전남편의 빚 자체는 전처에게 상속되진 않지만 자녀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어서 뒤늦게 사망 사실이나 채무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17: 네, 중요한 게 정말 몰랐냐가 아니라 몰랐던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가 이거라는 건데,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뭐고 헷갈리거든요. 법원은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18: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는데도 현저하게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는지, 평소 연락과 왕래가 있었는지, 사업 실패나 대출, 보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독촉장이나 소송 서류를 받고도 방치했는지, 사망 후 재산, 채무를 제대로 조회해봤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그래서 부모와 오랫동안 별거했고 경제 사정을 현실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커지지만, 반대로 채무 위험 신호가 분명했는데도 몇 달씩 아무 조치도 안 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7: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 승인을 하는 게 나을지 이 부분도 고민이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을 특히 조심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같은 건 없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18: 우선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빚 규모를 아직 정확히 모를 때는 한정 승인이 더 실무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지만, 1순위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조심하셔야 할 건 절차를 정하기도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카드 대금, 휴대폰 요금 같은 고인의 채무를 먼저 갚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위는 민법 제1026조상 법정 단순 승인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서 몇만 원인 소액 요금을 대신 냈다가 큰 채무 전체를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별거 중이어도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배우자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가족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사망 사실을 안 즉시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7: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빅룽아의 스웨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선선한데요. 현재 서울은 15.6도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낮에는 한여름 못지않은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대구 34도까지 오르고요. 광주 32도, 충주와 강릉은 31도,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고 춘천과 울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급격히 더워진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 넉넉히 하셔야겠습니다. 더위도 주 중반에는 비와 함께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나 노원과 중랑구 일대 진입하는 동부간선도로 모두

0: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를 시작으로 한강대교까지 그리고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신내나들목 이전부터 월릉분기점까지 더디고요.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쪽으로도 정체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독립기념관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기흥 동탄 부근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흥에서 수원, 금토에서 반포 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반대 외곽 쪽으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더딥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21일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만큼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사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제도입니다. 정부가 삼성전자 총파업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간부가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송희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부위원장은 어제 저녁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정부의 긴급 조정이 들어온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파업은 강행하자며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이 노조의 마지막 기회이고 두 번 다시 이번 같은 화력은 없을 것이라며 꺾여서는 안 된다고 조합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두 정상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상 안보 협상 후속 조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중을 축하하고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 무역 합의, 한반도와 중동 정세 논의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화답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담 성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0: 간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도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이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과 관련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미 규제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미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에서 가금류 수입도 재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주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으로 확정하고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야 대표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6주기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기념식 참석에 앞서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광주를 방문하는데 별도의 현장 일정은 없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유족을 기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GTX A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과 관련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오전 GTX A노선 공사 현장을 찾아 중대한 부실이 생겼다면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 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철근 누락 지적에 오세훈 탓 프레임이자 괴담 수준의 허위 음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 종로에서 진행한 공약 발표 회견에서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담당 건설사가 자체 과실을 인정하고 복원도 마쳤다며 건설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걸 보니 정 후보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휴일인 어제 영남 곳곳에서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로 쓰인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맑은 하늘과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오늘도 낮 기온이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0도, 강릉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이른 여름 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6.8도, 습도는 63%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0: 대명이죠.
1: 세계 반도체 수도
0: 대한민국 수소 1번지
2: 바로 평택시.
3: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장성철의 뉴스 명단.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입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나란히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오늘만큼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들 앞에 민주주의의 뜻을 제대로 새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잠시 후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보름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현재 판세와 남은 관전 포인트들, 정치 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와 짚어보고요. 3부에서는 명당 혁신위 새롭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에 땀났던 주말 강행군과 격전지의 뜨거운 이슈들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주말 동시다발 개소식으로 정말 뜨거웠죠. 경기도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의 상황들,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기대감들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좋아요 꼭 누르시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0: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첫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줄다리기 절충점 찾을까로 준비했습니다.
0: 전 하여튼 이 기사 보면 되게 속상하던데.
1: 네, 그렇죠.
0: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1: 네.
0: 오늘 협상 재개하죠?
1: 예.
0: 입장차 여전한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마주 앉습니다. 노조는 21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오늘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대화의 기회입니다. 양측의 입장차는 성과급이 핵심인데요.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하자는 거고 사측은 여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고정을 하고 또 성과급의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0: 네.
1: 현재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제외한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걸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개가 되지도 않고 기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0: 네.
1: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을 하면 외부 상황에 맞춰서 경영상의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라는 입장입니다. 또 지금이야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탔지만 침체기가 왔을 때 영업이익의 정률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거는 리스크가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 네. 협상이 잘 될까요?
1: 일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급거 귀국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해빙무드가 조성은 됐었습니다. 다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크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다가
0: 네.
1: 이 사전 미팅 분위기가 좀 다소 긴장이 감돌았던지라 아직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어제 노사가 비공식으로

0: 사전 미팅을 한 건데요. 삼성전자 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성과급 기준보다 오히려 후퇴된 안을 제시했다면서 오늘 대화에서도 만약 자세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측이 긴급조정권을 시사를 했다면서 사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전했고요. 하지만 오늘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대화의 기회잖아요.
1: 네.
0: 그런 만큼 노사 양측이 조금씩 물러서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좀 점쳐봅니다. 노조는 조건부로 특별보상을 받고 사측이 성과급 제도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가능성,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새로운 성과급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절충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좀 거론이 됩니다.
1: 돈을 많이 벌어도 참 기업체는 문제네요.
0: 네,
1: 예,
0: 그렇습니다.
1: 정부가 긴급조정 카드를 언급했네요.
0: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고 파업으로 국민 경제 피해가 막대하게 좀 우려가 된다면 경제 보호를 위해서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에 반드시 성과를 내주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하면
1: 네.
0: 노조는 관련 노조 노동조합법 77조에 따라서 쟁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되고요. 30일간 파업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실제로 발동을 한다면 아무래도 친노동 그 노선을 표방을 하고 있는 만큼
1: 그러니까요.
0: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노정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을 거고 사회 갈등 비용도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좀 발생을 할 것입니다. 또 정년 연장이나 기간제법 개편 같은 정부와 노동계가 앞으로 함께 풀어야 될 과제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긴급조정권의 여파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긴급조정권이라는 게 지금까지 총 4차례 발동이 됐는데 그저 진보당과 정의당은 노동 3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극악 처방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극단적인 예외 상황에서만 쓰여야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네, 오늘 협상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시죠. 예,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통화 소식입니다.
1: 네, 어젯밤에 10시부터 30분간 통화했다면서요?
0: 예, 이번 통화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6월 6일 이후에 345일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통화입니다. 우리 측에서 회담 결과 공유를 요청을 해서 통화가 이루어진 걸로 전해졌고요. 이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한뜻을 모은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평가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또 한미 관세 협상과 핵잠수함 추진 등이 명문화된 그 팩트시트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관련 언급도 있었다고 해요. 이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1: 네.
0: 또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나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 같은 안보 현안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뭐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왔지만
0: 네.
1: 뭐큰 기대, 뭐 빅딜, 뭐 이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란이나 대만 문제 같은 그런 양국의 이해가 얽힌 지정학적 문제를 좀 대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주요하게 거론하면서 이란 문제에는 원론적으로만 언급을 했고요.
1: 네.
0: 미국은 이란 문제에 양국의 공감대를 찾은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1: 네.
0: 주 유엔 중국 대사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이 유엔에서 주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동 선언문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1: 그러네요, 보니까. 참, 이게 합의대로 트럼프 대통령 얘기대로 될지 잘 모르겠는데,
0: 그렇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돌발 발언 했네요.
0: 맞습니다. 대만 관련인데요. 네. 베이징에 체류하던 중에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문제가 중국에 달려있다. 네. 또 이건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발언도 있었어요. 대만이 미국이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1: 뭔 말인지 모르겠네.

0: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보장해왔던 그 6대 보장 원칙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대만의 독립노선에 대한 그 지지 입장도 당연히 있었고 또그 무기를 판매할 때 이거를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통용돼 왔던 이런 외교 원칙을 파기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좀 파장이 클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켜보시죠, 이것도 뭐. 세 번째, 지방선거 소식도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0: 네, 이번 지방선거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균 경쟁률이 1.8대 1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 7,829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경쟁률이 1.8대 1인데 역대 최저치 경쟁률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대구, 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계속 눈에 띄죠.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지역을 경합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 결집 정도와 또 중도 표심이 승부를 가를 주요 요인이고요. 민주당은 이 중에 울산시장 선거는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관측하는 모습입니다. 또 부산, 경남, 대구는 막판 보수 결집 정도가 결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경계하는 모습이고요.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점점 분위기가 올라온 중이라고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또 최대한 정부 여당의 실책 포인트, 또 민주당 후보의 자질 공격, 또 이런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걸로 좀 관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공식 선거 운동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1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1: 아니, 제가 왜 웃었냐면 장동혁 대표 리스크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까?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0: 예.
1: 그냥 웃었어요.
0: 네, 그래서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1: 근데 출마만 하면 따놓은 당상인 자리가 500개가 넘는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1: 무투표 당선 뭐 이런 건가요?
0: 맞습니다. 이제 부전승 같은 건데 한 명만 후보 등록을 해서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자리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구 총 2,349곳 중에서 307곳이 이런 선거구라고 해요. 비율로는 전체의 13%고요. 이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가 총 513명인데 뭐 비례의원 또 기초의원 정수조정 같은 걸 거치면 총 504명이 투표 없이 당선된다고 선관위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게 2010년 선거부터 선거 종류와 관계없이 이 단독 입후보하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 제도 시작 후에 무투표 당선자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사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또 지역주의라는 그 우리 정치의 맹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투표 당선이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또
1: 그러니까요.
0: 호남에서는 민주당 이런 식으로
1: 맞아요.
0: 나오게 된다는 건데요. 앞서 그 후보 등록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것과도 무관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에, 또 민주당은 영남에 후보를 내지 않는 이런 상황과도 좀 관련이 있고요.
1: 그러네요.
0: 결국은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고 또 정책 경쟁도 사라질 것이고 주민들의 선택권은 축소되는 이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소선거구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0: 예.
1: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가지고
0: 그렇습니다.
1: 각 당이 뭐 1, 2등, 3등 뭐 이렇게 뽑힐 수 있는
0: 네.
1: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0: 네, 마지막 뉴스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 기념식 열리죠, 오늘?
0: 예, 오늘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장소가 좀 특별합니다.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 앞에 광장에서 5월 다시 광장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예, 전남도청이 좀 의미가 있는 게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군에 끝까지 저항했던 장소이거든요. 전남도청 옛 청사는 도청이 2005년 이전한 이후에 오늘 기념식에서 21년 만에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됩니다. 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날로 기록된 5월 27일 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했다고 알려진 박영순 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을 한대요. 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거는 당시 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박영순 씨가 5월 27일 새벽에 한 방송을 말하는데요. 당시에 계엄군이 시내로 진입해서 학생들을 죽이기 위해 비상을 걸고 있다라면서 시민 여러분은 모두 금난로로 나와주십시오라고 방송을 한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이 됩니다.
1: 네, 오늘 참여 인사 중에 눈에 띄는 이름이 좀 있습니까?
0: 네,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좀 웃으셨는데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합니다.
1: 네. 네,
0: 국민의힘에서는 이 장동혁 대표의 참석을 지방선거 앞두고 중도 표심 확보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가 점점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광폭 행보를 보인다는 해석인데요.
1: 진짜 자신감을 회복했대요?
0: 근데 사실 방문만으로 이게 좀 뭐 중도 표심이 갑자기 그러니까요. 확장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1: 네.
0: 사실 광주 또 이제 민주화 운동 방문을 기념식에 방문하는 것이 진정성을 좀 보여줄 수 있으려면 윤호갱과의
1: 네.
0: 단절부터 선언해야 한다라는 비판 당연히 나오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때마다 이제 호남 구애라는 이 정책을 펴왔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5.18 민주묘지에 방명록만 6번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또 광주의 민주화 정신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 봅니다.
1: 뭐 작년에 뭐 매달 호남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0: 네.
1: 그 약속 지키지 않았는데
0: 네.
1: 어떤 진정성을 인정을 해줄까 그런 생각도 들고
0: 맞습니다.
1: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후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네, 잠시 후 지방선거 16일 남은 시점에서요, 정치평론계의 교과서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를 모시고 판세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8: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0: 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위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평택을도 부산 북구갑도 가장 큰 변수인 단일화 논의는 진전 없이 멈춰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치평론계의 교과서이자 참고이자 전과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님 모시고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인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세한 분석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나오셔가지고요. 평택을 가볼게요. 1시간 간격으로 뭐 개소식을 했고 조국 대표는 내가 민주진보 진영의 적자다. 정청래 대표는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엇갈리는 친노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각상원 김용남 방문하고 이호철 전 비서관은 뭐 조국 후보 이렇게 방문하고 지지 선언하고 이러한 모양새 진보 진영이 지금 좀 갈라져 있어 보이잖아요.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 판세 자체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일 복잡하죠. 한국 정치 축소판처럼 돼 있는데 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아마 부산도 아마 검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부산은 뭐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갔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네. 평택을 나갔는데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그 통합 합당도 얘기했었다가 부결됐고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하면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음 총선 때도 역학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0: 그러겠죠.
2: 특히 호남 같은데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이번에 좀 싹을 좀 잘라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 때문에 복잡해졌고 조국 대표는 조금 섭섭하겠죠. 대선 때도 그렇고 지난 총선 때도
0: 그러니까요.
2: 초반에 뭐 민주당이 흐름이 좀 안 좋을 때 조국적 신당 만들어서 네. 방파제 역할도 하고 네. 뭐 그런 거를 했는데 야, 그런 거에 대한
0: 아니, 사면복권 시켜줬잖아요. 네. 정치 재개할 수 있도록.
2: 아, 그런가요?
0: 야, 그거 다 퉁치면
2: 그거 되죠. 그걸로 되죠. 되니까 그런데 네. 어쨌든 좀 복잡하고 네. 뭐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0: 그 조국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러면서 진보 진영 단일화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내젓고 있는 상황이에요.
2: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당대당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당세가 세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2: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인지도는 뭐 압도적일지라도 네. 그런 면에서 야 이거 유희동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있으면 우리 단적으로 표를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일은 없다.
0: 네.
2: 어차피 조국 아니면 김용남인데 네. 그 중에서 조국이 좀 대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또 그런 말을 할 만큼 이 선거가 간단치 않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0: 선거 전략상요. 조국 대표가 처음에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세게 했잖아요. 검증이다라고 하면서 뭐 그 김용남 후보는 나는 대응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조국 대표는 아예 우리는 선거 후에 내가 당선될 거니까 우리 연대하고 민주당하고 뭐 통합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 진보 진영 단합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바꾸는 것 같아요. 이런 선거 전략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이미 뭐 지난번에도 뭐 통합 논의가 나왔었고 그렇긴 한데 어차피 통합된다고 보면 조국 대표가 발산하는 그 메시지는 이런 거 아닙니까? 진보 진영에서 보면 조국은 우리 식구 아니냐.
0: 그렇죠.
2: 김영남은 사실 아닌 거 아니냐. 네.
0: 진영을 넘어온 거 아니냐.
2: 진영을 넘어온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합쳐질 건데 합쳐진다면 누가 돼야 되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0: 네.
2: 이제 선거 이후에 합쳐지는 거에 민주당 사람들이 다 동의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네. 조국 대표가 됐을 때 대선 때는 모르겠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0: 그러네요.
2: 독자 행보를 할 때 네. 이게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호남뿐까지 굉장히 그 표가 갈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0: 그것도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게 전당대회 각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 뭐 이번 연대와 관련

0: 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보 진영의 힘을 합쳐야 2028년, 2030년 총선 대선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드라이브 걸 가능성은 없어요?
1: 선거 결과에 따라 좀 다르겠죠.
0: 결과요?
1: 예. 네. 결과가 이제 민주당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대로 압승을 거두면
0: 네.
1: 뭐그 얘기는 좀 잦아들
0: 없어도
1: 거고.
0: 돼, 막.
1: 예, 지난번에 조국 혁신당하고의 통합도 그것 때문에 무산된 거 아니겠어요?
0: 네.
1: 그때도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상당히 뭐 연대론이 강화되고
0: 네.
1: 그래서 선거가 만만치 않아 보였다면 당에서도 조국 대표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승인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0: 네.
1: 뭐 그때 뭐 국민의힘이 하는 거 보니까 장동현 대표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건 뭐 굳이 통합하지 않아도 이기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안한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도 또 그렇게 이번에 나오면 뭐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예상한 대로 나오면 그러면 뭐 그냥 통합 없이 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결과가 민주당 예상하고 좀 다르게 조금이라도 좀 다르게 나오면 위기감이 좀 있겠죠.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0: 죄송한데요.
1: 같고요.
0: 여기 평택을 누가 될것 같아요?
1: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0: 아니,
1: 진짜 그런 걸
0: 모른다 그러면
1: 모르는데
0: 어떡해요.
1: 세 분한테 다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유희동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후보에게도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0: 그러겠죠.
1: 거기가 뭐 유일하게 지역 출신이고 거기서 뭐쭉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0: 삼선했고.
1: 예. 한교안 지금 후보가 받고 있는 표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라앉을 가능성도 좀 있기
0: 그렇죠.
1: 때문에 예. 뭐또 단일화도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지금 만만치 않은 지지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럼 5분 중에 한 분이 될 거로 이렇게.
1: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아,
1: 세
0: 세
1: 분
0: 분
1: 중에
0: 중에.
1: 한 분이 될것 같습니다.
0: 아니,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지금 섭섭해해요, 그러면.
1: 죄송합니다만 뭐 한교안 후보에게도 그렇고 죄송합니다만 그두 분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0: 알겠습니다. 부산 북구각 가볼게요. 박민식, 한동훈 이두 후보들 티격태격하고 있잖아요. 이 단일화가 여기도 가장 큰 선거 결과의 변수가 될까요?
1: 단일화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0: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1: 예, 그 한동훈 박민식 두 분이라는 건 한동훈 장동혁이 단일한다는 건데 되겠습니까? 존재를 부정하는 건데 스스로 부정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도 단일화하러 들어가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을 부정하는 거고 장동혁 대표가 공천한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잘안될것 같고요. 시간이 가면서 이제 하정우 후보가 지금 제일 앞서 있으니까
0: 그렇죠.
1: 누가 대항마가 될 거냐. 2등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누군가 2등으로 확실히 좀 올라오면 지금은 누가 2등인지 좀막 엇갈리는 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될 텐데 근데 이번 주 다음 주에 보면 그 결정이 좀 되면 그쪽으로 좀 표가 좀 몰리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주민에 의해서 되는 거지 인위적인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주민에 의한
1: 네.
0: 자동적인 단일화. 그러면 한동훈 대표요. 처음에 한 지금 한달 정도 됐거든요. 선거 컨셉이라든지 선거 운동 형식, 양식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글쎄 그걸 제가 뭐다 평가하기는 어렵죠. 두 개의 전선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민주당하고도 싸워야 되고 당내 장동혁 지도부하고도 싸워야 되고
0: 그게 더세 보여요. 그게 더
1: 예,
0: 커
1: 그렇게
0: 보여요.
1: 가고 있는데 결국 그 문제는 물론 한동훈 그전 대표가 나가서 당선된다면 정책 승리인 건뭐 분명한데 만일 안 됐다 그러면 하정우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거 아니겠습니까? 하정우 후보가 된다면 누가 2등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0: 2등이 중요해요, 근데.
1: 한동훈 후보가 3등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뭐 재기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예, 3등으로 떨어졌고 분열에 의한 3등이니까 반면에 장동혁 대표가 공천한 박민식 후보가 3등한다. 그것도 말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거 무공천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고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압력들도 있었는데 그거 다 거부하고 또 메시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승리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이건 뭐 정당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중에
0: 그렇죠.
1: 아, 이기는 게
0: 선거는
1: 목적이죠.
0: 무조건
1: 예.
0: 이겨야죠.
1: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 1, 2등이 격차가 없이 박민식 후보가 3등으로 떨어진다. 꽤큰 격차로. 그러면 당내 비난은 한동훈 대표보다는 장동혁 대표한테 더 몰리지 않겠습니까?
0: 흐름은
1: 따라서
0: 어떻게 보세요? 두분 간의 지금 흐름, 주도권,
1: 그것도 지금
0: 기세.
1: 예측하기 어려운데 단일화 없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꼭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지난 총선 때 부산 수영구 사례를 보면 원래 장해찬 후보가 됐다가 공천 박탈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을 때 3파전 구도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가라앉아서 네. 10%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정연호 후보가 됐는데 정연호 후보는 뭐 친한 게 아니냐 또 그때 장해찬 후보는 친윤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지지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게 안 됐죠.
0: 그렇죠.
1: 그냥 민주당과의 전선이 더 중요한 전선이다 이렇게 네.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민주당과의 전선이 더 중요한 전선으로 판단을 할 테니까 누가 2등으로 확실히 올랐었다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표가 조금씩 몰리지 않겠습니까?
0: 제가 이제 한동훈 후보예요. 박성민 컨설팅 대표님한테 딱 상의를 해요. 저 초반에 선거 운동 뭐 캠페인 잘하고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1: 아니 뭐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얘기할 수는 없고
0: 컨설팅 비용부터 먼저 내라.
1: 아니 그건 아니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박민식으로 나가서 이길 수도 있고 한동훈 나가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으로 이기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가장 아픈 패배가 될 거다.
0: 네.
1: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은 한동훈이다.
0: 네.
1: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위기에 몰려있는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부산의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쪽에다 타격을 입히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하정우 후보가 만일에 진다. 그러면 몇 가지 타격이 민주당 안에 있는데
0: 그렇죠.
1: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를 뺏기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두 번째는 AI 수석 10개 얼마 나왔는데 지는 거고. 그런데 그 상대가 한동훈이다.
0: 네.
1: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포커싱을 해서 가면 뭐 부산 분들이 그 말이 맞다. 이번에는 박민식으로 이기는 것보다 한동훈으로 이기는 게 상대에게 민주당에 타격을 더 입히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할 텐데 뭐 그런 메시지 좀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0: 네.
1: 이번 주에 뭐 누가 2등인지 조금 이른바 가르마라 그러죠. 가르마가 타지 않겠습니까?
0: 진짜 북구 사람 박민식 이 컨셉은 어때요?
1: 아 그게 지금 정치 선거에서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0: 그러니까
1: 그게 왜냐하면 2008년에 그분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0: 네.
1: 상징 자본이 좀 있었어요. 그분이 특수부 검사할 때 전직 네. 국정원장 두 분을 사법 처리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걸로 뭐 굉장했는데 지금은 그 상징 자본을 한동훈 후보가 더 가져간 것 같고 북구 사람이라는 얘기가 안 먹히는 게 그분이 그 분당 출마나 뭐,
0: 네.
1: 뭐 영등포 강서 이런 데로 또 특히 분당 출마할 때는 조금 그렇죠. 말실수도 좀 네. 했죠. 그랬기 때문에 옛날 같지는 않죠. 북구뿐인 건 맞는데 옛날 같지는 않기 때문에 호소력은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뭐 핵심 참모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긍정평가율, 지지율만큼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뭘까요?
1: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네. 평가 자체는 약간 중도 보수도 뭐 주가가 지금 뭐 거의 뭐 8천을 넘나 네. 들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니까
0: 네.
1: 지지하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대통령으로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연결은 잘 안 되고
0: 예.
1: 하정우 후보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좀 설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 지역은 전재수 후보가 굉장히 스킨십이 강한 분 아닙니까? 그런 걸로 이제 쭉 됐는데 하정우 후보는 지금 선거 경험이 거의 없어서
0: 네.
1: 이 대중들하고 선거에 어떻게 이 접촉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죠.
0: 선거 처음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1: 보인다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0: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 내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서울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도 당초에는 정원 후보가 뭐 편안하게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이었는데 정원 후보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추세인 것 같고 또 오세훈 후보가 좀 이렇게 좀 달려가는 것 같아요.
1: 그것도 뭐 조사마다 좀 뭐 엇갈리니까
0: 네.
1: KBS 항우리스지 조사는 또 다시 뭐 한 10% 네. 이상 11% 이렇게 차이가 난 걸로 나오기 때문에
0: 네.
1: ARS 조사에서는 조금 더 붙어 있고
0: 네.
1: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제가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0: 흐름 그 분위기는 어떤?
1: 다만 이제 흐름은 구도상 선거의 3요소가 구도 인물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0: 네.
1: 구도는 모든 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압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러니까 뭐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뭐 대통령의 그 직무수행.

0: 긍정평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적극투표층 이런 것들은 다 앞서 있긴 한데 인물에서는 역시 이제 구청장 출신이니까 과거에 뭐 총리 출신이나 당대표 출신이나 대선주자가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무게감은 좀 떨어지는데
1: 네.
0: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네 번이라고 다섯 번째 도전하는 거니까
1: 네.
0: 체급 차이는 좀 난다 이렇게 봐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슈는 부동산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여기는. 확실히 좀 있고 부동산 이슈든 이런 것들은 사실 공세를 좀 취해야 되는데 도전자인 저 정원 후보가 오히려 지금 이 정부가 발표하는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방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정원 후보도 공급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1: 네.
0: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수세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주목해야 될 데이터는 지난주에 갤럽이 한번 발표를 했죠. 그 조사에서는 단순 지지도가 한8% 정도 정원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금요일 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갤럽이.
1: 네.
0: 아, 여당 찍을 거냐, 야당 찍을 거냐라는 구도 조사가 있어요. 그게 지금 실제로는 가장 대통령 지지율이나
1: 그렇죠.
0: 정당 지지율보다
1: 맞아요.
0: 정확한 거거든요.
1: 네.
0: 그게 서울에서 40대 40 동률이 나왔다는 거. 그게
1: 네.
0: 이제 민주당과 정원 후보 쪽에서는 좀 긴장해야 되는 거죠.
1: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정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좀 먹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0: 아이, 그, 뭐,
1: 아니면은
0: 인물론인 것 같아요.
1: 인물론이요?
0: 예. 네가티브는 뭐, 그거는 31년 전 얘기이기도 하고
1: 네.
0: 그런 것도 있는데 서울이 엄청나게 그 세계적 도시가 됐기
1: 그렇죠.
0: 때문에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이런 건데
1: 네.
0: 오세훈 후보로 시장 후보를 좋아하는 분이나 싫어하는 분이나 다 오세훈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익숙하잖아요.
1: 네.
0: 근데 정원 후보의 리스크는 좀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잘할 수도
1: 범죄인지는
0: 있는데
1: 잘 모르고.
0: 예, 잘 모르니까 이 엄청난 도시를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게 아직까지 있어서 좀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입니다.
1: 네. 그 감사의 정원이라고 광화문에 이렇게 뭐6.25 참전국에 대한 고마움 표현하는 상징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까요?
0: 저는 그닥 뭐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오세훈 시장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그런 것도 이제 분명한 그 이유가 될것 같긴 한데 보수층에는 뭐 오히려 또 결집하는 이유가 되고 중도층이 중요한데 중도층은 이거 뭐그 이슈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가 않고 이명박 시장 때 이명박 시장이 뭐 청계천한 걸로 좀 알려져 있지만 사실 중앙차로라고 해서 그걸
1: 맞아요.
0: 만들었거든요.
1: 예. 네.
0: 그 색깔별로 이렇게 버스 노선을
1: 맞아요.
0: GRYB
1: 예. 네.
0: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처음에 이 정책 바꾸니까 혼선이
1: 난리
0: 좀
1: 났어요.
0: 난리가 났어요.
1: 예. 네.
0: 근데 그 영어 그걸 따갖고 제가 여기서 방송 중이라 말은 못 하겠는데 뭐라고 이제 막 비난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끝나고 나서 이명박 시장이 가장 잘한 게 뭐냐라고 할때 다들 뭐냐 청계천 서울숲 다 있지만 그거 아니고 중앙차로 한 거다.
1: 맞아요.
0: 예,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감사의 정원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이 어쨌든 그
1: 네,
0: 감사의 뜻을
1: 성과를
0: 표한
1: 받을 수
0: 거니까
1: 있겠네요.
0: 그게 왜냐하면 강화문이나 이순신 세종대왕 다 있지만
1: 네.
0: 다 조선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엇갈릴 수 있고 이걸 여기다 둘 필요가 있냐 전쟁 기념관에 가져가요 뭐 그럴 것도 충분한 뭐 의견이라고 봐요.
1: 밤에 보면은 뭐 하늘로 빛을 뭐 쏴가지고 또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0: 그때 뭐 예, 그러니까
1: 있더라고요.
0: 그건 이제 뭐 호불호가
1: 지켜봐야겠네요.
0: 있으니까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게 뭐 결정적인 선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 11일부터 14일까지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고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전북을 가볼게요, 대표님. 전북 지금 민주당의 골치 아픈 장소가 되어버렸는데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상당한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0: 후보
1: 판세 흐름 어떻게 봐야
0: 다섯
1: 됩니까?
0: 명의 광역단체장을 다 이번에 배제를 했는데 특히 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속전속결로 제명을 했고 똑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사안에 이원택 후보는 후보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이게 지금 김관영 대 이원택의 그 구도가 아니고 김관영 대 정청래 구도가 돼버려서 전당대 전초전 아닙니까?
1: 그렇게 봐야
0: 예,
1: 되는군요.
0: 그러니까 8월 달에 전당대회 하면 공천권, 총선 공천권 갖는 대표를 뽑는 건데 전북에서는 어차피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진짜 없는 거고
1: 네.
0: 그러면 두분 중에 한 분이 될 텐데 만일에 그 이원택 후보가 잘 안 된다면 네. 정청래 대표가

0: 가좀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1: 네.
0: 예, 그런 점이 있어서 거기는 굉장히 지금 사람들은 관심을 잘 안 갖지만 뜨거운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그런 걸로 돼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원태 후보나 정청래 대표는 이걸 전북 선거로 예를 들면 네가티브, 그러니까 김관용 후보에 대한 네가티브를 해도 그게 뭐 비슷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잘 먹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1: 그러네요.
0: 물론 이제 김관용 후보가 좀 억울한 점은 있지만
1: 네.
0: 이 선거에서 만일에 전북도지사를 무소속이 된다면, 민주당이 진다면
1: 네.
0: 그것이 갖고 올 파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지자들에게 어떻게 호소할 거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조사 결과는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아마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1: 네. 그렇다면 결국엔 8월 달 전당대회에서
0: 앞두고. 예.
1: 당대표 선거에 상당한 또뭐 바로미터 아니면 영향 아니면 다른 결과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시는군요.
0: 반대로 이제 서울은 정원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픽한 후보로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결과도 동일하게 미치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정원우 후보와
1: 네.
0: 전북도지사 이원태 후보의 승패에 따라
1: 네.
0: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이 좀 나올 수도 있죠.
1: 그러겠네요.
0: 결과에 따라서는.
1: 장동혁 대표 체제는 어떻게 될까요? 장동혁 대표는 최근 기자들 만나가지고요. 내가 2018년도보다 한두 석만 더 얻어도 성공한 거지 뭐. 그럼 난 당대표 계속할 거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0: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1: 왜요?
0: 지금 문제. 아니, 마지막이 그래도 혁신선대위 좀 해달라고 한 건데 단독이고, 그래도 이제 뭐 적극적으로 지금 뭐 접전이 벌어지는데 뭐 역할을 할것 같지는 않고 조용히
1: 네.
0: 본인이 갔을 때 크게 이렇게 마이너스 되지 않는 지역 중심으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 네.
0: 대권 서울 같은 데는 그냥 뭐 우선시장 캠프에다 맡겨둘 것 같고
1: 네.
0: 그러지 않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저희 좀 2부는 여기서 끝내고 대표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저 광고 후에 한 5분에서 6분
0: 아이고,
1: 정도
0: 뭐 얼마든지요. 예.
1: 네. 좀더 전국 상황들을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요. 저희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7: 성공 보물 역시 서머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레키.

0: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9: 엄마.
10: 민준아.
11: 유정아!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2: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3: 아빠 늦게 와도 돼.
1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4: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3: 나도 바쁘니까 끊어.
11: 주말에도 긴급 돌봄.
1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15: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6: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7: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1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서서히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19.5도고요. 한낮까지는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영남 지역은 대구가 34도까지, 광주는 32도, 춘천과 울산은 32도,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이 한여름 같은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서울 시내도 월요일인 만큼 치열합니다. 고속도로 차도 많고 거기에 사고까지 겹치면서 꼼짝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매송유계소에서 화성유계소까지 많이 막히고 있고요. 비봉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그 주변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따라가는 길 성남 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그 전에 계양에서 송내 빠져나올 때도 쉽지가 않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 들어가는 길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대로 따라 서강대교 쪽으로는 신월 라드목에서 경인고속도로 입구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에서 신월 라드목 구간으로 서행 운전합니다. 강변북로 쭉 순수하게 차가 많습니다. 방화대교를 시작으로 동작대교까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히고요. 경인호 따라가는 길 온수역에서 오류나들목 고척교에서 동양미래대학교까지 밀리고 신도림역에서

0: 오늘 뭐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이게.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 시작하고요.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님과 계속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전북도지사 선거 결과 가지고 8월달 민주당 전당대 예측을 해봤는데,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보다 8월달 전당대회가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고 흥미롭고 향후 여권의 권력 구도에 큰 정말 영향 미칠 거고, 2030년 대통령 선거, 2028년 총선 어떻게 되느냐, 그 바로미터 아니겠어요? 갈림길.
1: 그러니까 그 이제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네. 이번 선거 결과 끝나고 나서 당대표 리더십 교체 네. 논의가 저긴 전당대가 예상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게 더 관심이죠.
0: 그러니까
1: 지방 선거로 과거부터 이어져오던 어떤 챕터는 끝나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니까.
0: 네. 그래서 하여튼 8월 17일인가요? 그때까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가질 것 같고, 제가 이제 주말에 대구 갔다 왔거든요, 대표님. 처음에 막 일방적인 분위기였다가 이번에 가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상당히 묘해졌더라고요. 대구의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대구는 뭐 2018년에도 못 이긴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광역단체장은 네. 민주당이. 아,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는 대구 분들이 상당히 그 호감도 갖고 있고
0: 그렇죠.
1: 경북 상주 출신의 경북 고등학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아주 뭐 호감형이고
0: 안쓰러워하고
1: 예. 그리고 뭐 한나라당에도 전에 있었고 예.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대구는 역시 마지막에 가면 이게 여기마저 무너지면 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경북은 뭐 사실 그거에 바로미터가 되지 못하니까
0: 그렇죠.
1: 우리가 여기마저 무너지면 완전히 투항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뭉칠 거고, 이거를 가장 잘할 분이 김부겸 후보입니다. 거기서 네. 뭐 대구시장도 나왔었고 국회의원도 나왔기 때문에 막판 가면 그러는 거 인간적으로는 이해도 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선거 알고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공소취소 특검 지난번 이슈가 됐을 때도 네. 가장 그 타격을 입힌 곳이 그곳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다른 데보다도 제가 95년도 그 선거가 생각나는데 그때 부산시장 선거에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으로 나갔는데
0: 네.
1: 그 문정수 후보 민주당보다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지역 등권론이 나왔거든요. 오. DJP 지역 등권론. 그러니까 영남 여론은 안 좋아지죠.
0: 그렇죠.
1: 그때 만평에 보면 노무현 후보가 무전쳐서 아군이 손포탄에 내가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가 그런 거기 돼서
0: 그게 컸다고 보셨군요.
1: 예,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좀 붙어있는 걸로 나와서 끝까지 봐야 됩니다만
0: 네.
1: 흐름으로만 보면 네. 민주당이 아 여기도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분위기는 좀 싹 사라진 거 아닌가.
0: 이번에 좀 쉬어보지 않는다라고 네. 평가를 볼 수 있군요. 부산 한번 가볼게요. 부산 같은 경우도 뭐 당초에는 좀 일방적이었던 것 같은데 뭐 보수 결집이라고 많은 분들이 뭐 분석은 하고 있지만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1: 보수, 그러니까 서울 오세훈 시장과 그 부산의 박형준 시장의 선거 전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서울의 오세훈 시장은 장룡 대표는 가급적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선거를 치르고 있고요.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는 왔는데 부산의 박형준 후보는 모두 포괄하는 거죠. 모두.
0: 그러니까요.
1: 네, 장룡 네. 대표도 심지어 한동훈 네. 후보까지도 이렇게 가는데 이거 지금 저 부산 북갑 선거가 뜨겁기 때문에
0: 오.
1: 이게 디커플링 될 거냐 커플링 될 거냐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0: 얘기해 주세요. 예.
1: 아까 누가 2등, 그러니까 하종 후보는 일단 빼놓더라도
0: 네. 네.
1: 박민식 후보가 2등이 된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3등이 됐다는 얘기는 한동훈 노선보다는 장동영 노선을 확실히 딱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부산 북구 갑에서만 그러겠습니까? 부산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뭐 어떻게 얘기를 했든지 간에 박형준 후보는 비상견 반대했고 탄핵엔 찬성하고 쭉 해온 노선이 장동혁 대표보다는 한동훈 후보하고 더 가까운 분 아닙니까?
0: 네.
1: 그렇게 되면은 뭐 박민식 후보가 2등으로 올라오면 박형준 시장은 선거 좀 어려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선에 대한 그 동의를 못 받아낸 거니까. 그런데
0: 네.
1: 이제 한동훈 후보가 되든 안 되든 2등으로 올라오고 올라간다는 건 커플링 되는 거니까 박형준 시장하고 같은 노선이 동의를 받았고,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아니라 박형준 시장이나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노선이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이고 보수가 가야 될 길이다. 이걸 승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1: 예,
0: 없죠.
1: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뭐 당선이 되거나 역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당한 정도의 그 접전을 벌이면서 2등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 박형준 시장의 승리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게 보시는군요.
1: 예, 예.
0: 그렇게 된다면 정말 부산적 선거를 갖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결과랑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국민의힘 당 지도 체제 이곳에 또 상당히 영향을 끼치겠네요. 그 박형준 후보도 제가 이제 만나서 한번 인터뷰해봤더니 본인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는 정말 적극적으로 당의 개혁과 쇄신에 대해서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목소리 적극적으로 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개혁신당 뭐 조응천 후보 지금 출마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뭐 추미애 후보가 상대방 여유 있게 이기는 거 아니어서 관심 별로 없었거든요. 이 경기도 선거를 굳이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뭘 찾아볼 수 있을까요?
1: 물론 이제 양양자 국민의힘 후보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0: 네.
1: 대체적으로 여기는 국민의힘의 그뭐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지역이고 추미애 후보가 될 거다. 그렇게 여론조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여기는 오히려 양양자 후보보다는 그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가 몇 퍼센트 할
0: 그러니까요.
1: 거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ARS 조사 결과는 양쪽에 그 강성 지지층들이 좀 응답하니까 좀 그렇지만 전화면접 조사가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여기 벽보가 붙고 현수막이 붙고 그러면 이제 세분 중에 이제 그 선택을 할 텐데 일단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 15%를 넘기는 지금
0: 그게
1: 나는 여론조사는
0: 목적이겠죠.
1: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
0: 어렵죠.
1: 예, 정당 지지율이 뭐 2, 3%밖에 안 나오는 정당의 후보니까 10% 넘겨도 선전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15%를 넘기면 상당한 다음에 수도권 선거는 개혁신당처럼 해야 되겠고 저런 인물들을 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보 단일화는 여기도 물론 안 될 것 같고요.
0: 이준석 후보도 지난번 대선에서 여기서 10%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1: 그때는 이제 상대 후보들이 이제 이재명과 김문수라고 하는 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사표 방지 심리로 좀 갔는데 추미애 후보가 조기에 뭐 승부를 결정 짓는다면 오히려 그 다음 메시지는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거기는 오히려 그 도지사 선거보다는 그 3등 후보가 몇 프로 하느냐 그다음에
0: 그러겠네요.
1: 교육감 선거 지금 뭐 임태희 교육감과 안민석 교육감 진보 후보가 붙었는데 그 결과가 더 주목받고 있는 선거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잊고 있었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군데 잘 짚어주셨고요. 많은 분들에게 상황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우.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네,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셨죠? 장성철의 뉴스명당 이번 주 월요일 3부는요 좀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명당혁신이. 선거가 채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어떠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세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6: 아유, 김민아 평론가님 저랑 방송 많이 했었는데.
8: 그렇죠.
6: 와주셔서 감사해요.
8: 아, 장성철 소장님이 진행하기 때문에 네. 몇 가지 왔습니다.
6: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그리고 아우 지금 막 유튜브 댓글에 상당히 환영과 네. 논란의 얘기가 많은데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6: 괜찮았어요? 오신다고?
9: 아유. 네, 아침에 좀 급하게 네. 온다고 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6: 장성철이 진행하는데 내가 가야 돼? 막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맞네.
9: 아니 뭐 그런 생각까지야.
7: 네, 요즘에 뉴스 명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6: 그래요?
7: 네, 상당히 장안의 화제입니다.
6: 감사합니다. 예. 한번 지지율 94.5%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서울시장 먼저 좀 짚어볼게요.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공방이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정원 후보가 뭐 GTX-A 순살 시공 공방 하면서 오세훈 해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연일 맹공 중입니다. 본인 계속 네거티브 당하기만 했는데 기회는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우선은 뭐 정원호 후보가 상당히 그 오세훈 후보 측의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수세에 몰려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문제 제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모양인데 이 GTX-A 관련해서 이 철근이 한 절반 정도 60% 네, 이상이 좀 빠져 있다라는 네. 게 이제 그 확인이 돼서 사실은 이제 현대건설에서 이제 서울시에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보고가 좀 누락이 됐다. 그리고 이제 보고가 좀 지연이 되면서 이 서울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한 게 맞느냐 이 논란이 지금 핵심인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그동안에도 많이 노출이 됐던 것이 뭐 싱크홀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한강버스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많이 나오던 과정에서 이 지금 GTX와 관련된 이런 부실시공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좀 솔직담백하게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뭐 정쟁적이라든지 내지는 뭐 단순 실수에 불과한데 너무 이렇게 문제를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이해하셔가지고 저는 솔직담백하게 좀 입장을 자세히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 박민영 대변인님 오세훈 시장 측은 네. 뭐 순전히 현대건설의 잘못이다. 정원호 후보 막 지금 이제 저 쫓기는 모양 아니야? 막 조급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9: 사실 국민의힘이 야당이긴 하지만 지금 서울시정은 오세훈 시장이 5년 이상 지금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6: 네.
9: 아,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서울시 내에서는 여당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네거티브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탈환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별로 공격 포인트가 없다라는 네.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었고요.
6: 네.
9: 그래서 야당 입장인데도 지금 탈환하는 입장인데도 거의 뭐 후보 출마 선언하고 몇 달 만에 처음 공격 포인트가 나온 건데 사실 우리가 이런 시공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순전히 행정의 문제 혹은 그런 시장의 문제로 다 돌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익히 다 알고 계시거든요.
6: 네.
9: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을 오세훈 시장의 과실로 이야기할 수 있겠나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일단 러프하지만 반박을 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증할 부분이 있다면 정원호 후보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에서 시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그 인과성을 더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만약 그런 논리가 나온다면 또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추가적인 반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6: 김민아 평론가님.
8: 말씀하신 대로 계속

0: 이제 반론과 반론이 이어져서 이게 뭐 제대로 된 보완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부분으로 가면 좋겠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선거의 공방의 차원에서 공방을 다루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네거티브 대 네거티브 이제 이런 구도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정원호 후보가 뭐 주폭 이런 얘기 듣다가 이제 아, 쫓기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제기한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다 소화하고 있던 이런 사안인데 이렇게 네거티브로 소화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근데 두 사안은 사실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원호 후보가 이제 아주 과거에 이 외폭력을 저질렀느냐에 대한 이제 원인에 대해서 사실 판결문에 나온 얘기와 양천구의 속기록에 나온 얘기 중에 뭐가 맞냐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이거는 서울 시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열로 돼야 되는 철근이 이제 1열로 시공이 된 것이고 여기서 빠진 철근이 178톤이다 지금 이제 보도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78톤 규모의 철근이 어쨌든 빠졌다라고 유권자가 보면 그건 어쨌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 보고를 했다라는 건데 그 과정에 그럼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토부에 보고를 해야지 뒤늦게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토부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 과정도 이제 투명한 거냐 이런 의문이 아, 지금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1: 이미 뭐 조치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0: 근데 그 조치도 네. 얼만큼 이제 신뢰성 있는 조치가 된 거냐 등등을 국토부가 이제 얼만큼 이제 지금 감사를 할 거냐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건데
1: 네.
0: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요것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뭐 평가를 한다 치더라도 태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일단은 이제 이 국민과 생명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라는 차원에서 좀 더 이제 진심이 담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정원호 후보가 쫓기나 봅니다. 이런 메시지만으로는
1: 네.
0: 제가 볼 땐 그런 안심을 주기는 어렵다. 일단 시민들에게 아 이런 우려를 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 이 삼성역 이 문제는 제가 어쨌든 간에 이 현직 시장으로서 그리고 당선된다면 또 쭉 이제 이 다시 한번 당선되는 시장으로서 최대한 안전하게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책임성 있게 보이지 않겠는가 지금으로서는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1: 그래요?
0: 봅니다.
1: 박민영 대변인님,
2: 예.
1: 그 개혁신당하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합동 좀 기자회견도 하고 공약 내세우고
2: 네.
1: 또 감사의 정원 뭐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선거용으로 한 거지.
2: 네.
1: 저거 뭐 선거 앞두고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네. 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2: 뭐 그렇죠.
1: 이런 상황들.
2: 일단은 감사의 정원이 뭐 한 200억 정도 예산 들여서 네.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게 우리가 뭐 과거사에 대해서 추념하고 뭐 기념하는 그런 과정 그 자체를 뭐 그렇게 폄하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격 포인트들이 뭐 유효하다면 유효할 수 있겠지만 다소 좀 지엽적이고 지나치게 좀 강론에 매몰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기 때문에
1: 네.
2: 조금 더 이 오세훈 시정의 문제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 정원 후보 측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부동산은 훨씬 더 실질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산 활용 측면을 넘어서 지금 그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부동산이 왜 폭등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민들에게는 영리될 수밖에 없고 저도 서울시 거주하지만 사실 주거비 이 폭등 문제는 정말 현실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권 전체 책임론으로 해서 서울시 선거 전체를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큰 판도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1: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2: 생각이 듭니다. 예,
1: 네.
2: 그렇죠.
3: 신규 변호사님, 부동산 문제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에게 악재다.
1: 아니 근데
3: 아니, 지금 전세 월세 지금 난리예요.
1: 예, 근데 부동산 문제는 사실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제 시민들 다 알고
3: 네.
1: 계시고
3: 네.
1: 사실 뭐 공급 문제 그리고 수요를 얼마만큼 잘 통제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수단들을 어디까지 쓰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필요한 건데 사실 오세훈 시장은 좀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3: 왜요?
1: 왜냐하면 공급 문제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권과 호흡을 맞춰서 지난 4년간 계속 서울시정을 맡아왔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의 이런 부동산이 문제가 심각하다. 자기 부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뭐 대출 규제니 뭐 이제 세금에 관한 여러 가지 토론도 있는 상황인 건데 뭐 공급이야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시장 재임 시절에
3: 네.
1: 토호제 갔다가 풀었다가 다시 규제하고 하는 그 우왕좌왕 행정 속에서 서울 집값에 불을 질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오자마자 이거 서울의 집값이 번진다라는 많은 부분 때문에 대출 규제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네. 마치 오세훈 시장은 이제 뭐 시장 처음 하려는 것처럼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서울시정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부동산 문제 제기를 하면 서울시민들 굉장히 황당하죠. 그래서 저는 여야의 대립으로 이건 갈

0: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책임을 가지고 책임지는 자세로 저는 좀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1: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부동산 문제 대책 정책 뭐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직 후보니까요. 저 당선되면은 제가 관계부처랑 협의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한 태도 이것은 적절한가요?
0: 부족하죠. 그러니까 저는 정원 후보도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는 이제 서울시장의 이제 자리에 도전하는 분이니까 조금 더 서울시의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더 밝힐 필요가
1: 그렇죠.
0: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저는 감사의 정원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아니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 논리도 아이 거기다가 뭐 감사의 의미로 그 총대 같은 거좀 세워놓는데 뭐가 문제냐 외국인들이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의 진보 정권들도 서울시정을 하면서 광장을 사유화했다는 논란을 늘 제기받았어요. 그럼 보수도 그 문제를 지적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시민들의 품으로 이제는 광장을 온전히 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사를 얼마만큼 수렴했는지에 대해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 이거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 이번에 또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감사의 정원 하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또 이제 당선이 되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이걸 가지고 시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전 좀 문제가 있다.
1: 네, 알겠습니다.
2: 네,
1: 그럼 뭐
2: 짧게만
1: 대변인님
2: 반론 드리자면요. 우리가 부동산에 영향 미치는 것은 서울시장 차원에서 결정적인 영향 줬다라고 보긴 쉽지는 않죠. 통상 정권에서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어떻게 펼치냐,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의 과거 문제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인과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광장을 사유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정파에게 유리한 혹은 특정 어떤 정파를 대변하는 그런 행사들을 과도하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때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퀴어 퍼레이드라고 하는 행사들도, 그러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되게 갑론을박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행사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입장, 모호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비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김이나 평론가님 언급하실.
3: 퀴어 퍼레이드 같은 이제 단체들이 이제 신청하는 이제 행사를 이제 허가할 거냐 불허할 거냐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허가하는 게 맞는 것이죠. 큰
1: 네.
3: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든가 이제 국가적 정체성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게 아니면 이제 이런 문제하고 시정의 차원에서 이제 시장이 뭔가를 거기에 설치하고 조형물을 만들고 이런 문제 이제 다른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조형물은 물론 이제 이 광장을 이제 뭔가 이제 뭐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형물을 설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치적 의미가 담긴 조형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조형물은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대한 태극기를 만들자부터 시작해서 이게 여러 가지 반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 또 설치 과정에서 시민들이 잘 모르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1: 네.
3: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건 어쨌든 간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 비판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잘 해명하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 뭐 이런 방법으로 많이 이제 지금까지는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을 잘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의 책임 자체를 이제 뭐 없다라고 말하기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다 성공적이어서 이재명 정권은 다 잘하고 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만의 문제이냐 이 책임만 있는 거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죠. 특히 전월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들이 다행히도 이제 잘 작동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지금 전월세 부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시장이 뭐 100%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의견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자기들만의 부동산 대책에서 얼마나 다른 거냐 이걸 사실은 유권자들은 명확하게는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다릅니다. 착착대 뭐 신통 뭐 이런 거 다르고 그다음에
1: 다른 건 없어 근데
3: 네, 서로 뭐 나는 오래된 원조 갈비탕집이야 아니야 넌 질소포장이야 뭐 이렇게 다르긴 한데 수사가 좀 다른 거지 공급을 많이 할 거야
1: 맞아요.
3: 뭐 이런 것만 좀 다른 것 같아서
1: 네.
3: 두 후보가 좀 더 비전의 차원에서 크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내놓고 좀 분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0: 그런 이제 점에 차이는 있죠. 차이는 뭐냐면 그래도 정원 후보는 여당의 후보기 때문에 같은 공약이라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오세훈 시장은 야당의 후보기 때문에 말은 같아도 현실화에 대한 가능성은 좀 다를 수 있다고
1: 그럼
0: 봅니다.
1: 그럼 TV 토론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양측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서울 시민들한테 보여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같은 말이어도 본인의 말은 여당의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는 거라서 네.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TV 토론도 하고 시민들을 그러니까. 상대로 설명을 할 의무도
1: 자신 없는 거 아니에요?
0: 있는 건데 네. 이게 자신감의 결연지 아니면 뭐 준비 부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론을 피하는 거는 유권자들 네. 입장에서는 정보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러니까요. 또 오만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토론은. 그런 차원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좀 더 토론은 네. 적극적으로 저는 응하는 것이 정원호 후보에게도 유리하다라는
1: 한 번밖에 안 하고 서울 시민들 보고 투표하라는 것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아이템을 한번 넘겨볼게요. 박민영 대변인님, 네. 장동혁 대표 잘하고 있습니까?
2: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요새 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말고 잘하고 있냐고요.
2: 뭐 일단은 잘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도 뭐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죠. 어쨌거나 좁혀지고 있는 그림이고 영남권에도 지금 뭐 나름대로는 결집하고 있다 보수층이 따라잡고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일단 대여투쟁 메시지는 상당히 주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준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 네.
1: 현실적으로 서울 경기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 뭐 지원 유세, 선거 유세 오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2: 아 근데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박민식 후보 개소식도 박형준 시장까지 같이 다 참석을 했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가고 장덕 대표가 좀 보수 결집 노선으로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 오히려 전 배현진 의원이 네. 아, 좀 서울시장 낙선운동 하고 있다라고 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네. 후보들 지금 한 표가 급하잖아요. 뭐 배현진 의원이 뭐 전남친 언급까지 하면서 뭐 회피형 전남친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 배현진 의원의 메시지를 보고 오세훈 시장을 안 뽑으려던 사람이 뽑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표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 조금 이제 화가 나 있던 보수층 입장에서는 에이 그래도 정원호는 아니잖아 하다가도 저런 메시지를 보면은 진짜 이거 찍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거 전략상으로 뭐 손가락을 얻지 마라 뭐다 하면서 굳이 대여투쟁 열심히 하는 지도부를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과연 서울시장 후보 당선에 도움되나? 이거는 좀 서울시 캠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이게 뭐 국민의 입장에서 계속 내분이 일어나고 뭐 왈가왈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선거에 뭐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겠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짚어본다면 총체적으로는 장대혁 대표의 어떤 무리한 당 운영이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여러모로 이 국민의힘이 좀 거듭나야 된다.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거진 그 문제로부터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잘 이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절윤 선언이라는 거를 했는데 그 한 것도 사실 불충분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고 다만 일부 이제 보수층 좀 강경 보수층에서 왜 저런 선언을 하느냐 이런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도혁 대표가 이제 그거를 신경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뭐 그리고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전망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미국에 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반감과 그 다음에 장도혁 대표가 오히려 선거를 좀 망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팽배해져서 지금도 이제 지역의 후보들은 장도혁 대표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도혁 대표도 유리한 지역에서 사실 좀 이렇게 이 당력을 본인의 어떤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거고 그러한 상황에 여당의 어떤 뭐 공소 취소와 관련된 어떤 이슈와 이런 게 생기니까 그거를 빌미로 이제 어떠한 메시지의 어떤 이 확장이나 이런 걸 가져가면서 장동혁 대표가 다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열린 그런 국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순전히 이거는 외부 요인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지 이게 아니었으면 여당이 뭐 움직임이 없었으면은 장동혁 대표는 사실 대구에만 있어야 되는 신세였던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3: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 지금까지 이제 당 운영이 잘못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진솔하게 이제 이 어떤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당내의 어떤 주요한 인사들을 설득하는 게 전제돼야지 이제 가능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제욱 대표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장제욱 대표가 열심히 하는데 뒷다리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오히려 분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박민영 대변인이 얼마 전에 장동현 대표가 기자들 만나가지고 절윤을 해서 우리가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동의하세요?
2: 뭐 정확히는 이런 거죠.

0: 전륜 선언문 내용을 보면요. 특정 지지층 자체를 콕 집어서 이 사람들과 거리둬야 한다 이런 조식이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층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조식이 정치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코어층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양당 모두가 존재를 하잖아요. 뭐 역지사지로 민주당에서도 사실 무리한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강성 지지층이라고 일컬어지고 심지어 민주당은 그런 분들한테 국회의장 투표권까지 줍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일말이라도 그런 특정 지지층은 강성이고 우리 의원들 괴롭히고 문자 테러하니까 끊어내자, 절연하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는 않거든요.
1: 근데 이건 당내 선거고 이거는 국민 상대로 하는 네. 선거니까 예. 당내 강성 지지층만 보면은 선거에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0: 민주당도 전체 선거 할 때나 당내 선거 할 때나 그런 식의 초식 자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정치 문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층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문법이 과연 우리 코어층 결집에 도움되느냐, 오히려 분열을 시키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1: 그럼 윤호개인을 하는 게 더 지지층 결집시켜서 선거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세요?
0: 아유, 저는 윤호개인 한 적이 없죠.
1: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네. 거예요. 제가 박민영 네. 대변인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 그런, 전략상.
0: 그런 우리가 좀 내부에서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우리끼리 계속 회고를 하면서 굳이 갈등을 분출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 정리는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0: 아, 이미 정리가 다 사실 다 된 됐어요? 거죠. 왜냐하면 탈당을 했고 지금 구치소에 계신 상태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슨 헤어진 전 애인의 무슨 사진 찍고 무슨 뭐 선물 받은 것들 불태우고 그런 것처럼 추가적인 의식을 해야만 뭐 절연이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대여투쟁 메시지에 집중하고 한때 그래서 저희가 리얼미터 기준으로 거의 40% 가까이 지지율 올랐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거 레퍼런스를 봤을 때 왜 굳이 우리가 갈등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왜 굳이 지지층을 분열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왜 굳이 이런 갈등적인 국면을 만드냐에 대한 이 물음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또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1: 신 변호사님 어떻게?
2: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강성 지지층끼리 병렬적으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것이 내란을 옹호하냐, 그러니까 헌법 가치를 준수할 거냐 부정할 거냐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가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코어 지지층이고 강성 지지층을 품어야 된다라는 논리로 품고 간다면 결국 그걸 평가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보수는 지금 장동혁 체제와 또 오세훈 시장과 또 한동훈 대표라고 하는 이런 삼각편대로 지금 재편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 배현진 의원이 이런 좀 다소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이 분란이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좀 있는 거 아니냐 네. 생각이 듭니다.
1: 저희가 이제 원래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쭉 따져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정청래 대표 얘기는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 오늘 세 분 말씀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토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님,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신 변호사님 또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3: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네, 사부 명당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방금 전 리얼미터 조사에서 40% 넘은 적이 있다라는 박민영 대변인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최근 1월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40% 넘은 적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명당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영남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주말 핫했던 개소식 이슈부터 연일 뜨거운 평택을의 선거 쟁점들 시원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6: 네, 안녕하세요. 김영남입니다.
1: 고생 많으시죠?
6: 예, 아니 선거야 뭐 당연히 고생하는 거죠.
1: 아유, 눈에 그 실핏줄까지 터져가지고 좀 안쓰럽던데요.
6: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1: 지금은 어디 계세요?
6: 아, 지금은 제가 5.18 민주묘역에 왔습니다.
1: 네, 아니 평택에서 선거운동 하시죠? 거긴 왜 가셨어요?
6: 아, 선거운동 물론 중요한데요. 저한테는 네. 어제인 5월 17일이 제가 정확하게 1년 전인 2025년 5월 17일 광주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 광장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에 입당한 지 만 1년 딱 되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 네. 또 작년에 5.18 전야제에 참석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5.18을 또 기리는 의미를 더해서 선거운동 하루 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뜻깊고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광주에 와서 방금 참배를 했고요.
1: 네.
6: 이제 좀 있으면 다시 평택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1: 많은 분들이 좀 반가워해 주시던가요? 어떠세요? 분위기?
6: 어제 금남로 거리에서 이제 5.18 전야제를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요.
1: 네.
6: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찾아와서 꼭 승리해라 격려해 주시고 또 사진 같이 찍자고 요청하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힘을 얻고 갑니다. 광주에 와서.
1: 알겠습니다. 개소식 이제 상황 좀 여쭤볼게요. 개소식을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6: 네,
1: 지도부,
6: 감사합니다.
1: 예, 지도부가 총출동했던데 분위기 진짜 네. 어땠어요? 이제 완전히 뭐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 진보 진영은 다 이제 김영남 후보로 모이는 거예요, 이제?
6: 모이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 네.
6: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기호 1번 후보에게 결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정치권에 들어온 지 이제 횟수로 따지면 거의 15년째 되는 것 같은데
1: 네.
6: 이런저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봤습니다만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뭐 현역 국회의원분들이 한 10여 분 이상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대한 개소식은 처음 보는데 이게 평택을에서의 저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라
1: 네.
6: 감격스러웠습니다.
1: 기분 좋으셨겠네요.
6: 네, 네.
1: 그 이현주 의원이 지난주에 네.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우 그동안 이제 공천하느라 김영남 후보에게 신경 못 써줘가지고 아우 좀 미안하고 막 좀 안타까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천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 확실하게 돕겠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그동안은 좀 서운한 마음은 없으셨어요?
6: 아니요. 서운하기는요. 뭐 선거는 원래 후보가 치르는 거죠.
1: 그렇죠. 맞아요.
6: 많은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응원도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네. 후보 중심으로 후보가 책임지고 치르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신다고 하면 기꺼이 환영이죠, 물론.
1: 네, 그 개소식 인사말이 저는 조금 이렇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6: 네.
1: 그 김대중 대,

0: 대통령의 용서, 통합, 더큰 민주주의 얘기하셨고요. 노무현
1: 네.
0: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실용정치 얘기하셨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와 국민통합 얘기하셨는데,
1: 네.
0: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조금 생각을 안 하신 건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조국 대표를 좀 염두에 두고 신경 쓰고 그러신 건가요?
1: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0: 아니에요?
1: 사실은 이제, 예, 아닙니다. 네.
0: 예.
1: 그러니까 제가 개소식 때 드린 말씀은,
0: 네.
1: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만큼 정적으로부터 시달렸던 분은 없잖아요. 사실은
0: 그렇죠.
1: 사형 선고가 확정되고, 뭐, 집행이 언제든지 될수 있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정말 생명을 이어가면서도 결국엔 대통령에 취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고 통합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0: 네.
1: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람 사는 세상도 내 편, 내편 가르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대동사회를 이루자는 것이고,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중도 보수 확장 정책, 내지는 중도 실용주의와 저는 사맥이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근데 그런 흐름 속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좋은 업적을 많이 남기셨습니다만 약간 통합의 이미지는,
0: 아,
1: 적어도, 그게 이제,
0: 네.
1: 뭐, 민주당이 배출한 4명의 대통령을 다 언급하다 보면 약간 이 이야기의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0: 네. 아니, 이거는 뭐, 다른 차원의 질문인데, 개소식 이후에
1: 네.
0: 그6.3 재보선 후보 중에서 최다 재산 신고로 이름을 올리셔가지고 화제가 됐어요.
1: 아, 예.
0: 저는 좀 섭섭하고 밥도 한 번밖에 안 사주시고 그래서 섭섭한데 재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으신 거죠? 지난번 국회의원 당선되셨을 때 신고한 거보다.
1: 그렇죠. 저도 이제 그저 도와주는 그 친구가 이렇게 쭉 정리한 거 보고
0: 네.
1: 깜짝 놀랐는데
0: 예.
1: 제가 그 국회의원을 잠깐 했습니다만 워낙 연거푸 이렇게 선거로 떨어지면서 원외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0: 네.
1: 국회의원에 계속 당선이 됐으면 겸직을 못 하잖아요.
0: 그렇죠.
1: 국회의원은. 근데 계속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또
0: 아.
1: 중간중간에 뭐저 나름대로는 사업도 조금 했습니다. 사실은 네, 뭐
0: 네.
1: 공유 오피스 사업도 했고 뭐그 일부는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뭐 제가 주식 운용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0: 네.
1: 어떤 기업의 거버던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거버넌스가 좋은 기업 내지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재산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리하고 보니까
0: 네. 네.
1: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아우, 저도 개인적으로 상의 드릴 걸 그랬네요. 요즘에요, 미디어 헤드라인 보면은요, 정당을
1: 네. 네.
0: 보면 김영남, 평택 사람 유이동, 인지도는 조국, 이런 표현을 좀 언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1: 아, 예.
0: 동의하는 부분과 반박하고 싶으신 부분 있어요?
1: 정당을 보면 김용남은 뭐100% 공감이 가고요.
0: 네.
1: 왜냐하면 지금 정당 지지도도 여타 정당에 비해서 월등히 민주당이 높은 편이고, 더군다나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어떤 정치인들이 야당 정치인보다는 실행력이라는 측면에서 또 추진력이라는 면에서는 월등히 뛰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일종의 여당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0: 네.
1: 근데 평택 사람 유이동은, 아니, 물론 유이동 의원이 평택에서 태어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평택시가 이제 인구 70만 명을 바라보는 그야말로 수도권 대도시 가 됐고 앞으로도 이제 곧 100만을 달성할 것인데 조만간에 평택에서 태어난 사람이 평택에서 정치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에 뭐 수십 년 전에 평택 군 시절에나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0: 네.
1: 지금 우리 YTN이 자리하고 있는 거기가 서울 마포구죠?
0: 네. 상암
1: 서울
0: 마포구
1: 마포구에서 정치하고 뭐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하시는 분들 중에 마포구에서 태어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서울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0: 그렇죠.
1: 평택도 이미 대도시고 이제 곧 인구 100만이 넘는 풍계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서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이거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다만 평택을 위해서 누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 거고 지금 수도권 선거의 경향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분의 후보가 계시죠?
0: 네. 아까 인지도는 조국 이렇게 얘기하셨죠.
1: 아, 인지도. 예. 아, 인지도 높으시죠. 조국 후보님. 아, 높은 거는 뭐 당연히 인지.
0: 뭐 김용남 후보님도 인지도야 뭐 방송 출연을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1: 아, 저보다는 그래도 높으시겠죠. 조국 후보님이 근데 인지도가 높은데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 두 가지가 좀 갈리잖아요.
0: 네.
1: famous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뭐 notorious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혼합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 조국 후보가요. 김용남 후보님의 과거에 대해서 막 네거티브 공격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했잖아요. 김용남 네. 후보님은 나는 뭐 이제 정책과 평택의 미래를 얘기할 거다. 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러한 전략은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네. 저는 결국에는 깨끗한 선거 그리고 네거티브 없는 클린 선거를 치르겠다는 제가 더 평택을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은 정치검사, 조국은 대통령 뿅! 막 하면서 이렇게 계속 좀 공격을 해요. 그냥
1: 제가요?
0: 상대를 안 하실 거예요? 유희동 후보가 이렇게 공격을
1: 하는 제가 왜 정치검사죠?
0: 모르겠습니다.
1: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0: 네.
1: 아무리 선거 때라지만 이게 이런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선거 때고 상대방을 꺾어야 되고 표가 급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갈 수 있는 표를 내가 뺏어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선거 때지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안 되죠.
0: 네.
1: 제가 왜 정치검사입니까?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0: 저도 뭐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요. 뭐 1위를 네.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좀 안심할 수 없는 격차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단일화를 염두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격차로 참 이렇게 선거 결과를 쉽게 좀 승리를 예단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다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은 안 하고 계세요?
1: 물론 선거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이게 단일화라는 게 인위적으로 뭐 무조건 어느 후보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0: 그렇죠.
1: 단일화가 되려면 적어도 단일화를 위한 기본적인 공통의 인식 내지는 공통의 정치적인 목표라는 기반이 닦여져 있어야 되는데 선거전을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은 제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이전인 공천 대상자로 거명되는 순간부터 심한 네거티브를 시작한 후보 측하고 뭐
0: 네.
1: 단일화가 쉬울까요? 어떤 공통의 연대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일화는.
0: 네. 그러면 단일화는 염두에 안 두시고 그냥 지금 출마한 다섯 분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1: 아니 뭐 각 후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제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0: 네.
1: 저는 저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뛰면서 평택을 주민들께 김용남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김용남이 왜 일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지를 설명 해드리는 작업을 계속해야죠.
0: 유권자분들 계속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한 분 본 분 또 한 분 네. 분 분 보기도 하고 막 이런 네. 상황이 있잖아요.
1: 네.
0: 그 유권자들의 반응은 점점 더 좋아지고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1: 이게 확실히 네. 선거 분위기가 네. 평택을은 빨리 올라갔고요.
0: 네.
1: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0: 사실은 21일부터 본선거 운동이
1: 맞아요.
0: 시작되면서 뭐
1: 네.
0: 벽보도 붙고 유세차도 돌아가고 이러면서 선거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적어도 한 일주일이 지나야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하는데
1: 네.
0: 평택은 뭐한달 전부터 달아오른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점점 그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고 제가
1: 네.
0: 체감하고 있습니다.
1: 그 후보님, 이렇게 그 거리에서 유세하시고 인사하시잖아요. 아침에
0: 네.
1: 출근 인사 같은 거.
0: 네네.
1: 그러면 후보님이 느끼시기에 적어도 한몇 퍼센트 정도 나에게 반응을 보여주는구나라고 판단하세요? 어느 정도?
0: 지금 출근 인사할 때는 대부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분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1: 바쁘게 가시죠.
0: 그렇죠. 이제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운전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나 선거운동원에게 눈길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손 흔들면 알아봐 주시고 뭐 엄지척을 해
1: 뭐
0: 주신다든지
1: 클락션
0: 아니면
1: 빵빵 막 이렇게 누르는
0: 그렇죠. 뭐
1: 분도
0: 그러면서
1: 계시죠.
0: 응원의 의미로 이제 빵빵 하거나 아니면 창문을 살짝 내리고 화이팅 외쳐 주시는 분들 비율이 제가 보기엔 지금 단계에서 한 30, 40% 정도는 되는
1: 오,
0: 것 같아요.
1: 맞네요.
0: 예, 그래서 선거 열기가 이렇게 벌써 끌어오르나? 저도 이제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 평택을이 틀림없는 핫플레이스는 맞습니다.
1: 그런 거 보면 되게 아침부터 힘나시고 기분 좋고 그러시죠.
0: 아, 그럼요. 예. 매우
1: 만
0: 힘들다가도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서
1: 네.
0: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하게 되죠.
1: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가요, 최근에
0: 네.
1: 김영남 후보님에 대해서 공격방을 약간 좀튼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는 합당 카드, 합당 재추진, 이런 걸좀 언급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당선되면 민주당과 연대 통합을 주도하겠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0: 민주당은 의석이 150석이 훨씬 넘는 정당이고, 조국 혁신당은 지금 12석 있잖아요. 12석 의석 가진 당이 150석이 넘는 정당과의 합당을 주도를 한다고요? 그 주객이 완전 전도된 거 아닌가요? 아니, 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씀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는, 네. 손에
1: 알겠습니다.
0: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조국 혁신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 뭐, 물론 당대표를 겸하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작은 당이 큰 당과, 10배 이상 큰 당과의 합당을 주도한다는 게 조금,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럼 또 이거 여쭤볼게요. 조국 후보가 민주당을 언급하면서 나야말로 진짜 민주당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민주당원이었던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도 없거든요. 조국 후보님은. 단 하루도 민주당원이었던 적이 없는 분이 가장 민주당스럽다고 주장하시는 거는 글쎄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1: 알겠습니다. 후보님, 이제 선거
0: 네.
1: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0: 네.
1: 어떤 자세로 평택에 계시는 시민들, 유권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호소하실 건지 한번 다짐, 계획,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제가 오늘 5.18 민주묘역에 와서 방명록에도 기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46년 전에 그리고 불과 1년 6개월 전에 쿠데타 또 친이 쿠데타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현명하게 국민들께서 막아내셨습니다만 1년 6개월 전에 친이 쿠데타는 저는 이런 어마어마한 직접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염증을 느끼게 하는 일도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의 가치를 국민들께서 계속 존중하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깨끗한 선거, 클린 선거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은 5.18 민주묘역에서 민주 영령들에게도 말씀을 올렸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 유튜브 댓글로 복동님이요.
1: 네.
0: 용남이 형참말 잘해 이렇게 좀 댓글 남겨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님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1: 네.
0: 선거 잘 치르시고요. 선거 후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상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 강호 온라인.
5: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5: 열혈 강호 온라인.
7: 네, 저는 내일 뵐게요. 뉴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2: YTNS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햇살과 함께 기온이 점점 오르는데요. 아침에 18도로 시작한 서울 기온이 현재 22.6도까지 올랐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정체 구간인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 동탄 부근에 고장 난 화물차 있고요.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차량 자체가 많아서 힘듭니다. 그리고 외곽 방향으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막히고 서울 요금소 부근 6차로에는 고장난 버스 한 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더디게 가고 있고요. 목포 방향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밀리는 가운데 비봉 부근에도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3: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14: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13: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21일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만큼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사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제도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정부는 노사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민석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걸 두곤 총리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공지를 통해 어제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여명구 반도체 부문 피플 팀장의 요청으로 이틀 연속 비공식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측이 1차 사후 조정 때 중노위가 제안한 것보다도 후퇴한 안건을 제시한 뒤 자신에게 리더십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하고 오늘 사후 조정에서도 사측이 같은 자세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삼성전자 총파업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간부가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송희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부위원장은 어제 저녁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정부의 긴급 조정이 들어온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파업은 강행하자며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이 노조의 마지막 기회이고 두 번 다시 이번 같은 화력은 없을 것이라며 꺾여서는 안 된다고 조합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 3,712명도 이 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이 받습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활용됐습니다. 투자금 회전 속도와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이달 중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토론회를 하고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 개인 투자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식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 거래소, 예탁원 등이 참여해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거래 시점부터 매수 대금 전액을 계좌에 보유할 경우 증권사로부터 이